1138님, 오늘 오후 출근이라 12월에 결혼하는 아들 책과 짐을 정리하는데요. 아, 다시 보니 대학 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네요. 앞으로도 며느리랑 열심히 잘 살라고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습관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예비 부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575님, 나무 밑에 누워서 하늘만 봐도 좋을 것 같은 날씨에 음악까지 고시라고, 비공개로도 역시 선곡 맛집 등등. 잠시 갈매기님은 제주 중문에 가고 싶어지는 노래라고. 그 슈리에서, 영화 슈리에서 그 마지막 장면인가 그랬죠? 0299님이 신청하셨고요. 캐롤키드의 When I Dream, 또 1651님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캐리 앤론의 I, O, 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꼬맹이님 알람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남기고 올라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과거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몸담았던 외곽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21년 이재명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용은 외곽 조직을 만들기 위해 6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돈은 용해인이 참여했던 기본소득운동본부를 포함해 7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적시된 7개 외곽 조직의 실제 활동 시기는 김용이 자금을 수수한 2021년 4월에서 8월과 겹쳐 불법 자금 6억 원은 용해인의 조직 관리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

0: 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에 K푸드의 수출 호조가 더해지며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9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8천 명 늘어 8개월 연속 20만 명 후반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은 1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과 기계장비가 호조를 보인 데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가 증가세를 주도했고 K푸드 인기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가입자도 늘면서 제조업 증가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한파는 지속됐는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불황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들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삼성전자 이사회와 노동조합 측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위법성이 명확해진 협약을 공동 준비 실행한 이들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다며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기존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대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9월 7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월요일에 또 이 티셔츠를 안 입으면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옷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야, 이게 또 참 저한테는 일종의 핑계이자 여러분과의 약속이죠. 네. 자, 월요일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송편님들 주말은 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송편님들 계실까 좀 궁금한데 선선해진 날씨 탓에 지난 주말 어디로든 다니기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던 말이 있었죠. 야, 이제 여름 진짜 끝났나 보다. 바람 시원하다. 한낮에 햇볕은 뜨거웠지만 또 바람도 솔솔 불고 제법 시원해졌는데요. 오늘이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백로라고 합니다. 24절기 중에 백로더라고요. 오전에는 좀 초가을 날씨를 보일 만큼 선선했는데 이렇게 정말 또 가을이 오나 싶다가도 또 낮에 약간 햇볕 쬐고 있으면은 아직은 좀 여름

사랑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한껏 높아진 맑은 하늘과 함께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도 상쾌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개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원투찬찬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편님들 피곤하신가요? 지치셨나요? 사연 잔뜩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제로
4: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5: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8: 오케이, I'm a cheerleader now.

god 하늘색 풍선 hot 캔디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0223번님, 이 시간대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인데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처음 들어온 이 채널 고정이요. 어떤가요? 제목도 이색적. 네, 저희 어떤가요가 이 DJ의 목소리도 그렇지만 어떤가요 노래 그리고 코너들도 굉장히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자, 그 신나는 코너 일주일의 첫 번째를 알리는 그 코너 원투 천천천 출발합니다.

밥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 때면 원스텝 투스텝 밟고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천천천.

자, 원투 찬찬찬 입장해주신 송편님들 웰컴 웰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은 월요일, 쓸데없는 감정 낭비와 에너지 소비로 벌써 지치셨나요? 이 시간이 힘겹다는 송편님들의 사연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힘든지, 왜 월요일이 싫은지,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그 빌런 누군지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텐션 쭉쭉 올려드리면서 힘찬 음료 쿠폰 선물도 바로 싸드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점 하나 찍어주세요. 저희가 아무 따 응원 들어가겠습니다. 원투찬찬찬 입장 코드는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찬찬찬. 오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철이와 미의 너는 왜.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사 잘 끝내고 짜장면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텐션도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메이플 피카님, 초코라떼님, 산재비님도 월요일 아자아자 파이어!

0: 지금 뭐가 뭔지 몰라.
1: 8291님, 오전에는 시원했는데 오후에는 덥네요. 그래서 월요일인 오늘이 싫어요. 이렇게 더울수록 우리는 이열치열을 해야 됩니다. 갑니다. 바이야.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저렴한 깐돌이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졸려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깨 있어야 한다면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소금이님, 8951번님, 루이비숑님도 아저저저저저저. 동생 데리러 가기 힘들다는 7223번님, 그냥 안 데려가면 안 될까요? 스마이님, 왜 힘든 월요일이냐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대학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아, 왔습니다.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수시 접수 기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우리 스마일님께는 힘찬 음료 쿠폰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6297번님, 송디 음식 배달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오늘은 콜사가 심하네요. 콜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바쁜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사실 일이 바쁜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죠. 우리 6297번님, 이 시간 지나면은 바빠질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월요팀!

오늘 우리 신랑 생일이라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생일상 준비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생일 축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 8358번님의 신랑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준비하신 우리 8358번님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기운 아자아자 파이팅!

8님 월요일은 아이 학교 등교 준비시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말 내내 놀아서 늦잠 자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월요일이 그것 때문에 힘들죠. 저희가 에너지 충전해드립니다. 충전 완료. 코파넨 곰돌이님 목동 모 노래방에서 CCTV에 탬버린 가지고 간 아리조나 티 입은 남자 찾는다고 프린트해서 붙여놨던데. 자, 저희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저희 쿠땡에서 정직하게 샀을까요, 과연? 자, 빵구이님, 제주딸기 산도님, 이너지영님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으라차차 월요일 화이팅!

자, 이어지는 마지막 곡 노라조 판매와 잊지 마시오. 자, 끝까지 이 텐션 유지해가면서 아자아자 7223번님 국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아, 안 힘든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이 국시 공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7223번님 힘내라고 힘찬 음료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아자아자 파이팅. 8314번님 송기 이직하고 오늘 첫날 출근한 날인데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하지만 8314번님 그 회사 금방 송편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냥 정복해주세요. 기운 내세요.

오신 우담바라님도 오늘 하루 원투원투 파이팅! 우리 자영업자 송편님들도 모두 모두 판매왕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들어갑니다. 아자자자.

월요병을 타파할 수 있다면 저희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평님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우리 송편님들의 월요일이 조금 더 가볍고 힘차고 조금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신명나게 스텝 밟으면서 입장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원투 찬찬찬!

거미 그대 돌아오면 이영현의 체념 두 분님의 신청곡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차분하게 딱 분위기 가라앉히고요.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텐션 또 올려봐야죠. 1837번님 오늘 우리 집 1호 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같이 깼습니다. 지금 일 끝나고 집 가서 저녁 준비해야죠. 그래도 웃음 가득 힘찬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자, 또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와 함께라면 우리 월요일 웃음 가득하게 재밌게 힘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맞죠? 2700번님 날씨는 참 화창한데 제 마음은 괜히 헛헛하네요. 오늘부터 대학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딸아이가 가장 원하는 학교도 시작되고요. 12년간의 노력과 기다림이 결실이 맺는 중요한 순간이라 그런지 엄마인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잠시 어떤가요? 들으면서 마음 다 잡아봅니다. 아, 이게 제가 2700번님 얘기 들으니까 제 고3 때 생각이 나요. 그 1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사실상 수시는 끝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마지막 날딱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물컥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저는 뭐야 수능도 남았고 한참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부모의

2700번님의 신청곡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엠플라잉의 환절기 두 곡 함께 달려봤습니다. 제가 아까 고3 때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끝나고 어머니께서 안아주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코파는 곰돌이님은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기술 배우자. 아, 기술 배우자. 기술 좋죠. 먹고 살려면은 기술 중요합니다. 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성시경 아이유가 함께 부른 그대네요. 저희는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강남의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지난 8개월 동안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한 건은 작년 연말에 접수돼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고 한 건은 8월에 접수됐다며 광역수사단으로 이첩해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치과 측은 사망 환자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 국소 마취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서울 세계 불꽃 축제 현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경기도가 도봉산에서 옥정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기존 장암역 철거와 임시역사 시험 운행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장암역을 휴업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7호선이 도봉산역까지만 운행하며 도봉산역 환승센터와 장암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평일 7분에서 15분, 주말과 공휴일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경기도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0: 30일까지 영업 시운전을 거친 뒤 10월 31일 임시 장암역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 영종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시설 등 9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설비와 시설기준,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가스시설 안전을 한층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영종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경기도기숙사에서 대학생 29명과 청년 7명, 장애인 1명 등 모두 37명의 수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과 대학생으로 경기도 기숙사 누리집에서 2027년 상반기 정기 선발 공고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비는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맞춰 보상 절차와 기업 이전, 광역 교통,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였습니다. 잠시 후 비면에서는 송디와 텔레파시로 만나볼 겁니다. 송편님들 오늘도 저와 통할 준비 되셨나요? 저는 항상 돼 있는데 우리 송편님들이 이게 되신 분도 있고 조금 준비가 미숙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우리 송편님들은 얼른 다녀오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참여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송디와 텔레파시로 이어갑니다.
1: 2차 전지 대표 산업 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0: 관절 보궁.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자, 이 시간 최대 5분의 송피언님들께 선물 드리는 코너인데요. 놀라운 거는 최대치를 채운 날이 아직 하루도 없지 않았나요? 아, 송편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 말인즉 이제 저와 통하는 송편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송편님들과 더욱더 통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자, 어느 때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파수 맞춰주시고 제가 보내는 텔레파시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날보다 오늘은 조금 더 힘차게 외쳐보고 힘차게 텔레파시 보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두 숫자입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와 송편님이 보내주신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됩니다. 보내주실 숫자 범위는 0, 0부터 99 사이고요. 4와 5 같은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0, 4, 0, 5 이렇게요.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집계 시간 말씀드릴게요. 집계 시간은 3시 15분부터 3시 15분부터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분까지 저희가 집계 완료할게요. 15분부터 20분까지.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텔레파시 보냅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이얏! 이얏! 이얏! 자,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보낸 텔레파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짜! 이짜! 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었을지 텔레파시 받으셨다면 두 자리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숫자 많이 보내주세요.

부석순 청바지 블락비 허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제가 미리 숫자를 적어놨고 오늘은 유독 조금 더 힘차게 텔레파시를 한번 보내봤는데요. 8580번님 63 보내주시면서 볕이 너무 좋습니다. 햇빛 쐬고 싶어도 김이 올라올까봐 완전 무장하고 애기 픽업하러 가는 현실 보내주셨고요. 8812번님은 36개 주랭랑 하면서 36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낸 숫자 10의 자리수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화이트보드에 적은 10의 자리 숫자는요, 7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70 몇을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자, 그 중에 어떤 1의 자리 숫자가 여러분께 도달했습니까?

있을지. 오늘 제가 생각한 숫자는요 76이었습니다 제가 77 많이 봤었고 75 있었고요 74도 있었는데 자 과연 76을 보내주신 당첨자가 계실지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위너 끼부리지마였습니다. 자,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희가 당첨자 한 뽑았는데요.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아, 제가 오늘은 부디 많은 분들과 통했으면 좋겠다. 이 선물을 다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숫자 76을 보내주신 송편님은 총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한 분. 치콜 세트의 주인공은요? 76번 해주신 4866번님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76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4866번님. 4866번님께는 치킨앤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립니다! 또 이제 해명의 시간이 왔죠. 왜 도대체 왜 오늘은 굳이 76이어야 되는가? 아, 오늘 딱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전에 동기 한 명을 만났어요. 그 동기가 월요일마다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동기인데 좀 동기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늘 어떤 숫자가 좋을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내놓는 숫자가 47인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저번 주 돌림판 숫자가 47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47 말고 다른 숫자 없냐? 라고 얘기하니까 딱 76을 던져주더라고요. 하, 이거다. 오늘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한 분께서 치콜 세트 받아가셔서 저는 다행인가요? 아, 제가 다음 주에는 너무 이 텔레파시를 힘차게 보냈나 봐요. 조금 살짝 힘을 빼고 보내야 오히려 더 우리 많은 송편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텔레파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정은지 피처링 하림의 하늘바라기.

경서 밤하늘의 별을 정은지 하늘바라기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기 먹돌 삼남매님, 그거 치콜 세트 동기가 받은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거의 횡령이죠. 방송 횡령이고. 저희 송인찬의 어떤가요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지양 아니고요. 지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디 아니냐, 이제 뒷타임에 나오는 하효진의 라이키팝의 하효진 DJ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 동기가 하디 아닙니다. 제가 뭐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닙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니미니님, 송디가 신랑 화이팅 외쳐주셔서 도배기능사 자격증 땄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여기저기 파스 붙여가면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신랑 성진씨 수고했고 고생했어. 꽃길만 걷기를. 와, 써니미니님의 신랑분 축하드립니다. 뽀뽀뽀뽀뽀뽀뽀. 아, 진짜. 아, 이게 도배가 굉장히 좀 몸이 고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적지 않은 나이에 파스 붙여가면서 막 했다고 하니까 저도 살짝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어쨌든 자격증 딴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걷기를 저희가 응원드립니다. 또 커피 쿠폰 우리 신랑 성진님과 함께 드시라고 저희가 1+1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피트리님이 군대 동기 좀 소개해줘요. 소개팅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 언젠가 그 군대 얘기도 뭔가 풀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언젠가

아,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군대 동기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이님, 송디는 월요병 괜찮으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한 선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워요?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 출근하면은 되게 그런가 봐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어쨌건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시부터 4시까지.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편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요병을 저도 여기서 같이 퇴치를 한다. 항상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에너지가 약간 반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8시쯤 되면은 또 피곤해지는데 이 시간만큼은 저도 송편님들과 똑같다는 거. 같이 월요병을 함께 이겨내고 타파하고 있다는 거. 6427번님. 회사 땡땡이 치고 어디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월요일이지만 날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송디 목소리도 듣고 신나는 노래도 암튼 좋아요. 아, 그 땡땡이 혹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방송 어떻게 한번 땡땡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송편님들? 다 같이 그냥 땡땡이 안 되겠습니까? 4280번님. 저는 27살에 대학교 합격해서 신랑한테 엄청 기뻐서 날뛰었어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 아까 이제 또 우리가 수시 원서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는데 뭐 합격한 것도 이제 너무 축하드리고 좋을 일이지만 그 합격을 함께할 어떤 사람, 연인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진짜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샵의 Kiss Me.

실망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약간 좀 목소리가 얇으니까 간사하게 생겼을 거야. 또는 약간 깝죽깝죽되게 생겼을 거야. 뭔가 좀 그런 얼굴로 생각을 하셨을지.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막 목소리만 듣던 사람을 실제 얼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상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괴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똑수리님, 음악이 너무 신나서 보이는 라디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송디 매력에 빠졌나봐요. 한타임 쉬어가세요. 똑수리님,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 월요일 금요일에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많이 놀러와서 또 이렇게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0: 익수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송편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비면 끝곡입니다. Say My Name의 1, 2.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등일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의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전직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 13가지 혐의가 경찰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81살 정명석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의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3천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5세 이하 아동은 180명에 육박했으며 기저귀도 떼지 못했을 1세 이하도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확대해보면 3,200여 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556억 원 가까이를 신고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진수식 좌초사고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습니다.

0: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원산항에서 강건우가 취역해 해상주권 방위와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건우가 동해 해상무력 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과 동해의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해상과 수중에서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군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해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걸 알아차리고 매일 지나던 나무 끝에 색이 달라진 잎 하나를 발견하고 변화라는 건 이렇게 익숙한 것들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로 스며듭니다.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익숙했던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누군가의 존재가 유난히 고맙게 느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발견한 마음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살짝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니스 윌리엄스예요. Let's hear it for the boy.

0: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오늘은 그냥 매주 돌아오는 평범한 월요일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날씨가 딱 가을, 초가을의 그 전형적인 날씨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 좀 이 햇살이 쨍쨍하고 근데 그 와중에 하늘은 높고 이런 가을 날씨를 누릴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상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4953님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제 마음도 살랑거립니다. 왠지 예쁜 옷 한 벌 사입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여행도 하고 싶으시대요. 다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 날씨를 좀 누리러 나가야 될 것 같고 주관적인 자기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무실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뛰쳐나가고 싶어요. 가을 타는 건가? 하디는 오늘 어땠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특히나 이 가을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와, 이거는 이 실내에만 있을 수 없더라고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은 우리 그저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하는데 우리는 음악으로 이 시간을 가득 채워보자.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0: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넥스트의 와이피 가을홀릭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 가을홀릭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연락이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바람이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뭔가 이게 그냥 평범한 하루도 괜히 더 기분이 좀 이렇게 둥둥둥 뜨는 느낌? 진짜 이 가을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들으신 곡은 어셔의 예였습니다. 이 신나는 기분을 노래로 표현해봤어요. 정말 귀여운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요. 1402님께서 점심시간에 공원에서 만난 도토리 두 알 어느 게 키가 큰지 재보려고 주워오셨대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제가 이 사연 보고 어찌나 웃었는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도토리 두 알 어느 게 큰지 키가 큰지 재보려고 주워오셨대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큰지는 알려주셔야죠. 궁금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지 이게 진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축복복 동행님은 하디 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가요 히히히 라고 하셨어요. 아 또 놀러 가시는구나. 너무 좋으시겠다. 제천이 저희 그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제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갔는데 제천 좋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힐링하는 도시로 또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재밌게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 산들산들 살랑살랑 바람과 음악영화제라니 와 환상적인데요. 1497님은 엄마라는 존재는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흑 퇴근 후에 병원 얼른 갔다가 집에 가서 급히 밥해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아이고 진짜 이 엄마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아 뭐 아파도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고 뭐랄까요 진짜 이 나의 어떤 이 서러움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밥은 해야 되고 하,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우리 1497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아플 때는 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좀 시켜 먹고 좀 한 끼 정도는 뭐 먹지 않아도 아 사람이 먼저죠. 아픈데 그죠? 잘 챙기시고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윤가영님께서 달력을 보니까 추석이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작년보다 빠르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추석이 이번 달이죠. 이제 보자. 다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와 대박. 이렇게나 빨리 온다니. 근데 올해는 유독 뭔가 이게 짧고 굵게 팍팍팍 치고 오는 것 같아요. 더위도 되게 엄청 더웠는데 더위가 그렇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무더위 엄청난 그 살인 더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짧고 굵게 팍 치고 간 것 같고 원래 이맘때쯤은 작년에는 좀 더 더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뭔가 빠르게 빠르게 호콕호콕 가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또 추석을 기다리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죠? 추석을 기다리며 4280님, 오전부터 쭉 라디오 들었는데 다들 목소리도 예쁘고 멋지신 분들로 가득하네요. 이제 고정으로 들을게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라이키팝 또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립니다. 우리 오후에 함께해요. 모카의 I Remember 띄워드리고요.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CBS 뮤직 차트 24위에 오른 곡 함께 들어보자.

0: that's it. Hold on.
1: Shit!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임의 Jungle Love였고요. 타마라 앤더슨의 Everybody Dance 띄워드렸어요. 신나게 즐기셨나요? 즐거운 인생님께서 저녁에 퇴근 후에 학원도 가야 되는데 노래가 무슨 일인가?

가요. 기차 타고 가을 풍경 보러 떠나고 싶다 하셨네요. 진짜 다들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참. 이런 날에는 또 실내에만 있는 게, 예의 있지 않은 거라고. 날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아, 미리네님, 조금만 있으면 밤 떨어지는 생각만 해도 달콤한 밤, 밤밥도 해 먹고 삶아도 먹고. 아, 밤, 가을 또 밤의 계절이죠. 그러네요. 조금만 더 날씨가 시원해지면 이런 것들 많이 많이 즐기고 싶어요. 그죠? 길버트 설리반의 Alone Again 띄워드리고요. 가을 느낌 나는 노래. 또 같은 제목인데 가수가 다릅니다. 노켄의 Alone Again 들어보자.

도켄의 Alone Again 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현대 희곡의 걸작, 브로드웨이에서 777회 공연된 명작이 2026년 세계 최초 뮤지컬로 탄생하다. 뮤지컬 M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크랜더갱의 체리시 준비했어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만큼이나 청명하고 산뜻한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일분기상정보입니다. 오늘 가을 느낌이 완연해진다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비해서 낮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현재 30도 가까이 오른 곳이 많은데요. 내일 역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8도로 시작하며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내일 낮 기온 25도에서 31도까지 예상돼 오늘만큼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내륙을 중심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비가, 밤부터는 그 밖의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

0: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CBS 경제 연구실.
11: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화성으로 가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남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 꿈을 계산해내는 AI 반도체 제국을 일군 젠슨 황.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기술 패권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이 두 사람. 과연 세상을 바꾸는 그들의 리더십은 무엇이 다를까요? 재밌는 건 이 두 거물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주 묘한 공생관계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에서는 21세기 가장 뜨거운 두 천재의 격돌과 협력,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앞에 펼쳐놓을 거대한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1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8: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7: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8: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7: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9: 잘 부탁드립니다.
1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0: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경제적 분석 시작합니다. 손희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황 2026년도로 가장 많이 들은 이름 중 두 개인 것 같아요. 둘 다 천재로 유명하죠?
2: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들이지만 정작 두 사람 다 미국 태생이 아닌 이민자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1: 근데 이민자 지금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게 고생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두 사람은 어쩌다가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2: 일단은 먼저 젠슨 황은 9살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눈물겹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당시에 영어를 잘 못하던 친척의 실수로 젠슨 황이 간 곳이 명문 사립학교가 아니라 문제 아들을 갱생시키는 보딩스쿨이었대요.
1: 아니 문제 학교에 다녔다는 게 좀 안 믿겨지는데 거기 가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2: 일단은 그곳에서 젠슨 황은 이제 기를 못 피고 화장실 변기도 닦고 또 거칠 아이들 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정말 생존의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젠슨 황은 훗날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라고 말이죠. 그 시절의 헝그리 정신이 오늘날의 단단한 리더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고작 9살인데 참 일론 머스크는 어땠어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라던데.
2: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마음은 어릴 때부터 미국을 향해 있었다고 해요. 멋진 기술이 일어나는 무대는 미국뿐이다 이렇게 믿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머스크에게 미국은 불가능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거든요.
1: 저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쑥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 유학을 그냥 딱 오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2: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수중에 $2,000밖에 없었다고 해요.
1: 그것도 뭐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국 가기엔 좀 적은 돈이긴
2: 그렇죠,
1: 하죠.
2: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촌형의 농장에서 나무를 자르고 보일러실 청소를 하면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딱 $1로 식비를 버티면 나는 아주 적은 돈으로 생존할 수 있어. 이거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죠.
1: 1,000원의 행복을 매일매일 찍었던 거예요.
2: 맞아요. 네.
1: 한 명은 변기 닦고 한 명은 보일러실 청소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도끼가 어디서 나왔는지 들어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기는 했네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던 청년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인이 된 걸까요?
2: 일단 젠슨 황 얘기부터 해볼게요. 젠슨 황의 시작은 화려한 연구소가 아니라 아주 시끄럽고 냄새나는 식당 구석이었어요.
1: 가라지가 아니네요.
2: 네,
1: 미국에서
2: 아니에요.
1: 성공한 사람은 거의 가라지 출신이던데.
2: 맞아요. 보통 그 그림을 떠올리시지만 네. 굉장히 생뚱맞게 식당이었어요. 때는 1993년이었는데요. 젠슨 황은 30살 생일을 맞아서 친구 두 명과 함께 집 근처에 데니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 있었습니다. 젠슨은 이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이제 편한 장소로 여겼던 것 같아요.
1: 네.
2: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PC 시대가 오면은 글자보다는 그림, 그러니까 그래픽을 처리하는 칩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막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커피를 막 10번씩 리필을 하면서 막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엔비디아인 겁니다.
1: 레스토랑 되게 착하네요. 사실 진상 손님들이잖아요.
2: 그럴 수 있죠.
1: 돈도 안 되는.
2: 맞아요. 이게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네.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컴퓨터로 게임이나 하려고 그런 회사 만드는 거냐 뭐 이러면서 엄청 비웃었대요. 심지어 젠슨 황이 어머니께 그래픽 칩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도 아이고 그냥 다른 데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리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젠슨 황과 친구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죠.
1: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아나운서 되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야야 임용고시 봐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젠슨 황은 엄마가 사실 이해하기도 힘든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고 하면 제 자식이라도 저는 일단 야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모두가 비웃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그래픽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건데 일론 머스크는 어땠어요?
2: 네, 일론 머스크는 1995년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집 2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지금으로 치면은 온라인판의 지도와 전화번호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당시에 일론 형제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파트 대신에 작은 사무실을 이제 빌려가지고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1: 아, 있는 집이라니까.
2: 빌릴 돈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밤에는 코딩을 했던 거죠. 뭐 씻는 거는 근처에 YMCA 체육관에서 해결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버틴 끝에 한 컴퓨터 회사가 집2를 3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5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와. 이게 20대였는데 20대 머스크가 단순히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1: 실패를 안 했나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20대의 억만장자?
2: 하지만 첫 성공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는 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어 라면서 X.com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세웁니다.
1: 일론 머스크는 X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도 X로 바꾸고 화성 가자 하는 그 업체도 스페이스 맞아요. X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는 아들 이름에도 X가 아, 그래요?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X.com은 나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페이팔이 되는데요.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당시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200억 원의 거금을 또 손에 쥐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으면 여기선 이제 은퇴했을 것 같거든요.
1: 아, 그럼요.
2: 어, 나 이제 벌만큼 벌었다.
1: 이랬을 아, 저는 아까했어요. 4,500억 대. 네.
2: 그랬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또 달랐습니다. 스페이스X를 차리고요. 테슬라에 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쪽 같은 2,200억 원을 이 두 회사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1: 전부요?
2: 네.
1: 모두?
2: 네. 근데 이 까딱하면 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한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10대 시절에 했던 기묘한 실험에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릴 때 내가 나중에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하루에 단 1달러로 버티는 실험을 감행을 합니다.
1: 아, 아까 했던 그거구나.
2: 맞아요.
1: 1달러의 행복.
2: 맞아요. 네. 그리고 주로 저렴한 냉동 핫도그랑 오렌지를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고요. 뭐 그렇게 한 달 살고 나서 이 결론을 딱 내리죠. 아, 하루에 1달러만 있어도 내가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 뭐 실패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끼와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이 전 재산을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올인을 합니다.
1: 이게 내가 한 달에 딱 얼마를 벌어야지 최소 금액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어야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뭐 로켓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가? 왜냐면 이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요. 전공을 한 건가 이걸 살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너는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로켓을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이때 딱 한마디를 했대요. 책을 읽었어요.
1: 아, 그럼 뭐 우리도 읽지.
2: 네. 사실 그러면 우리도 뭐 다 만들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좀 황당하긴 했으나 어릴 때 도서관의 책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읽었고
1: 아, 요 정도는
2: 네.
1: 아닙니다.
2: 네. 그 저도 저도 네. 네. 네. 나중에는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관련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웠을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방대한 데이터가 지금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든 지적 토대가 된 거죠.
1: 야. 요 정도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외워?
2: 백과사전은 저는 못 외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생존력도 있었고 지구력, 지력까지 갖춘 사람이었네요.
2: 맞아요.
1: 진짜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간.
2: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인터넷 하던 애가 뭐 이제는 자동차 만든다고 로켓 만든다고 이러면서 엄청 비웃었대요. 그러다가 2008년에 진짜로 고비가 찾아옵니다. 스페이스X 로켓은 3번 연속 폭발했고요. 테슬라는 현금이 바닥나서 파산이 될 위기를 처했죠. 이 머스크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오늘 우리가 투자를 못 받으면은 진짜 내일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울면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1: 2,200억 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 스페이스X 두 개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정말 이날은 잠이 안 왔을 것 같기는 합니다.
2: 네. 근데 네. 아, 이 사람 그래도 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투자금이 들어왔어요.
1: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네요.
2: 그러니까요. 선물 제대로 받고 간신히 살아남게 되고요.
1: 네.
2: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두 사람 모두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젠슨 황도 지금은 AI

0: 황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초창기엔 정말 처참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같이 고생하던 직원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을 내보내야만 했고요. 통장에는 딱 9개월치 월급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9개월이 지나면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는데 그때 네 이건 진짜 마지막 승부처다 라면서 던진 칩이 대박이 나면서 기사회생을 한 거죠.
1: 그 두 사람 모두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을 한 경험이 있네요.
0: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더 묘한 건요. 전혀 다른 길을 걷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한 지점에서 운명처럼 따단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1: 둘이 만나요?
0: 네. 오프닝에서 묘한 공생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거죠. 사실 10년 전 어느 날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때 만나지 않게 됐다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쓰고 있는 챗GPT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근데 2016년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1: 무슨
0: 맞아요.
1: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이때 전설의 배달이 있었는데요. 당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커다란 박스를 직접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 최초의 딥러닝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GGX1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젠슨 황이 그럼 어디를 갔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공동 설립했던 오픈 AI 사무실을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1: 근데 젠슨 황 CEO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 들고 갔다는 게 저는 영업 뛰러 간 거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0: 맞아요.
1: 네, 이게 좀 의아하네요.
0: 예,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가 게임용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다. 뭐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젠슨 황은 자신들이 만든 이 GPU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지능을 바꿀 핵심 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시장이 막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을 잘하는 천재인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진짜 잘 만든 거거든. 너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봐. 라면서 판을 깔아준 겁니다.
1: 네.
0: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이거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히려 안전하게 강력한 AI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연산을 가능하게 할 엔진 정말 절실했는데 요 타이밍에 젠슨 황이 요 가방을 들고 전설의 배달을 한 겁니다.
1: 전설의 배달이 네. 진짜 많네요.
0: 네.
1: 젠슨 황은 일론 머스크라는 파트너를 통해서 내 미래도 좀 같이 책임져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0: 나도 좀 같이 좀 살려주겠니? 예, 이렇게. 예. 그때 젠슨 황이 슈퍼컴퓨터 박스에 이렇게 적어놨었대요. To the future of computing and humanity. 그러니까 이게 컴퓨팅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뜻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나란히 사인도 남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간이 왜 역사적인 기점이냐면 그때 전달된 그 기계가 딥러닝 속도를 앞당겼고요. 결국은 지금의 챗GPT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에게 딥러닝 슈퍼컴퓨터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줬는데도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AI 혁명이 언젠간 올 수는 있었겠지만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라고 다들 입모아 얘기를 합니다.
1: 진짜 미래를 배달한 사건이었는데 그럼 두 사람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때요?
0: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 젠슨 황은 한마디로 수평적 소통과 속도의 마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 그래픽카드처럼.
0: 맞아요. 예. 보통 대기업 CEO라면 거치는 중간 관리층도 확 줄여버렸고요. 또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는 직속 부하를 무려 40명이나 둡니다. 속도가 곧 체급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이제 굉장히 빛의 속도로 끝내려고 한 거죠.
1: 네.
0: 근데 이 속도에 대한 집착은요. 회의실의 풍경마저 완전 바꿔버렸다고 해요. 젠슨 황은 사내 회의에서 PPT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1: 커닝 페이퍼 있어야 되는데.
0: 네, 사실 이 회사에서 PPT 만드는 시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만드는 시간조차 들이지 말아라. 이 뒤에 또 논리적 빈틈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경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예쁘게 꾸미려다가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하는 걸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한 거고요. 대신에 선택한 게 바로 화이트보드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료를 읽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칠판에 본인이 준비한 거를 직접 써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던지고 아이디어도 얻는 그런 역동적인 토론을 즐긴 거죠.
1: 네.
0: 심지어는 얼마나 칠판에 진심이었냐면 출장지에서도 반드시 화이트보드랑 마커를 준비시켜야 되고 또 한 번은 너무 큰 화이트보드를 요청해가지고 직원 5명이 매달려가지고 요걸 옮겼었다. 뭐 요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0: 네, 엔비디아 본사 회의실 벽면 전체가 화이트보드로 설계된 이유도 바로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젠슨 황이 직접 보고를 받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런 누군가가 회장한테 보고하러 가면은 밑에 사람이 엄청 그럼요. 열심히 PPT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럼요. 그거를 이제 윗사람한테 주면 그 뭐 부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이 그걸 들고 회장한테 가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은 부국장은 잘 몰라.
0: 맞아요.
1: 이 실물을 잘 몰라. 그러면 가서 대충 그 예쁜 그림이랑 막 그래픽 이런 걸로 얼버무리고 나오는데 젠슨이 그걸 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맨바닥에서 화이트보드에 네가 직접 쓰면서 처음부터 설명해라 이러면 와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그렇죠. 그건 본인이 알아야죠. 네. 알아야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젠슨 황은 또 따뜻한 카리스마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삼촌 같은 존재래요. 뭐 구내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정말 따뜻하게 직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가가 100달러 넘으면 문신을 새기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 팔에 엔비디아 로고 문신까지 새겼대요.
1: 뭐 아들이나 자식인 뭐 자식이나 아니면 와이프 뭐 아니면 남편 이렇게
0: 맞아요.
1: 하는 거 봤는데
0: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1: 아, 회사 쉽지 않죠. CBS 쉽지 않아요. 저는
0: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일론 머스크는요? 네,
0: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하드코어 리더십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 그 회사 전에 적당이라는 없다고 해요. 테슬라 모델 3 생산 위기 때는 아예 공장 바닥에서 자면서 직원들을 막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한의 몰입을 요구를 했었죠. 이 젠슨 황이 아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천천히 갑시다. 집중합시다. 이렇게 다독이는 스타일이라면 머스크는 우리 실패하면 다 죽는 거야. 집중해. 잘 따라와. 이러면서 등떠미는 전형적인 전시상의 그런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젠슨 황은 좀 수평적인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좀 극한의 몰입으로 사람을 끝까지 몰아넣은 다음에 한계를 돌파하는 형식의 CEO였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세계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이 아름다워 보였던 이 동행이 3년 만에 아주 살벌한 전쟁터로 변하게 됐거든요.
1: 왜요? 싸웠어요?
0: 이게 바로 2019년에 사건이 터지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라는 거는 테슬라가 투자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보세요. 저희 이렇게 자율주행 잘해요. 이거를 보여주는 행사예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무대 위에서 폭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1: 뭐라고요?
0: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칩 안 쓸 거다. 우리가 직접 만든 칩이 훨씬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뭐 심지어는 엔비디아 칩보다 7배나 더 좋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해버리면서 젠슨 황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려버렸습니다.
1: 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래도 도와준 사람인데
0: 그러니까요.
1: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젠슨 황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젠슨 황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즉각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테슬라의 비교 방식 공정하지 않다. 이거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한 겁니다. 뭐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저 같으면 평생 안 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은 다시 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1: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체 칩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가는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2024년도에 전 세계 테크 업계를 경악시킨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1: 뭐죠?
0: 일론 머스크가 세운 AI 기업 XAI라고 있어요. XAI에서 콜로서스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이 무려 10만 개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슈퍼컴퓨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정말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10만 개나 꽂혀서 이거 돌아가려면은 뭐 수용할 전기도 어마어마하고요.
1: 네.
0: 냉각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 시스템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야말로 센터가 있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규모의 시설은 설계부터 가동까지 1년, 뭐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립니다.
1: 물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는 팀을 꾸려가지고 단 19일 만에 끝냈습니다.
1: 집 한 채 짓는 것도 사실 몇 달은 걸리는데 슈퍼컴퓨터를 19일 만에 해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 이거 진짜야? 믿을 수 없는데? 이런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아이러니하게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사람이 바로 젠슨 황이었어요. 이 젠슨 황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는 초인적이다. 지구상에서 이런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미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날선 공방을 벌였었잖아요.

0: 근데 이제는 서로를 이제 천재성을 인정을 하는 또 완벽한 파트너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1: 이제는 진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네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역할을 좀 분명하게 나눈 것 같아요. 젠슨 황의 엔비디아의 디지털적인 지능, 모든 AI가 생산할 수 있는 뇌와 신경망을 공급을 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그 뇌를 가져다가 뭐 로봇이나 자동차에 넣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지능을 완성하는 그런 롤을 각자 가져가 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두 사람의 협력이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가지고 인류의 진화 방식 자체까지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들의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도?
0: 네, 맞습니다. 네. 예, 최근에 전 세계 테크판을 뒤흔든 소식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AI 동맹이었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AI의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변화의 파트너로 선택한 주인공들이 바로 젠슨 황이랑 일론 머스크입니다.
1: 맞아. 이 막대한 자본력과 이 두 천재의 기술 그리고 니즈가 만났군요.
0: 맞아요. 네. 이 젠슨 황은 사우디 국영 기업들과 손을 잡고 중동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 역시 사우디의 투자를 바탕으로 자신의 AI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슨 황은 각 국가는 자신들만의 AI를 반드시 가져가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첫 거점이 바로 사우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 중동 가서 뭐 한대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대요?
0: 일론 머스크는 사우디의 자본을 인류의 화성 이주와 로봇 택시 완성의 연료로 좀 쓰고 싶어 하고요. 이게 좀 자본을 내가 좀 이걸 제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거죠. 젠슨 황은 그 자본으로 전 지구적인 AI 신경망을 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과 중동의 자본이라는 이 거대한 동맹으로 두 사람, 두 천재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요 비전들이 또 중동의 자본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돈을 바탕으로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거죠.
1: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나라는 좀 의문점이 들어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죠.
1: 약간 어떤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그 작업 자체 약간 변태적으로 몰입하는 두 천재가 아닌가?
0: 맞아요. 좀 네. 영화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정말 거대한 설계도를 누가 그리느냐.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젠슨 황은 인류의 지능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디지털 뇌를 고급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는 그 지능을 지구 밖 화성까지 실어 나를 물리적인 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 중에 누가 누가 대단한가 뭐 이거를 가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계속 경쟁을 하고 묘한 공생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미래가 10년, 20년 혹은 더 빠르게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이 두 천재의 전쟁 같은 공생은 앞으로 우리 일상 어떻게 바꿀까요?
0: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가 머지않아서 그냥 식탁 풍경 자체도 확 바꿔놓을 것 같아요. 젠슨 황의 뇌를 장착한 일론 머스크의 로봇이 미래에는 우리 대신에 뭐 삼겹살도 굽고 설거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1: 행복하네요.
0: 네. 네. 그런 풍경이 정말 하루빨리 정말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네. 설거지도 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여가 시간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대에 뭐 할까?
0: 그러니까 이게 좀 두 천재가 우리한테 던지는 숙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루하고 위험한 노동은 로봇한테 맡기고 또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 뭐 혹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루하고 위험한 일은 로봇의 몫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1: 자, 들으면서 참 단순히 신기하다, 뭐 멋지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이방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현재 인류를 막 주력펴럭하고 있으니까요.
0: 맞아요.
1: 자,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황 라이벌 대전 진행해 봤습니다. 손희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미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군사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압박을 받는 우리 정부의 고심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야당의 파상 공세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고발장 접수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법관 재청 논란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대법관 2명 동시 공석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군사 자원 투입을 기다린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우방국들의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입니다.
6: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군사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만큼 당연히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방식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후 나온 백악관 반응이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군과 이란군 사이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투함이 아닌 미 함정에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 지원함을 투입하거나 기뢰 제거 활동에 나선다.

0: 해도 이란군의 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방국들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1: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지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전례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2: 네, 이렇듯 미국의 파병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파병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와 국회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내자니 인명피해 우려는 물론 이란과의 관계 악화, 또 안 보내자니 미국과의 관계가 걱정되는 그 딜레마가 있는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김형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3: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프랑스 르몽드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파병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그 고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도 있네요.
3: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재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3: 파병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라든가 한국의 역할과 부담이라는 말은 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며 영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적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외교에는 국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한 번 더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2: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네요.
3: 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높고 막히면 경제와 안보적인 타격이 크다면서 대비태세와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인데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이미 군함을 보내놓긴 했지만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겠다며 미국과는 별도로 다국적 협력 체제를 제안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와 프랑스 사이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퇴양난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3: 네, 한 시간 전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SNS에 우리말로 입장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라고 적힌 군함 이미지까지 올리면서 직접적인 경고에 나섰는데 파병이 진행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2: 네.
3: 그렇다고 해서 파병을 안 보내자니 미국과의 현안이 걸리는 게 현실인데요. 앞서 들으신 박지환 특파원 리포트처럼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핵추진 잠수함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해군 중령 출신인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은 미국에는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이란에는 대이란 전쟁 참여가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며 처음부터 큰 규모가 아니라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제언했습니다.
2: 여기에 국내 반대 여론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 네, 예상됐던 대로 조국 혁신당, 진보당처럼 범여권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인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금 사정이 복잡한데 적극 파병을 주장해왔던 몇몇 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왜 이제서야 파병 얘기가 나오는 거냐며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양당 모두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2: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전국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의혹에서 출발했는데 주말을 지나

0: 며 단순한 청탁 논란을 넘어서 자본시장의 거대한 머니게임 복판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정치부 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브로커와의 친분이나 단순 민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그 의혹의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핵심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챙겨달라고 연락했던 제약사 제넨셀 그리고 이 제넨셀을 인수한 상장사 세종메디컬 사이에 벌어진 복합적인 금융거래의 실체입니다. 김 후보자는 줄곧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해왔는데요. 저희가 공시자료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이 회사는 보호해야 할 유망기업이 아니라 매출이 거의 없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0: 네. 매출도 없는 적자 기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걸까요?
1: 법원 판결을 보면 코로나 감염 햄스터를 통한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실험을 한 것처럼 꾸며 식약처에 임상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신약의 실체는 없었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임상 승인이라는 뉴스 한 줄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0: 그런데도 상장사인 세종메디컬이 이렇게 껍데기뿐인 제넨셀을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 이 대목이 풀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이자 의료기기 업체인 세종메디컬은 2021년 8월 사모펀드 세력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는데요. 새 주인은 회사 돈이 아니라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이른바 메자닌 방식으로 외부 투자 조합에서 300억 원을 끌어와 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구조를 짠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식약처 임상 승인이 나기 딱 일주일 전에 세종메디컬은 이 돈 중 113억 원을 현금으로 빼내 제넨셀 지분을 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무자본 M&A와 자금 빼돌리기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결국 상장사 돈으로 적자 회사를 비싸게 사주고 호재를 띄워서 한몫 챙기려 했다는 건데 김승원 후보자의 문자는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겁니까?
1: 2021년 9월 말 식약처가 제넨셀의 자료 보완을 요구하자 브로커 양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오빠가 조금만 들어주면 된다. 이미 300억 투자도 유치돼 있다.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오케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브로커 양 씨가 15분 전 보낸 문자와 사실상 판박이었습니다. 이 문자가 오간 뒤 일주일 만에 113억 원 인수 계약이 체결됐고 다시 일주일 뒤 식약처 임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0: 네, 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이 문자에 대해서 해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1: 당시 식약처장과의 접촉은 전화 한 통과 당일 오간 문자가 전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전달 과정이 신중치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특히 문자와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을 수사 내용의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수사 자료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주장을 입증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0: 네. 그 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뭔가를 폭로했어요. 이번에는 또 뭡니까?
1: 오늘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왜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이 오빠 독약 로비를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하고 있는지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 한 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가 김 후보자 외에 최재성 전 의원, 송영길 의원과도 교신했다며 이들의 실명을 오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인데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1: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차원의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반면 겸직 논란과 가족정당 의혹이 불거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 기류가 싸늘하게 식어가며 사실상 투트랙 분리 대응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인 기자였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초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송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 정

0: 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 원 수술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과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주거지와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6차 조사에 출석하면서는 경찰 수사력을 무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장은 신청됐고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이흥구 대법관이 오늘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주요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을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흥구 대법관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법부가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았습니다. 소부재판부에는 최소 3명의 대법관이 필요한 만큼 재판부의 사무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당분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재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은 멈춰진 상태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재재청 여부와 청와대와의 협의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김건희 씨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등을 심리할 전원 합의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오랜 부진을 겪던 제조업 고용이 1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 호조 업종이 고용 회복을 이끌었는데 같은 제조업 안에서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3: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 7천 명, 1년 전보다 2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줄곧 감소하다가 1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증가세를 이끈 건 수출이 잘 되는 업종이었습니다. 조선이 포함된 기타 운송 장비에서 7,600명, 반도체에서 6,700명 늘었습니다. 특히 선박 보트 건조업은 4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원식 미래고용분석과장입니다.
4: 반도체 쪽하고 수출, 특히 뭐 선박이나 식품 같은 쪽, 이쪽이 많이 기여를, 제조업 고용에 증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3: 하지만 같은 제조업에서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자동차의 가입자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2,300명 줄었습니다. 건설업 경기와 맞물린 유리, 시멘트 같은 비금속 광물 제조 산업에선 3,500명 줄어 2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90만 5천 명으로 27만 8천 명 늘어 8달 연속 20만 명 후반대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보건복지업이 11만 2천 명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내수와 직결된 숙박, 음식점업도 5만 7천 명 증가해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은 8개월째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월 1,600명에서 900명으로 떨어졌고 건설업은 37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코스피가 오픈 AI발 반도체 훈풍에 4.6% 넘게 오르며 7천선 탈환을 눈앞에 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전 거래일 대비 308.18포인트, 4.61% 오른 6,995.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0: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현행 입시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인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N수생들의 움직임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올해 대학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은 수시 모집으로 선발됩니다.

0: 1만 6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N수생까지 가세할 경우 대입 지원 판도는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도 변수입니다. 내신이 좋은 이과생은 문과 모집 단위 교차 지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탐런으로 탐구 두 과목의 점수차가 커진 경우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 수시에 집중하라는 게 입시업계의 조언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학생부 성적이 좋아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만 믿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험생 2만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실제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00분위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 흐름을 함께 보고 수시 6번의 기회를 나눠 지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네, 네팔 대홍수 참사 소식 살펴봅니다. 실종된 한국인 직원들이 일했던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자가 발견된 뒤 구조대원들이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생존자 구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사흘째 터널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구호대는 지난 주말 우리 노동자들이 일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한 데 이어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중국인 생존자는 터널 안에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명이 더 있다고 진술했고 아직 꺼내지 못한 시신도 두 구가 더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터널 진입을 다시 시도하고 위협된 부근도 추가 수색할 계획입니다. 고성능 드론 3대로 사고 현장 인근을 촬영하고 분석해 생존자 흔적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 대장입니다.
3: 그러니까 두 번째 수색인 우리의 관심적인 파워하우스 드론 수색은 생존자와 같은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밀 분석 중에 있고 결과가 있는 대로 희귀사항 있으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2: 하지만 장기간 생존을 위한 공기와 물, 음식이 확보됐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터널 안에는 진흙과 장애물이 많고 물도 차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과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5: 영원할 것 같던 스포츠 제국 나이키의 추락입니다. 그 나이키가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100곳을 모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100, 그러니까 S&P 100 지수에서 18년 만에 퇴출당할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1: 네.
5: 그 오는 21일에 이 S&P 100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 오늘 그 나이키가 퇴출당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빠진 자리에는 델이나 샌디스크 같은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자리를 채우게 될 건데요. 나이키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주당 38달러 4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021년 최고점에 177달러 선과 비교하면 78%가 폭락을 했고요. 이 기간 사라진 시가총액이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1: 네.
5: 그 무리하게 직영 판매와 온라인에만 매달리다가 기존 도매 유통망을 소홀히 한 게 독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중국 시장 매출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나이키의 글로벌 운동화 시장 점유율은 22.9%까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1: 네. 시장 트렌드를 놓치면 아무리 거대한 공룡 기업이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1: 자, 다음 소식은요.
5: AI 이미지를 향한 거장의 일침입니다. 그 지난해 아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지브리풍 AI 이미지 기억하실 텐데요.
1: 네네.
5: 그때 그 카카오톡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많이들
1: 사용하셨죠.
5: 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1년 넘게 지나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스즈키 토시오 그 지브리 창립자 겸 의장이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챗GPT가 만든 지브리풍

0: 그 이미지에 대해서 AI는 지브리를 모방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스즈키 의장이 당시 그 쏟아진 그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던 이유로 다들 금방 실증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금세 가짜임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런 일침도 남겼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정작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 생성형 AI의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합니다. 스즈키 대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평소 세상 돌아가는 일에 아예 관심도 없고 작업하며 몰두하다가 현대 그 몰두한 채 이런 그 지브리 열풍 자체나 챗 GPT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들에 대해서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상상력과 직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뭐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예술의 영혼까지 베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절기상 백로인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오늘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30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에는 12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선선하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씩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처럼 자외선이 강한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일부 동쪽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인데요. 해안 지방과 제주도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이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7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영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더조직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도 서울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권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처리와 영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서 중수청 출범,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얘기 고루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 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3, 2, 1,
9: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1: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2: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1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0: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매주 월요일 철이와 영희 시간인데요. 철이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네. 오신이도 함께합니다.
1: 네. 원래는 그냥 철이라고 했어요. 성철이 이렇게.
0: 오마이뉴스 과기신 기자님도 같이 하고요. 저는 순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자체가 웃기죠.
2: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순봉이 너무 심해 보여.
0: 오늘부터 한 주간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 세 분이 첫 시간이라서 잘 부탁드리고요. 난이들 아시겠지만 박재용 앵커가 주말 사이 안부 인사를 영상으로 올렸어요. 저희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안색이 그래도 표정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박재용 앵커 아마도 병상에서 우리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이 자리 빌려서 세 분도 안부 인사 한번 해주시죠.
3: 저는 아침에 뉴스명당 YTN에서도 우리 박재용 앵커의 쾌유를 비는 그 멘트를 했었고 아까도 오다가 통화했어요. 되게 밝더라고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재용 앵커 그리워요. 빨리 돌아오세요.
0: 잘 네. 보존하고 있겠습니다. 노영 변호사님.
2: 네, 저는 박재용 앵커랑 안 지가 사실은 꽤 됐는데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방송하면서 또 새삼 느꼈거든요. 그리고 안 계신 자리가 정말 크다. 우리 박순봉 대타님께 죄송하지만.
0: 아유, 뭐 비교할 일이 아니죠.
2: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빨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표정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 네, 앵커님 그 장난기스러운 그 눈웃음과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요.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훈훈한 얘기 마치고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핵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인데요. 오늘 아침에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 제가 전달한 민원은 그런데 국내 중소업체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 혹은 2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고 해서 그럼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그 당일날 주고받은 것이 다인데 사실 당시 식약처장님은 제가 한 번도 못 뵌 분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또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0: 과구신 기자님, 오늘 네. 한동훈 의원이 또 새로운 녹취를 공개를 했죠?
6: 네, 오늘 공개한 건 2021년 10월 녹취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당시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정모 판사를 두고 나랑 단짝이라고 말하고 또 정판사의 술자리로 가면서 양 씨의 합류 여부까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만 오늘은 양 씨를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낸 것은 맞다라고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 네, 처음에랑 해명이 좀 달랐던 거는 실무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 급여 문제도 꺼냈죠.
6: 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과 딸도 취업했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급여가 3억 3천만 원을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2022년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을 한 뒤에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약 8억 8천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특혜 의혹까지 제기를 한 건데요.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관련 전공

0: 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했고 가족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노동과 급여를 특혜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지금 의혹 폭로하고 반박 이런 것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핵심은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청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 장 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압박이죠. 이거는 청탁 민원 이걸 넘어서 가지고 국회의원 현역 그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기관장에게 압박성 전화를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한 30년 해봐서 정말 많은 네. 민원 처리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 의원도 안 하고 저희 보좌진들도 안 해요. 의원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청탁을 받고 또 민원 처리도 받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받으면은요 보좌진들 불러요. 그래서 이런 민원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봐라. 기관에게 좀 연락을 해봐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거 규정과 벽규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한마디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이 통화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법에 저촉되는 게 규정에 저촉되는 게 전혀 없어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규정과 법규에 어긋난 겁니다. 판단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어느 의원이 오빠 나 이거 좀 나 억울한데 이거 좀 해줘. 알았어 전화해줄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기관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거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적 관계에 의한 압박성 전화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등장한 요소들이 상당히 좀 세간의 세인들의 주목을 끌만한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1: 네, 표현들.
2: 돈 있잖아요, 돈. 뭐 주가 부양한다. 이것도 있고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합법적인 정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이건 정상적이라고 얘기 못할 거예요.
1: 근데 그러면 장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보좌진들이랑 상의하지 않는 개별적으로 의원이 처리하는 어떤 민원 처리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 그것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보좌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이 알지 못하는 뭔가 부작용, 오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스크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친한 내가 평소에 존중해왔던 사업가 성공한 뭐 사업가 존중하는 사이 그냥 얘기 듣고 해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공직자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국가의 그 시스템, 제도 네. 그런 것들을 중간에 쑥 들어가가지고 무너뜨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우선 장성철 소장님이 보좌관 생활을 30년이나 했어요?
2: 국회에서 30년 정도.
3: 이야, 대단하다.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많았겠어요.
2: 엄청 많았죠.
1: 그때 좀 주요한 보좌관이었어요.
3: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2: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3: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 장성철 소장이 좀 전에 대답했던 거하고 본질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은 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전 의원이 그러니까 현재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2: 네요.
3: 지금 현실적으로 김승원 의원은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2: 여당 국회의원에서 21년도.
3: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2: 여당. 네,
3: 그렇지만 2024년도 12월에 이제 처분 받을 때는 네, 이제 야당으로서 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면서 시작했던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기소가 안 된 상태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이미 다 네. 현실이 됐던 네. 것들이고 이미 다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 판사에 의해서. 그거 누구에 대한 판단이었냐? 김승원 의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제 관련된 이런 녹취나 이런 것들이 그 관련된 그 기소되었던 여성과 그 강 씨라고 네. 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다 이미 제출이 되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무죄로 이제 나왔던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가 조작 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유죄로 나왔던 걸로 같은데 자본시장법 네, 네. 범죄 수익은 근데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제 말은 김승원 의원이 했던 얘기나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시험을 이제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고 했던 것은 실제 그 당시에 일이 처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었고 그거는 저는 정상적 민원의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0: 에게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정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그 2021년도에도 이미 그 윤석열 씨와 관련된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연결을 많이 했었었고 또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 쪽 라인으로 우리가 갈아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다 이제 부탁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 그 당시에 우리 김승원 의원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 외국 회사는 정말 수조원의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절차적으로 지금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그리고 여당에 있는 누구누구누구에게 라인을 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자기네끼리 다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아는 이제 식약처 장관에게 내가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도 전부 다 불기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상황을 자꾸 이런 그러니까 본말 전도되고 다른 쪽으로 물타기하고 이거는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1: 불법적이 아니다. 법적으로 뭐 거의 무혐의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좀 판단해 보고 싶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의원들 많은 청탁과 민원 받는데 관련된 상임위도 아닌 분이 그냥 시각청장에 막 전화하고 그러면요 기관장들 어떻게 일합니까? 다 이렇게 하면 그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를 무시하고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동생 내가 당신이나 부탁한 건 내가 그냥 한번 해결해 줄게 이렇게 전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진 분이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한 것인가? 장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이 김승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아는 동생이 또 전화를 해요. 오빠 나 진짜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부당한 수사받고 있어. 그리고 판사가 자꾸 법정 갔더니 나 째려봐. 오빠 이거 좀 해결해줘. 이렇게 하면은 또 전화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신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공직자로서 맞는 자세였느냐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2: 그럼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일단 없다. 처분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0: 아니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 네. 아니라 우선 첫 번째 이런 여성들하고 이런 여성하고 혹은 그 뭐 관련된 자들하고 뭐 서로 이렇게 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사과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네. 당연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핵심 요지는 실제 그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그 민원을 혹은 뭐 민원 청탁이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해줬는데 그게 과연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였느냐 그렇지 않고 위법한 정도였느냐 이제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0: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녹취록 같은 건 자극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서 이게 위법하게 식약처의 어떤 종류의 그런 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건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정말 그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걸 기소유예했을 리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 관련자들이 기소된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불기소됐다가 기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김승원 후보자가 당연히 청문회에서 본인이 정면 승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그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황하고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이 계속 터뜨리고 있는 저 녹취록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죠.
1: 별개의 내용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씨와 어떠한 정말 긴밀한 사적인 관계.
0: 그러니까 그런 믿음. 관계일 거라는 건 나오는데.
1: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시작청장에게까지 전화를 하겠죠. 제가 김승원 의원한테 저 의원님 저 진짜 억울한데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어디에 기관장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를 저렇게 하는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맞는 판단과 인식인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

0: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지명을 했을 때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에이 우리도 저렇게 민원 처리하는데 뭐 전화할 수도 있지. 친한 동생이 부탁하면 우리 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합법적인 민원 처리 절차야. 이렇게 과연 얘기하겠느냐. 의원으로서는 선출직 국민, 선출직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인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1: 저는 이게 공익민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네. 않아요. 네. 공익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민원은 민원인데 공익민원이라고 실드 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드 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핵심은 실제 이런 그 실제 김승원 후보자가 했던 그 청탁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 어떠한 루틴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민주당 대응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은 아예 이번 의혹 대응을 위해서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3: 네,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대응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과 또 법사위 김동아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후보자 본인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동시에 최고위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후보자 개인 해명에 맡기지 말고 당이 사실상 총력 방어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2: 지금 민주당이 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 이 문제죠.
3: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동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한동훈 의원과 이 수사 자료를 건넨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와 녹취뿐만 아니라 이 검찰 내부에 기소 계획서까지 비공개 수사 자료라면서 유출 경로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익 제보자를 지키는 자리라면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맞받았습니다.
2: 좀 주목되는 장면이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의원 청문회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럼 나를 청문위원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맞불을 놨다고요?
3: 네,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수사자료 출처를 직접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받아치느냐. 조정식 국회의장 등에게 당사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을 직접 검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 지금 주목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네. 이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녹취록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0: 그게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한동훈 의원이 야 저런 자료 어디서 얻었을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 자료를 사적으로 어떻게 입수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궁금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상황과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했느냐. 그 덩어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의원이 그러한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공격한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함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가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 자료 출처가 설령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가 덮어지진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신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죠. 사실 이제 자료 출처의 문제하고 실제 뭐 이 본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의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지금 장승철 수장 말에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0: 전부 동의해 주세요.
1: 전부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뭐 녹취록은 제보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기소 계획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진짜 서부지검의 그 담당한 검사와 그러니까 주임검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거든요. 주임검사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이제 이 사람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징역 아까 뭐 집행유예 뭐 얼마 이렇게까지 나올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왜 갑자기 그러면은 2024년 12월 27일에는 기소유예를 끝냈을까? 그거 되게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니까 공익제보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공익제보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는 그거들이 별개의 범죄라고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거는 뭐 그때가 저 당연히 따.

0: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만약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조금 나눠줘서 같이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혼자만 지금 혼자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올리면서 그런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1: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거랑 연락을 안 해가지고.
2: 저희 가우신 기자님, 네. 이 국민의힘 출입을 하시니까. 네. 국민의힘 기자들이 이 자료를 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제 야당 소속으로 되니까요. 자료가 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나요?
3: 사실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의인이 준 거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의인이 어느 소속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 쪽에 소위 말하는 빨대 딥스로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루트가 아니면은 나오기가 어려운 자료인데 그 자료를 갖고 있다면 역시나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이 분명히 그쪽에 뭔가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사실 그걸 제외하고 다른 옵션이 있었을까 했을 때는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솔직히 예. 좀 민주당의 지금 대응도 유감이에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많은 공적인 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민주당 분들이 공익 제보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안까지 발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걸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야 문제야 그것도 처벌해야 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좀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안쓰럽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2: 어떤 점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2: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1: 김승원 후보자의 저런 것도 그냥 괜찮아 아니 합법적인 민원이야라고 하고 그냥 방향을 돌려서 한동훈 후보 공격을 하면 그래도 이제 물타기는 할 수 있을 거야. 저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한동훈을 공격을 하면 이거는 적어도 50대 5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권에 대한 기대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현재 검사랑 좀 통화를 해봤어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익 제보자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서는 어디서 나올 수가 없다.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에게 넘겨줬다면 이건 다 처벌이 되는 문제인가요?
0: 그렇죠. 이게 기밀유설이 사실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뭐 국회에서 면책특권 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 자료를 넘겨준 사람 또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나 어디서든지 저기 고소를 했을 테니까 그건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거보다도 이제 본질은 실제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한 행동이 본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거를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1: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도어스티핑에서 상당히 좀 주제에 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고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2: 드려요. 어떤 주제 넘는 발언이요? 네.
1: 인사청문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국민 네. 앞에서 능력, 뭐 도덕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검증받는 사람이 갑자기 한동훈 의원에게 청문에 출석해라. 너도 증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 처음 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의원이기도 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이긴 하지만은 지금 의혹받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장관 지명자로서 당신은 능력이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 막 이걸 묻고 싶은 건데 자신을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공격을 하니까 너도 그럼 청문회장 나와 증인해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도가 넘은 주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없어요.
2: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증인으로
1: 말도 안 되지.
2: 나와야 되나요?
1: 뭐 제 말이 맞죠, 뭘?
0: 아 왜냐면 제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본인이 막 해서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이런 증거들을 지금 계속해서 현출시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얻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럼 처리를 못 하고.

0: 계속해서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기소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실제 검사들이 정말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청문 원하니까 청문위원으로 불러라? 이거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1: 주장할 수 있잖아요.
0: 증인으로 불러라고 한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주장하는 거하고 네. 실제 증인으로 불러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원하니까 청문위원으로 불러라는 말은 다른 문제죠. 청문위원으로 부르는 말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면 본인이 계속해서 올린 증거들이 맞다면 그 맞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청문회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0: 아니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2: 청문위원으로 냈으니까
3: 지금 뜨거워져서 너무 좋은데.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출연료 때문에.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김승원 후보자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노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뭐 불법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 아니냐 이렇게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대응은 정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그 대응은 정면으로 메인이 되는 그런 대응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주변적인 부수적인 그런 얘기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김승환 후보자가 이 식약처에다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 그래서 정말 그게 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를 정면 승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국민들의 감정을 좀 건드린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등등등 누구누구누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저는 이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키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 누구를 시키면 좋겠어요? 법무부 장관을? 정치도 좀 알면서, 그러니까 정치도 좀 알면서, 그 다음에 법도 잘 알면서, 이 누더기가 된 형사소송법이나 이 검찰청법을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도 해주면서, 이 상황을 좀 누군가는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나간 다음에. 그럼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서, 또 대통령하고 좀 합의 좀 맞고, 그러면서 또 유하기도 하고 강성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승환 후보자가 저는 좀 많이 적격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은 좀 저도 사실 좀 놀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환 후보자가 본인이 당당히 밝힐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청문회 들어봤다는 거죠.
3: 근데 연결해서 하나만 좀 노 변호사님 여쭤보면은 제가 민주당에서 좀 얘기를 들었을 땐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작 기소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력이 좀 떨어졌던 문제들을 검찰에 대한 반발심을 좀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양날의 검처럼 지금 사실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저런 자료들이 많고 그것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다 고려가 되었었다면 왜 기소일을 해주며 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소 과정이 사실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조금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검찰의 그런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박순봉 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전략이라면 그 전략이 사실은 맞는 것인가 그런 전략은 저는 좀 수가 낮은 전략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 장 소장님은요?
2: 좀 이따 우리 얘기 나누겠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잘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하고 야 대통령 힘 실어주자 그럴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를 방어한다라는 것 그것이 집권 세력이 우리 사람 챙기고 우리 야당에게 밀리지 않고 한동훈이 그만 뭐 시키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 말 안 들어준 거. 그러한 뭐 감정상의 승리? 그런 것들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해명도 처음 해명했던 거랑 오늘 해명했던 거랑 말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해요? 그걸 어떻게 고집과 신념으로 집권 세력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우기고 집권당은 그런 사람 보호하겠다고 대응팀까지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해괴망측한 일들을 많이 벌렸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 공직에 임명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그런 거에서 왜 교훈을 못 얻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라는 원래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줘서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가지고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까 봐 그래서 국민들이 더 힘들까 봐 저는 그 점을 걱정해요.
3: 과구신 기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너무 많이 올려서
1: 네.
3: 그 출입기자들이 좀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3: 어떠십니까?
1: 그래서 안 쓰죠.
3: 아, 너무 네. 많아서.
1: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못 써요. 그거를 일일이 다 그 팔로우 하면서 또 쓰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심지어 동어 반복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걸 그때그때 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SNS 메시지를 너무 과잉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에 대한 주목도나 파괴력은 개별 건건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한동훈은 SNS 또 올렸어? 하게 되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뭐 모아서 나중에 따로 종합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 한마디 해도 돼요? 한동훈
3: 예,
2: 의원에게.
3: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 대응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본인 역할 잘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정말 도드라지게 거의 그냥 탑이에요. 탑.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석수 합친 의원들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이재명
3: 네.
2: 정권 공격을 하고 인사청문회 이끌어가는 이슈 주도권.
3: 뒤에 반전은 없는 거죠?
2: 있어요.
3: 아, 반전해주세요.
2: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모습이 안 보여요.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부산에서 어려운 선거를 뚫고 된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열망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요. 다음번에 도전할 거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감이 저러는 게 맞을까? 너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 건수 잡았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검사처럼 막 지금 몰아치잖아요.
3: 네.
2: 우리는 한동훈 의원에게 기대하는 거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의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치인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상당히 좀 이미지가 손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3: 네. 노 변호사님 이건 귀 안 들여도 되겠죠?
0: 네.
3: 넘어갈게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소위 언도 조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개각을 전면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용해인 후보자가 활동했던 뭐 청년좌파라든가 이런 여러 조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아래에 있던 비공개 조직, 이른바 언더 조직에서 뭐 여성 활동가들에게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 등을 강조를 하고 또 사생활을 통제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함께 용 후보자 활동했던 인사들은

0: 당시 대표였던 용후보자가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를 알고도 방관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일관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넘어서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정의 왼쪽만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 오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더 이상 국민은 없다. 오로지 왼쪽만 있다라고 썼는데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두목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동계 시민단체 행보와 이번 개각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지지율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좌향좌였고 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 몰락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1: 진종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0: 네, 진종호 의원이 이번 인선을 둘러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음모론 프레임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고 또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했고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는지 공개하라라는 거였고요. 역시나 또 민주당의 한동훈 의원 고발에 대해서도 메신저를 고발하기 전에 메시지 안에 진실부터 답하라 이렇게 얹었습니다.
1: 청와대 입장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일단 청와대는 지금은 후보자가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라면서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전담팀까지 꾸렸는데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언더조직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기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된 여권 관계자의 한 멘트는 국민을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였습니다.
1: 노 변호사님, 이 언더조직 논란은 또 국면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사실은 이 언더조직 논란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장관 후보가 아니고 성평등 가족 뭐 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좀 일반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내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조금 하는 게 저는 더 보편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더 조직의 활동이 어떻다라고 이제 제보도 나오고 있고 또 네. 다른 분들의 또 인터뷰도 나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 문화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이 부의 상징성이나 이 부가 지향하는 바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이 사실은 이제 겸직 논란 때문에 세게 된 논란이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부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언더조직 논란은 사실은 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이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1: 네.
3: 국민의힘과 장동혁 의원에게 그 대표에게 완전 진짜 고농도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3: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우리가 우리 한판 승부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다루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계속 즐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냥 사퇴하지 말고 계속 좀 버티고 그냥 계속 논란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1: 네.
3: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출근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잖아요. 후보자잖아요. 그러면요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거를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을 피할 권리는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나중에 해명할게요. 쑥 올라가는 거. 그건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자 후보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할 말 하고 이해시키고 그것이 설득이 안 되면 장관 못하는 거지. 그냥 지금 회피한다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만 봐도 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노 변호사님은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전에 중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2: 저는 용혜인 의원이 비례 의원을 겸직으로 장관과 같이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저는 사실은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사퇴 못한다. 이게 사실은 또 변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 국고보조금 때문이라고 한다면 장관직을 받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난 정말 이 성평등 가족부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비례직을 사퇴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0: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좀 지명 처리하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왜냐면 지금 청문회가 너무 많이 남았고 너무
1: 안 잡아줘.
0: 너무 시끄럽고 안 잡아주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사실은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럽거든요.
2: 근데 이 정무적으로만 보자면. 물론 이제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용혜인 후보자가 버텨주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선택적으로 고르는 그런 그림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0: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건 결국 용혜인을 희생시켜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좀 비겁한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실 나름이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되면 오히려 더 저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이제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 의원은 지금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라면 내지는 이제 그 본인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좀 설득하고 네. 뭔가 하고 싶다면 사실은 본인이 전 용단을 내리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겸직을 하는 이런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3: 헛소리죠. 그건 헛소리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비례대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치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 고집과 신념, 억지, 궤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설레는 좋은 설레를 만들어야지 왜 이상한 설레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럼 이것도 그럼 설렙니까? 기본소득단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용혜인 의원의 보좌진 출신의 사람이 기본소득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의 남편이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의 상당수가 용혜인 의원실에 있던 보좌진들이에요.
2: 네.
3: 그럼 이것도 새로운 설례예요? 그럼 모든 정당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분기마다 2억 7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정당을 자기 남편,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런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이게 뉴 패러다임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그런 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직도 유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금 당위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측을 한다면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노변화
0: 저는 지금 용혜인 의원은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이번에 좀 용단을 내려가지고 용혜인 의원 등등에게 자리를 좀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혜훈 후보자처럼 어쨌든 청문회에서 본인이 서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청문회 자리도 안 주고 먼저 지명 처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용혜인 의원의 이제 뜻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청문회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거는 제 생각이죠.
3: 지지율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지지율 떨어졌지만 앞으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추세가 나오게 되면 특히 네. 20, 30대 청년들, 여성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용혜인 후보자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와는 좀 다른 게 이거는 해명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나 비례대표 계속 할 거예요. 장관직 하면서. 이거 뭘 해명을 들어봐요. 이건 잘못된 거지. 없던 일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욕심이죠.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직자라는 게 맞는 것이냐.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박 기자님은요?
4: 뭐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당 기류는 중도 낙마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후보자 모두.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여권에서 좀 바라는 거는 용혜인 후보자가 하다못해 이제 의원직 사퇴를 결단을 내려주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방어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 부담을 안 열어주다 보니까 좀 여권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좀 묘하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기본소득당에서는 그럼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혁진 의원이 기소당으로 돌아온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이라는 지위와 이번 정부 입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조율을.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후는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2: 장 소장님이 지지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또 최저치

0: 를 기록을 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서울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1: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무선 ARS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긍정평가 37.4%, 부정평가는 59.5%로요. 긍정평가 8주 연속 하락했고 특히 서울은 29%였습니다.

0: 당혹스럽다 이런 입장이 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신뢰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빠졌고 또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가 아직은 좀 다시 화합하거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못 가져가는 거 이것도 지금 아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게 괜찮을 것 같,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에 했었던 업적을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예. 뭘 했는지. 근데 진짜 생각보다 한 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실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본인이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론을 많이 수렴한다. 그래서 많이 좀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거를 좋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좀 설득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성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시간이 지금 흐르면 네.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1: 김어준 씨는 20%까지 떨어질 거다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예. 진짜 이건 레임덕이에요. 예,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건 진영과 지지 정당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불행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용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국민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들은 좀 바꿔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새 가장 첫 출발점은 용혜인 의원을 지명 철회함으로써 야 민심에 맞서는 대통령이 아니구나. 야 인사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도 대통령이 우리가 얘기하면 듣는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지율 8주 연속 하락한 하방 추세도 중요하지만은요 내용으로 따져보면 질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나 안 좋아요. 핵심 지지층인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한 6%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뭐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다 부정평가 높고 서울에서는 네.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6%고 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용단 내리셔야 이 추세를 막습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2: 김승원 후보자까지는 아니고요.
1: 일단 그거는 청문회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거는.
2: 오늘 그 김어준 씨 겸손 의원님들 다 뉴스공장에서 조국 원장이 좀 뼈아픈 말을 했는데 지지층 내부를 갈라쳐서 국정 동력이 회복되겠느냐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조국 혁신 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뭐 책임을 또 전부 다 뭐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지금 현재 합당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30분이나 끌면서 할 정도 얘기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 조국 의원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내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가. 본인도 법무부 장관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만 지금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원한다는 게 또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태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합당을 원한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민주당 나한테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어서 정확하게 이분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가 지금 민주당한테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뭔가 그리고 본인은 그래서 뭘 했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민주당에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합당을 빨리 하자 이거죠. 우리 당에 있는 12명의 의원들 원하는 지역구 다 미리미리 줘라. 뭐 그거죠.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0: 그게 맞냐고요.
1: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 이 조국 원장이나 유시민 씨가 기가 살 것 같아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러니까 우리 말 진작 들었어야지. 이분들 기살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국 원장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지? 저런 생각과 저런 판단을 하지? 그렇게 비판을 해도 이게 결론적으로는 조국 말이 옳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조국 유시민 씨에게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집은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지지층부터 결집시키자. 그래야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빨리 인사 문제를 용단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짧게 가구신 기자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조국 원장의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야 지금도 내가 한 얘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들어. 라고 하면 보통 그 뒤에 항상 기분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쁜 말을 안 나쁘게 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조국 원장은 본인이 어떤 선의와 진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무적인 판단이나 TPO에 좀 안 맞는 메시지를 나와가지고 꼬이는 게 아닌가.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 세 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0: CBS
1: 1부 기상정보입니다. 요즘 아침과 밤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으로 일교차가 크겠고 낮 동안에는 햇살이 강해지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8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에는 12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씩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부 동쪽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낮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음 달 10월 2일부터죠.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 체계가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국민들 관심이 큽니다. 정부와 국회도 관련 법안 직제 손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경찰 출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바로 뭐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1: 네.
0: 이번에 오늘 발표가 났어요.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이 됐는데요. 뭐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겠죠. 근데 이력을 쭉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4명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1명 남은 이 김지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근무를 해서 검사 출신인데 적절한 후보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초대 중수청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길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뭐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할 때부터 검사 출신 3명하고 판사 출신 1명 추천해서 검사 출신 중에 1명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는데요.
0: 가능성이 높았죠.
1: 네. 뭐 제가 왜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냐면
0: 네.
1: 이번에 그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을 특례 임용하지 않습니까? 중수청에서. 중수청이라는 데가 종전에 검사가 검찰에서 맡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를 중수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중수청의 주력은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인적 구성은 검찰 출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바람직하죠. 검찰에서의 특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중수청으로 중수청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특례 임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의 그 상급 그러니까 상 고위직
0: 예.
1: 상급자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네.
1: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도 뭐 4급이나 5급이나 이런 그 실무 수사의 어떤 책임자를 맡거나 이런 역할을 할 걸로 보거든요. 예, 이러면은 장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게 검찰 특수사에서 우리가 항상 비판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잖아요. 표적 수사,
0: 예.
1: 먼지털이 수사, 또 어떤 피의 사실 공표.
0: 그러니까 말씀은 뭐.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될 텐데 고위직까지
1: 거기에
0: 검사 출신이
1: 청장까지,
0: 오면
1: 청장까지 검사 출신이 가게 되면
0: 그럼 뭐 검사 동일체 이런 식으로 가게
1: 그러면
0: 될 거다.
1: 검찰의 그 잘못된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수사 문화가 답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래서 청장만큼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0: 근데 그 정부 입장에서 또 보자면 초기에 운영을 좀 잘 하려면 검찰 출신들이 많으니까 검사나 수사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1: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검사 출신이 아니고 중구청장을 맡아야 되는 분도 좀 그분이 갖춰야 될 그 중구청장의 요건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조직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 이번에 또 이제 경찰 출신 또 뭐 변호사 출신, 회계사 출신들 경력직으로 또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0: 예.
1: 이분들과 그 검사 출신들 또는 검찰 출신들과 또 이렇게 서로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조직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1: 그 조직 관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검찰 관리자였으니까 지금 그 제청된 사람도
0: 예, 김지용
1: 검사장 등의 관리자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조직관리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조직관리 능력이 꼭 검사장 등 검찰에 오래 있어야만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 찾으면 저도 이번에 중수청장을 개인적으로는 내가 맡아서 중구청에 안착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 조직관리를 제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 조직관리를 오랫동안 35년 동안
0: 지방청장도 하시고
1: 예. 그리고 뭐 검사 검찰 출신 검찰청원 출신들의 생리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뭐 변호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또 인적 구성이 좀 다원화돼야 됩니다. 검찰 출신 1색이 되면 안 되거든요.
0: 근데 그러면 여쭤보면 이제 아까 후보자가 원래는 검사 출신 셋, 판사 출신 하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의원님도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의원님이 승낙하셨으면 경찰 출신도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물론 제가 페이스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정년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하실 수 있으면 한번 수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1: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이건 전 정말 진심인데 저는 중수청의 안착은 정말 진심입니다. 제 진심이라서 초대 중수청장은 정년 그러니까 임기 2년을 꽉 채우면서 안정적으로 중수청 조직 관리해야 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0: 아, 안착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1: 제가 가면 저 사람 1년 있다가 갈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그 중수청의 초기에 잘 안착되는데 굉장한 장애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도 있지만
0: 예.
1: 그 정년 때문에 중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임기 2년을 꽉 채우면서 그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잘 지켜나가고 조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초대 중수청장한테 부여된 어떤 사명 같은 건데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년 저 임기를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0: 지금 그 초대 중수청장의 자질을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1: 예,
0: 좀
1: 예.
0: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1: 맞아요.
0: 이런 점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근데 지금 임용신청자 중에 많은 숫자가 좀 지원을 철회하기도 하고 그 전체 정원이 좀 잘 안 차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조직 출범 잘 될까요?
1: 이제 중수청의 그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검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특례로 시험 없이 기명하는 것이고
0: 예.
1: 그다음에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이제 경력직을 또 경쟁해서 채용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도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 뽑듯이 뽑는 거죠.
0: 네.
1: 그런 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번에 출범할 때 정원을 TO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다 채우려고 할 필요 없다고 봐요.
0: 채울 필요 없나요?
1: 예.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한 1,70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615명인가가 철회를 하고
0: 맞습니다.
1: 남은 사람이 1,70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걸러내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다 뭐 적격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하면은 최소 1,10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1,100명 이상을 꼭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보다는 중수청의 초기 그 처음 출범이 초기에 2,874명의 정원이 반드시 차야만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다 돌아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 적임자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0: 근데 걸러낸다고 하셨는데 걸러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 그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뭐 현직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 이런 건 없겠죠. 현직 공무원들이니까.
0: 예.
1: 다만 공무원들은 그 다 그 어떤 평판 세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무능하다든지 또는 어떤 부패에 연루돼 있다든지 또는 그 화합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뭐 이런 세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 예.

0: 예, 그런 사람들 걸러내야죠.
1: 그럼 좀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 뭐 윤석열 정부에서 좀 승진을 했다거나
0: 그거는
1: 그런 기준은 아닐까요? 예,
0: 저는 뭐 검찰 수사관들은 특히 그러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검사들 중에는 이 지독한 검찰주의자는 빼야죠. 네. 지독한 검찰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중에 아주 지독한 검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검사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검찰주의자는 이제 중수청의 그 인권 감수성 있는 행안부 장관도 오늘 뭐 인권 친화적인 인권 감수성 있는 이거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한 이제 새로운 중수청의 수사 문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 지독한 검찰주의자 이것이 그 몹시 우려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검찰의 나쁜 조직 문화가 이대로 이쪽으로 이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주의자 평판이 있는 사람들은 좀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검사들한테 주로 해당된 얘기입니다.
1: 그 검사들이 지금 이제 잘 걸러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뭐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한 명 현직 검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의 의도는 소위 말하는 한번 찍고 1년 정도 이내로 근무를 한 다음에 로펌으로 가서 전관 자격을 좀 획득하는 그런 목적이 많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수청에 가더라도 예전에 검찰청에 있을 때만큼의 어떤 뭐 급여라든가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 통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또 다른 인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0: 그 이번에 검사 이제 검찰 특례 임용 중에는 4급 으로 예. 채용하는 사람이 상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 4급 이제 10년 미만의 검사들은 4급으로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검사들은 그 초임을 3급 상당의 급여를 예, 3급
1: 대우로 하죠.
0: 예, 그렇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가 떨어지죠.
1: 예. 예
0: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중수청이 그 인지수사 검찰에서 하던 그 인지수사를 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 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검찰의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그 자리가 보직이 특수부인데,
1: 예.
0: 그건 그 뭐 고소고발 사건 이게 막 사건 수는 많은데 별로 이렇게 영향가가 없는 이런 사건 말고 하고 싶은 사건만 하는 인지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 중수청에서 수사만 할 수 있는 경찰의 송치 사건 이거 처리 안 하고 검사했을 때 송치 사건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업무 부담이 있었다면 그런 업무 부담 없이 인지 수사만 할 수 있는 또는 오로지 수사에만 전종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은 사실 상당수 이 중수청에 희망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겁니다.
1: 진짜 그리고 수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0: 예, 예. 예. 예. 그리고 장래에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중수청에 안 간 것을 후회하는 검사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 봅니다.
1: 아 그건 왜 그럴까요?
0: 지금은 뭐 자존심 때문에 내가 3급 대우를 받다가 4급 어떻게 내 고기를 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공소청이 자리를 잡고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면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검사들이 이 바뀐 형사소송 제도에 대해서 지금 그 이게 적응이 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과거에 수사권도 갖고 수사지휘권도 갖고 영장 청구권 갖고 기소권 갖고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지배자적 지위, 검사 중심적 형사업 시스템화에서 자신이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만끽하면서 네.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0: 어떤 그 관성 뭐 여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마인드가 바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검사인데 거기 가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 이걸 내가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이 지금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그 체제에 바뀐 형사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곧 공소청에 남아서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추 업무가 전부다.
1: 예.
0: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한 소추가 전부고 지금은 초창기여가지고 공소청에 뭐 검사도 그대로 거의 남기고 검찰 수사관도 많이 남기고 했지만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중수청에 남아있음 중수청으로 가면 거기에서 정예 검찰 수사관들하고 자신이 이 검찰에 있던 때처럼 아주 수사에 전종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모든 힘이 중수청으로 몰린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에 조금만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해도 상당히 전관예우를 받는 그런 시장이 열릴
1: 아,
0: 거거든요.
1: 그런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또 선호도도 커질 수 있고 뭐
0: 굉장히
1: 이렇게
0: 선호도가 높아질
1: 보시는
0: 겁니다.
1: 거죠. 공소청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어가면은 이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뿐이 아니고 혁신당 전체가 다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0: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의 업무 중에 수사 업무가 통째로 그 사라졌잖아요.
1: 예.
0: 종전에 공소청에서 검찰청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에 절반 이상 또는 뭐한 3분의 2 정도의 역량을 다 수사에 투입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뭐 조직 운영을 실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중에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업무의 3분의 2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1: 정원도 줄여야
0: 인력도
1: 된다. 예.
0: 정원도 비례해서 3분의 2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된 공소청 직제 또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면 일단 이제 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소청의 직제인데 공소청의 직제가 검찰청에 있을 때의 직제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 정보 그것만 없애고 범정만
1: 네.
0: 없앴고 그다음에 뭐뭘뭐 마약 수사분이 뭘 합해가지고 또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과학 수사부는 정말 필요 없는 데인데 이걸 과학 뭐 기획관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남기고 이래서 직제부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직제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정원이 2,292명 정원 그대로 남았어요.
1: 그럼 이건 의도가 검찰 조직을 살려놓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이제 검찰이 노골적으로 권토 중래를 선언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으로 언젠가 돌아갈 거야.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려면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우리 조직을 보존해야 돼. 우리 그 조직과 인력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상황이 돌아갈 만한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법만 바뀌었지 검사들의 마인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제도가 안착되길 바라지 않죠. 이 검사들은 이 제도가 실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일 이제 출범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검사와 경찰과 뭐 여러 관계 기관들이 협조를 잘하고 협력을
1: 예.
0: 잘해야 이것이 안착이 되는데 검사들이 철저하게 비협조로 나올 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에 공수처 직제를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검사들은 마인드가 전혀 새로운 형사시대에 맞추어서 마인드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1: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짰다고 보세요?
0: 뭐 간단하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그다음에 사법제도비서관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 두 명이 이번에 그 시행령 그러니까 공소청 직제 뭐 검사정원법 시행령 그다음에 수사준칙 이러한 후속 입법인 시행령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을 주도했거든요.
1: 예.
0: 사법제도 비서관실에서 경찰 부르고 검사 부르고 해경 부르고 특사경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사준칙도 만들고 뭐 직제니 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1: 예.
0: 검사 출신 민정수석, 검사 출신 사법제도 비서관 두 명이 사실상 주도한 그런 작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1: 검사 출신들이 검찰의 부활을 위해 준비를 했다. 뭐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0: 그렇죠. 한찬식 민정수석과 박지영 사법제도 비서관이 두 분이 잠시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이 아니라 검사장까지 했거나 검사장 직전까지 갔거나 뭐 22년도에 그만뒀거나 23년도에 그만뒀거나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그 검찰에 오래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갔거나 검사장 직전까지 갔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어떤 검찰주의 사고가 아직도 그 몸에 배 있을 겁니다. 그분들 생각에 그 검찰 조직을 온전하게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 법무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도 역시 이제 검사 출신들 검사들이고 그러니까 검사들에 의해서 검사들을 위한 검사들에 의해서 검사들을 위한 그러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좀 중요해질 텐데 새로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김승원 후보자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김승원 후보자는 뭐 제가 21대 국회 때 철원의 의원 모임을 하면서 철원의 의원 모임의 멤버여서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 네.
0: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인품이 무엇보다 훌륭하고 법논리에 밝고 무엇보다도 지금 초대가 아니라 지금 법무장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최우선의 자질은 요건은 새로운 형사사업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어떤 후속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임자라고 봅니다. 저는 김승원 법무장관이 물론 이제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춘 것과 그다음에 아무리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청문회를 잘 거쳐서 법무장관으로 그 임명이 된다면 당장 공소청 직제부터 좀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제기된 의혹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0: 청문회에서 이제 다뤄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다분히 정치 공세성 그런 의혹 제기 아닌가. 그것이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고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은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게 문제될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걸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민주당하고 혁신당 관계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팀 자임하시기도 하고 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당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요.
0: 우리 혁신당은 과거에 민주당에 몸담았거나 저부터 저는 21대 민주당 지역국회의원이었고 또 지금 우리 12명의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현재 혁신당의 당직자들도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이 많고 어찌 보면 뿌리가 네. 민주당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 뿌리가 같고 지향하는 바 같으니까 합당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합당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합당이 더 민주 진보 진영의 그 통합과 외연 확장에 도움되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그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추후에 다시 판단하는 걸로.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한판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광민의 잡지사 9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언제나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명품 스토리텔러죠.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어쩐지 참 신사동 사거리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0: 빈대떡 신사 아니시죠. 자, 오늘은 일본인들은 왜 신사 참배를 하는 걸까? 요 궁금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신사를 찾고 신사에 대체 누구를 모신다는 건지, 그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또 일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논란의 야스쿠니 신사는 왜 논란인 건지 오늘 썬문답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본 가면 이제 대형 쇼핑몰 옆이라든지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서도 신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사찰 같은 종교시설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이 신사라는 게 대체 어떤 공간입니까?
1: 그게 우리가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사는 신도라고 하는 일본 토착 종교라고 하긴, 그 종교라고 하죠. 종교의 슈라인, 그 사찰이거든요. 근데 이 신도라는 거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본 이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0: 이해를 못하겠어요.
1: 일본인들도 네. 이해 못해요.
0: 일본인들도 못한다고요?
1: 왜냐하면 네. 그 신도라는 걸 종교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전이라든지 창시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리 이런 게 없어요. 그 신도가, 신사가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다 있고 약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편의점보다 많이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요.
0: 그 정도예요?
1: 일본 하면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0: 아, 그럼요.
1: 편의점보다 많아요.
0: 야, 예.
1: 근데
0: 기록이 없으면 그럼 말이나 뭐 관습으로만 전해져 오는 거예요.
1: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예. 그 일본 가셔가지고 당연히 뭐 신사에 가서 참배는 안 하시겠죠.
0: 아, 예.
1: 근데 가셔서 예. 이건 한번 보세요. 뭐 이제 합장하고 박수 치고 이제 기도하고 일본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0: 일본 만화에서 봤어.
1: 그거. 예. 예. 그때 살짝 안에 뭐가 있나 이게 보세요. 예. 보는 건 된다고 해요.
0: 예.
1: 그럼 당연히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뭐 저 사찰에는 석가모니가 계시는데 네. 신사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0: 그림도 없어요?
1: 아, 그림도 없어요.
0: 그림도 없어.
1: 그래서 처음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예. 누구한테 기도드리냐고. 본인들도 몰라요.
0: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1: 그냥 기도드려요.
0: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있겠지.
1: 그게 예. 굉장히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0: 예.
1: 아, 다신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힌두교를 알고 있잖아요.
0: 예.
1: 힌두교는 뭐 공식적으로 뭐 신만 2억 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예. 자기들도 기억을 못할걸요?
0: 예, 예.
1: 그 이 신사, 신도 일본 토착 종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오 요로즈노 킴이라고 해가지고
0: 뭡니까?
1: 야오 요로즈가 일단 사전적 의미는 800만.
0: 800만.
1: 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사에서, 신도에서 모시는 신은 800만 명이다.
0: 아, 만만치 않네요.
1: 만만치 않아요. 네. 근데 그 800만이라는 게 네. 약간 상징적 의미인 8만이고 정말 수없이 많은 뜻이거든요.
0: 아, 엄청 많다는 상징이구나. 예.
1: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본 신도의 애니미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0: 애니미즘. 예,
1: 애니미즘은 뭐냐?
0: 네.
1: 모든 물건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0: 아, 그래요? 이 마이크에도?
1: 마이크 신.
0: 아, 있어요? 오.
1: 아, 일본 신도 일본 관점에서
0: 예,
1: 봤을 때는.
0: 예, 예, 예.
1: 이 커피 신.
0: 뭐, 그럼 동식물은 당연히 있겠네.
1: 동식물 정도가 아니라 미국, 예. 일본에 가면 그것도 있다니까요.
0: 뭐야.
1: 그 MSG 감칠맛 있죠?
0: 네, 조미료.
1: 감칠맛 신도 있어요.
0: 아, 그게 일본에서 나온 거긴 하잖아요. 우마미.
1: 우마미요. 예, 예.
0: 우마미 신이 있어요.
1: 우마미 신이 있고
0: 예, 예, 예.
1: 탈모를 방지하는 탈모 신도 있고 머리카락 신이요.
0: 좀 솔깃하네요. 예.
1: 어, 벌써?
0: 아, 저도. 예.
1: 아, 그래서 예. 그 곳곳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쥐신, 뭐 고양이 신은 뭐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0: 아,
1: 등등.
0: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1: 거야. 다 있어.
0: 예.
1: 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0: 예.
1: 일본 대륙에 넘어온 초기 정착민들, 이 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일본 열도가 섬이 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아?
0: 아, 지진이 많이 일죠. 예.
1: 왜 이렇게 화산 폭발이 많아?
0: 어, 그렇지. 자연재해 취약하죠.
1: 그리고 예.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와?
0: 그렇지.
1: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연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0: 어, 예.
1: 모든 원시 종교의 시작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0: 아하.
1: 무서움은 경외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리스 신화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무서우니까 제발 태풍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뭐 지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0: 자연의 신을 노하게 하지 말고.
1: 노하게 하지 말라 해서 모든 자연에는 다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부터 아. 시작되는 것이 일본 신도의 시작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네.

0: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일본 신도에는 선악 개념이 없어요.
1: 그러면요?
0: 자연에서 온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산이 네. 평상시에는 정말 아름다운 산이잖아요.
1: 네.
0: 선한 산이에요.
1: 예.
0: 근데 얘가 화산 폭발하는 순간 악이 돼버리잖아요.
1: 악한 산이야.
0: 그래서 완벽한 선도 없고 완벽한 악도 없다. 그때 그때 달라요. 추억의 개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신도 악신도 신이다. 그래서 악신도 워워워 달래면은 착한 신이 된다가 아. 일본 신도 접근 방식이에요.
1: 그래서 신사 찾아서 그런 거를 기원하는 거예요.
0: 이게 또 키포인트예요.
1: 왜요? 왜요?
0: 이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게 해주셔서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현실주의 기복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왜 교회가 없냐.
1: 일본에. 예, 예, 예.
0: 전체 인구의 한 1%, 2%밖에 안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는 웬만한 이슬람 국가 빼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1: 특이해요.
0: 특이해요. 예, 예. 그 이유를 현지에 가서 물어봤어요.
1: 예.
0: 왜 기독교 같은 이런 선악 개념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냐, 일본인들이.
1: 뭐라고 하던가요?
0: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이렇게 얘기해요.
1: 뭐라고요?
0: 누구나 다 죽으면 신이 된다.
1: 아, 그렇게 믿는구나.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 종교의 신도 네. 내가 죽으면 동급이다.
1: 그 신도의 수많은 신의 일부가 되는 거네요. 네,
0: 그렇죠. 그래서 굳이 같은 동급인데 내가 왜 그분을 존경해야 되냐. 에요.
1: 관념 자체가 다르네.
0: 그러니까 내세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다 신이 된다. 이거고 철저하게 현실 개념이다 보니까 기복 사상이 뭔지 아시죠?
1: 네.
0: 복을 지금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도에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 간에 지금 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시 보는데 합격하게 하십시오.
1: 네.
0: 합격 못하면 알지? 아 진짜로 이런 식으로.
1: 왜냐면 동급이니까.
0: 동급이니까. 나 이번에 이사 가는데 네. 이사 가면 정말로 좀 좋은 터 집값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안 올라주면 알지?
1: 그럼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0: 예? 네?
1: 안 오르면 어떻게 하나요?
0: 다른 신사 가면 되죠.
1: 아 많으니까.
0: 많으니까. 요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1: 그러네. 좀 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신사인데요. 이제 신사 보면 입구마다 커다란 이제 문 구조물이 약간 우리 모음 U자 모양으로 저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사의 구조라든지 특징, 뭐 참배 문화도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도리가 뭐냐면요. 도리가 네. 새예요.
1: 아, 저 입구가 도리인데 도리가 새죠. 고도리.
0: 예. 네. 고도리. 이는 집. 그러니까 새에 사는 새가 사는 집인데 아. 왜 그렇게 유래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기들도 모르니까.
1: 네.
0: 뭐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동아시아의 그 샤먼 문화를 보면요.
1: 네.
0: 새가 인간과 신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많이 믿고 있어요.
1: 아, 예.
0: 우리도 소떼 있잖아요, 우리도요.
1: 아, 새가 있는 소떼. 새 위에 있지.
0: 새 있잖아, 새.
1: 그러네.
0: 그래서 만주도 그렇고 우리 시베리아도 그렇고 샤먼이라는 게 그쪽 지역의 이제 무당이거든요.
1: 네.
0: 샤먼을 믿는 지역에 가면은 새가 새가 인간과 신을 이어지는 매개체다. 그래서 저기도 도리가 있지 않나라고 주장이 되고 있어요.
1: 새의 집을 저렇게 입구에 세워놨구나.
0: 그러니까 저걸 통과하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1: 아, 저 사이로 들어가면?
0: 저 사이로 들어가면요. 근데 신사의 모든 신들을 이해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스쿠니 신사까지 이해하시려면요.
1: 네.
0: 일본의 건국 신화부터 이해하셔야지 쫙 계보가 연결돼요.
1: 건국 신화요? 예, 말씀해 주시죠.
0: 건국 신화.
1: 예.
0: 옛날 옛날에 이 세상에는 음과 양만 있었습니다.
1: 아 오묘하군요.
0: 오묘하죠.
1: 예,
0: 진짜요.
1: 음과 양만 있었다.
0: 음과 양과 이 음과 양이 네. 이자나기 이자나미라는 남매로 탄생을 했습니다.
1: 이자나기가
0: 오빠, 아, 오빠 이자나미가 여동생 지상으로 내려와요.
1: 예.
0: 남매가 결혼을 합니다.
1: 남매끼리. 뭐 우리도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0: 예, 신라시대. 그렇죠. 신화니까 신화예요.
1: 예, 예.
0: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요. 뭘 낳냐?
1: 네. 뭘 낳았어요?
0: 제일 먼저 낳은 것이 일본 열도.
1: 아, 일본 열도를 낳았구나. 첫째가 일본 열도예요?
0: 마지가 참.
1: 예, 예, 예.
0: 그 다음에 뭐 낳냐? 각종 신들을 다 낳아요. 낳다가 이제 불의 신을 낳다가
1: 네.
0: 이자나미가 아! 화상을 입고 죽습니다.
1: 아, 여동생이.
0: 예, 뜨거우니까.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황천에 올라가요.
1: 예.
0: 여동생이자 부인이니까 보고 싶겠죠. 이자나기가.
1: 그렇죠.
0: 그래서 황천에 네. 자기 죽은 동생을 보러 갔는데
1: 네.
0: 너무 꼴이 안 좋아요.

0: 말이 아니야.
1: 구더기가 어. 막 끓고.
0: 아이고. 예.
1: 그래서 못 볼 걸 봤다.
0: 예.
1: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물로 정화를 해요.
0: 아, 네.
1: 몸을 씻어요. 이전하기.
0: 예. 예.
1: 씻는데 왼쪽 눈을 씻을 때
0: 네.
1: 왼쪽 눈이 푹 빠져나갑니다.
0: 왜요?
1: 신이 돼야죠. 뽁 튀어나와서 이 눈이 뭐가 되냐? 바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돼요.
0: 태양신이 왼쪽 눈 아래서 나왔구나.
1: 저거.
0: 예, 예.
1: 일본의 지금 건국 신이자 일본 신사 신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 이 아마테라스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0: 여신인가요?
1: 여신이에요.
0: 예.
1: 그리고 뭐 보시는 것 같이 태양신이다 보니까 쭉쭉 햇빛이 뻗어나오죠.
0: 그러네. 예.
1: 저거를 형상화한 것이 이제 우길기가 되고요.
0: 아, 그렇구나. 저 모양.
1: 저 모양이에요, 저거요.
0: 아, 건국신화에서 따온 거구나.
1: 이때만 네. 하더라도 건국신은 그다지 아니었어요, 아마테라스가.
0: 네.
1: 이게 이제 그 신도란 이름도 없었어요.
0: 네.
1: 그냥 동네에서 믿는 여러 신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0: 정치적으로?
1: 정치적으로.
0: 네, 언제요?
1: 670년경에 일본에 덴무 천황, 덴노란 사람이 등장해요.
0: 덴노.
1: 텐무요?
0: 천황이 덴노죠.
1: 천무 천황이요?
0: 아, 천무 천황인 거예요?
1: 등장하는데.
0: 예, 예, 예.
1: 이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덴무 덴노가 텐무.
0: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0: 왜요?
1: 일본판 수양대군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오.
0: 좀 킵해둘까요?
1: 킵해두시죠.
0: 예, 예, 예.
1: 어렵게 집권했어요.
0: 예.
1: 7세기경이에요.
0: 네.
1: 그런데 뭐 하냐? 왕권 강화를 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왕권 강화를 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아마테라스 신화 있지?
0: 예.
1: 그걸 나와 연결시키자.
0: 아...
1: 아마테라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쭉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는데 아마테라스가 또 자손을 낳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손자인 니니기라고 있거든요.
0: 니니기.
1: 아직까지는 신화예요.
0: 네.
1: 니니기가 저기요, 할머니. 나 지금 인간 세상 내려가가지고 인간을 좀 다스리고 싶습니다. 환인 환웅 스토리와 거의 비슷하죠.
0: 오.
1: 알았다, 따따따따. 내려가는데 인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 삼종 신기를 드리겠다, 따따따따 해요.
0: 세 가지 어떤 겁니까?
1: 세 가지는
0: 네.
1: 옥, 거울, 검.
0: 어허.
1: 어허. 네. 세 가지의 신기로운 물건이라고 해서 삼종 신기. 오. 그리고 또 니니기의 후손이었던 진무천황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0: 네.
1: 신화예요.
0: 예.
1: 기원전 660년
0: 아.
1: 2월 11일.
0: 아, 날짜가 구체적이네요. 예.
1: 아, 왜냐면 2월 11일이 지금도 일본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0: 아, 예, 예, 예.
1: 그래서 진무덴노가 이른바 일대 천황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0: 아, 그래요? 예.
1: 기원전 660년이요.
0: 예.
1: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신화였어요.
0: 여기까지는 신화.
1: 진무까지는요.
0: 예. 네.
1: 근데 이 7세기에 집권한 아까
0: 텐무텐노.
1: 텐무텐노가
0: 예.
1: 아무리 봐도 내가 권력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그러면 일본 건국 신화의 그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는 걸 연결시키자.
0: 아.
1: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0: 네.
1: 아마테라스와 그의 후손인 첫 번째 천왕 진무의 아. 직속 후손은 나다.
0: 신과 인간을 이어버렸네요.
1: 이거를 예. 역사책으로 써라.
0: 아, 역사로?
1: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기와 일본 서기 있잖아요.
0: 네.
1: 이 양반이 편찬의 지시를 해요.
0: 아하.
1: 그리고 맨 앞에 이 아마테라스 신화를 때 넣어버립니다.
0: 네, 통치에 유리하니까 그렇겠죠.
1: 그렇죠.
0: 예, 예.
1: 그런 다음에 뭐,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일단 일본이랑 국호랑
0: 네.
1: 한 번만 더 할게요. 천황이라는 타이틀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1: 텐무가요.
0: 예.
1: 하면서 뭘 했냐면요.
0: 네.
1: 일본의 각 지방마다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거 서열 정리하라고.
0: 아, 지방신들 서열 정리.
1: 아, 예. 주소. 너희들 모든 신 가운데서 넘버원 신은 아마테라스다.
0: 어, 그렇게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너희들 수많은 800만의 신 가운데 넘버원이고 내가 그 아마테라스의
0: 그렇지.
1: 후손이다.
0: 그렇게 되는 거지. 덤비지
1: 마라.
0: 그렇게 되는 거지. 아.
1: 에요. 그리고 또 갓 건너온 어떤 종교와 또 손을 잡아요. 텐무가요.
0: 그래요? 그 시대에? 불교겠네, 불교.
1: 불교죠,
0: 예,
1: 불교죠.
0: 예, 예, 예, 예.
1: 당시 불교가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호국불교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 이용을 했었어요.
0: 아.
1: 이게 선악 개념이 정확하잖아요.
0: 예.
1: 너희들 나의 말 안 들면 너는 지옥 떨어진다.
0: 아.
1: 그리고 너희들 지금 뭐 똑바로 행동 안 하면
0: 네.
1: 너희들 윤회할 때 넌 뭐 벌레로 태난다. 이런 식으로요.
0: 예.
1: 그리고 왕은 곧 부처의 대리인이다.
0: 예.
1: 내 말 따르라.
0: 예.
1: 라고 해서 한중일

0: 동시에 똑같이 다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든요. 이거를 텐무가 또 따라해요. 그래서 일본 신도와 불교를 결합을 해버렸다.
1: 결합을 해버렸다.
0: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요.
1: 뭐라고요?
0: 육식 금지.
1: 아, 그때 그럼 텐무 텐노가 지금의 일왕계보랑 이어지는 거예요?
0: 쭉 이어져요.
1: 아,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0: 이게
1: 예.
0: 지금도 만세일계라고 해서 예. 만년 동안 하나의 계통이다, 일본 덴노는.
1: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때부터.
0: 아마테라스 때부터.
1: 예. 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일왕이 각자가 살았던 시대의 일왕이 어쨌든 한 계보라고 하면 정말 신의 후손이라고 진심으로 믿은 거예요?
0: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복잡해요.
1: 그렇지 않아요? 네.
0: 그 텐무가 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왕권과 결합을 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도는 일반 평민들의 종교는 아니었어요.
1: 아.
0: 왕권 강화를 위한 왕만의 약간 종교 비슷한 거였어요.
1: 예.
0: 이렇게 가다가 한 번 큰 일이 발생을 해요.
1: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0: 일본의 군사정권이 들어옵니다.
1: 일본 군사정권. 막부.
0: 막부.
1: 아, 우리 막부 많이 배웠지.
0: 막부 많이 배웠죠.
1: 예.
0: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등등. 그때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쇼군이 실권을 잡고.
1: 그렇지.
0: 덴노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1: 아, 그렇게까지 해요?
0: 좀 그렇고 얘를 바지사장으로 만든 다음에 예. 우리가 그 권위만 이용을 하자가
1: 예.
0: 돼요.
1: 예.
0: 이때부터는 덴노와 어떻게 보면 신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1: 예.
0: 같이 동반 추락을 해버려요. 아, 꽝!
1: 아, 신도의 권위도 함께 내려와요.
0: 신도의 권위도 같이 예, 내려와 예, 버립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약 700년 동안 일본이 이제 막부시대였거든요.
1: 예.
0: 700년 동안 신도의 암흑기.
1: 그럼 쇼군이 신도보다 위인 거예요, 그때는?
0: 역시 편집장의 파이팅.
1: 맥을 짚는 질문이었나요?
0: 진짜 맥을 짚는 질문이었어요.
1: 예, 예.
0: 그래가지고 네. 천황은 교토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권을 그 약간 대리 위임을 받아서 우리 쇼군이 대신 통치하는 겁니다. 라고 쭉 가다가
1: 네.
0: 슬슬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권력이란 거를 아마테라스 이 계통 신이
1: 네.
0: 그러니까 덴노한테만 줬다고 하면
1: 네.
0: 왜 덴노는 가만히 있고 장군들이 왜 군인들이 저 집권을 하냐? 나는 퀘션 마크가 슬슬 시작하기 나오죠.
1: 일반 민중 사이에서
0: 이걸 이제 일본에서 국학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1: 예.
0: 그거가 빵 터진 것이 시간을 천 년으로 확 당겨가지고
1: 예.
0: 메이지 유신 때.
1: 아, 메이지 유신 때 그런 의구심이 대폭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메이지 유신 때 그 이른바 하급 사무라이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덴노는 교토의 그냥 호호 할아버지로 방에 처박혀 계신
1: 그렇지.
0: 상태였어요.
1: 예.
0: 애도 막부니까요.
1: 예.
0: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하급 사무라이가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당시 그 번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방
1: 그렇죠.
0: 그 우리로 치면 뭐 이 도 단위가 한 260개 정도 있었거든요.
1: 네.
0: 우리 몇 개 번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번들도 우리 말을 들을까? 안 들을 것 같다. 그럼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또 천황의 권위를 좀 이용하자.
1: 아.
0: 그래서 지금 천황이 누군가? 메이지 천황, 명치 천황이라고 예. 코 흘리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1: 아.
0: 그러면 지금 오랫동안 20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1: 올려드리겠습니다.
0: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손잡.
1: 아, 그것도 어쨌든 정치적인 거였네.
0: 정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골방에 있던 저가요? 다시 그럼 원래 덴노 자리로?
1: 예.
0: 아, 원래 덴노였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 이른바 다시 천황으로 복귀를 하는데
1: 네.
0: 메이지 유신 세력들은 이 덴노를 자리에 올린 이유가 진짜로 떠받들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자기 집권을 쉽게 만들고
1: 그렇지. 전국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그죠.
0: 이걸 네. 모든 걸 다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모든 그 트랜지션 이 변화 과정을
1: 누구야?
0: 우리가 아는 인물이에요.
1: 우리가 알아요?
0: 네. 1등이 아닙니다.
1: 2등.
0: 2등입니다.
1: 2등 방문.
0: 2등 방문이죠.
1: 아.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0: 이토 히로부미도 아마 잡지사에서 했을걸요?
1: 아, 했죠. 저희 그거 많이 보셨어요.
0: 그럼요. 예,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면 일단 헌법을 만든 다음에
1: 네.
0: 헌법의 1조 1항을 천황이 신이다라고 넣어버리면 된다고.
1: 아, 이건 무슨 맞춤형 보험 설계도 아니고 맞춤형 국가 설계를 해주네요.
0: 보시면 1항부터 17항까지가 다 그거예요.
1: 네.
0: 천황이 넘버원이고 천황은 신이고 천황은 무오류고
1: 아, 그래요?
0: 우린 다 천황을 따라야 되고 네.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1: 와.
0: 이걸 된 거예요.
1: 그걸 배워왔구나. 예.
0: 그런 다음에 하나의

0: 마지막 키워드를 꽂아버려요. 이 도요.
1: 뭡니까 그게?
0: 천황 덴노와 신도가 연결돼 있잖아요.
1: 예.
0: 이거를 민간 그 신도가 아니라 국가 신도로 끌어올리자.
1: 아, 국가 차원의 신도로.
0: 국가에서 예. 운영을 예. 하는 신도로 끌어올리자. 예. 예. 라면서 뭘 하냐면 그러면 천황을 위한 신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

0: 예, 그렇죠.
1: 이토 히로부미가 아이들 냅니다. 그럼 도쿄 한복판에다가 이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합사시킨 사차를 만들자.
0: 아.
1: 그래서 초혼사라고 만들어요.
0: 초혼사. 예.
1: 초가 초대할 때 초자고
0: 예.
1: 혼.
0: 영혼.
1: 영혼을 어. 초대해서 들어가라.
0: 그러니까 이 천황을 위해 죽은 사람의 영혼을.
1: 그렇죠. 이게 어. 이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예.
1: 다 나머지 신사들은 뭐 부신도 있고 주신도 있고 하잖아요. 어,
0: 그렇죠.
1: 초혼사는 목표가 정확했어요.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오는 신사다.
0: 아.
1: 초혼사.
0: 어.
1: 만들어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네. 이름을 바꿔요. 이 신사로 인해서 일본이 평안하게 된다.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숙하게 된다. 그래서 정국신사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0: 정국.
1: 정숙할 때 정자요.
0: 예, 예.
1: 정국이 일본식 발음으로 야스쿠니 신사가.
0: 아 이게 야스쿠니 신사요?
1: 네.
0: 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구나. 그게 초혼사였던 게.
1: 그래서 아. 야스쿠니 신사의 설립 목적은 명확해요. 덴노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0: 그게 이제 설립 목적이었다. 네, 야스쿠니 신사는 왜 유독 그 논란인 이유가 뭐예요? 예.
1: 합사가 뭐냐? 야스쿠니 신사나 신사에 가시면 예. 유골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위패들이에요.
0: 위패. 어, 예.
1: 영혼들만 다 모이는 거거든요.
0: 예, 예.
1: 합사를 하면 할수록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뭐뭐뭐 도킹 합체.
0: 합체면 많이 하죠.
1: 이런 게 많이 하죠.
0: 예, 예, 예.
1: 합체를 많이 할수록 더 파워가 커진다. 라고 믿고
0: 예.
1: 합사가 되면은 야스쿠니 제신이라고 하나의 커다란 신이 된다.
0: 아, 그들이 다 모여서
1: 라고 그들은 믿어요.
0: 예.
1: 그리고 한번 합사가 되면 못 빠져나간다요.
0: 예.
1: 그래서 분사 안 된다.
0: 예.
1: 라고 주장을 해요, 이쪽에서요.
0: 예.
1: 그리고 놀랍게도 저기 야스쿠니 신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종교 시설이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민간 단체예요.
0: 아, 그래요.
1: 그래 가지고 저 네. 일본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0: 네.
1: 우리 정부 단체가 아니라 민간 단체인데. 네,
0: 일본 정치인들은 왜 하필 저기를 찾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광복절쯤 되면.
1: 아, 네. 일본 정부 입장이 그거라니까요. 네. 민간 단체에 왜 우리 정부가 압력을 가냐? 우리 못 한다. 다 일본식 입장이에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스쿠니 신사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가장 문제가 된 거는 78년에 야스쿠니 신사 A급 전범으로 기소 유죄 판결 등을 받은 14명을 함께 합사를 한 거잖아요.
1: 저게 이제 전범이고 진짜 전범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들은 전범이라고 안 해요.
0: 네.
1: 쇼와 시대의 순난자라고요. 쇼와가 네. 당시 히로히토 일본 왕의 그 연호니까
0: 예.
1: 히로히토 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환을 당한 사람으로 퉁쳐버려요.
0: 아.
1: 전범이 아니에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선악 개념이 없어요.
0: 그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건데 그게 이제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점 아닐까요?
1: 그러니까요.
0: 독일은 전범 피해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1: 독일은 네. 국가를 재건할 때 아예 그 원년을 0년으로 정해버렸어요.
0: 아.
1: 제로. 다시 시작하자.
0: 다시 시작하겠다. 과거는 우리가.
1: 그러니까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예.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일본 왕이 이른바 패전 선언문을 읽지 않습니까?
0: 예.
1: 패전 선언문이 아니에요.
0: 그러네요.
1: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0: 네.
1: 그 선언문 자체는 종전 선언문이에요. 종전은 그냥 전쟁을 끝낸다잖아요.
0: 끝낸다.
1: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0: 예.
1: 그리고 그 종전 조서라고 하는데 보면은 한마디도 우리가 잘못했다, 패전했단 말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직까지 그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0: 일왕은 지금 야스쿠니 참배를 지금은 안 하죠?
1: 70년대 때 하고 그 이상은 그 이후는 안 하고 있어요.
0: 아, 안 하고 있고. 예.
1: 그리고 일본 왕 같은 경우에는 그 46년도 1월 1일인가 메가드 당시 이제 그 군정 책임자가
0: 예.
1: 인간 선언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0: 예. 아, 인간 선언?
1: 진짜로.
0: 어.
1: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왕 덴노는 신이었어요.
0: 네.
1: 그 패전 라디오 NHK 방송한 것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은 거라니까요. 일본 국민들이.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 약간 불문율로
0: 네.
1: 그 일본 덴노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진 않아요. 그나마 인간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나 봐요.
0: 최소한으로 좀 쳐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덴노 연기를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 제가 언제요?
0: 자, 일본은 왜 신사 참배를 할까라는 질문에서 일본의 근대사까지 훑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4: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5: 네, 최근에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법이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옛 용산 기지안 둔지산 정상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장병 아내들의 순산을 기원하는 안산신사라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조선왕실의 제례와 관련한 공간이었던 곳에 일본 신사가 들어선 건데 훗날 주한미군이 들어오면서 신사는 사라졌지만 조선왕실과 일제강점기 해방 후 미군 기지까지 이어주는 어떤 역사의 중첩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서 역사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내일 한국사 시간에는 박광일 선생님과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6: CBS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0: 고향 특례시.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SNS에 한글로 된 성명을 올리고 한국의 작전 참여 검토에 대해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타국의 군사적 주둔은 침략 행위 지지로 간주돼 심각한 결과를 부를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자유로운 통항과 평화를 위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1,400명 가까이 숨지고 5,500여 명이 실종된 대홍수 참사와 관련해 네팔 정부

0: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의 주요 사원과 학교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홍수로 네팔 전체 인구의 5%인 약 160만 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유족들은 정부를 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류미에르 서밋에 참석해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영화 영상 분야에 각각 8천억 원과 5억 유로를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글로벌 OTT 확산으로 인한 극장 위기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저작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산업의 변화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나은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임을 언급하며 독립영화 다양성 확보와 로컬 콘텐츠 상생을 위해 대한민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근무로 가족 채용 논란이 인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온라인상에서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센터가 대한교육기관으로 신고된 곳이며 실제 학교처럼 정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녀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가족기업이라는 야당의 공세는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모레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MBK 연합 양측의 이사, 감사위원 후보 모두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 주총 안건 3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집중 투표제가 적용되는 이사 4인 선임 안건에서는 양측 후보 4명에게 의결권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 독립이사 선임 안건에서도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와 영풍 MBK 측 후보 모두에게 찬성표를 던져 지분 5.4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분쟁 양측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북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북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힘든 시절도 돌아보면 내 인생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도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송희석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누군가의 도움인데요. 송희석 씨가 전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정비를 하고 있고 직장인이자 대학생인 송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조금 특별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 좀 많았습니다. 뭐 많다면 얼마나 많겠냐 싶겠지만 한 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와 동갑인 친구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빼고는 다 남자들 뿐이었고 한 방에서 10명씩 같이 잠을 잤어요. 살짝 미니 군대 느낌이죠. 이렇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방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각 방마다 이제 동화, 평화, 승리, 샛별, 영광, 희망 같이 이렇게 예쁜 이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승리방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저 친구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싶으시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싸우

싸우기도 굉장히 많이 싸웠고 그랬지만 이제 심심할 틈이 없던 그곳은 사람 냄새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엔 형제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도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보육원 원장님을 이제 어머니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시설에 그 영양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막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랑 꼭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결국 다른 분과 결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저희 집은 좀 따뜻하고 행복한 대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보육원에 남자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항상 맨날 축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도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또 공부도 나름 좀 하는 친구여서 보육원에서 밀어주는 그런 유망주였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는 특별히 학원도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친구는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나만 진짜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와 학원 때문에 이놈의 학원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축구하고 이제 1박 2일 여행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나만 못 가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점점 쌓였어요. 물론 뭐 보육원에서는 이제 저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신 거겠지만 그 당시에 좀 어린 마음에 아 나만 왜 공부해야 되나 놀지 못하고 이런 반항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다닌 지 7년이 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들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사춘기를 핑계로 처음으로 이 반항심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찾아가서 처음으로 아 저 정말 학원 다니기 싫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막무가내로 그냥 말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형들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제가 학원을 그만두는 것을 막아보려 하셨지만 사춘기가 온 송희석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반항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학원을 그만두게 돼요. 근데 학원을 그만두면 전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축구도 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그만둬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적은 성적대로 떨어지고 또 맨날 학교 끝나고 집에만 오면 이제 밥도 안 먹고 잠만 잤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잠만 잘 자면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밥만 잘 먹었으면 한 3, 4cm 정도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사춘기 시절에 좀 많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회피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챗바퀴 같았고 또 답답했고 앞으로 제 인생에는 지금처럼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적성 검사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간 지각 능력이나 뭐 수리 능력 등등 여러 가지 7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모든 항목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받게 돼요. 그걸 보시고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희석아, 너는 왜 그러고 살고 있냐? 너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다.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하자. 항상 저를 밝게 대해주시던 담임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혼내신 거죠. 그 말씀에 자극을 받고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막 따로 가가지고 나 공부 좀 알려달라, 수학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시절에 마지막 시험을 보게 돼요. 그렇게 시험 결과 평균이 20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그 선생님 덕분에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추천으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그 무료했던 삶에서 저를 끄집어내주신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던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인문계로 갈 것인가, 실업계로 갈 것인가, 딱 이 두 가지 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사람들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보육원을 나와서 저의 혼자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16살밖에 안 된 제게 남은 시간은 3년뿐이었던 거죠. 물론 보육원을 나와서 알바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직장을 가지고 조금 더 당당히 살아가면서 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되고 싶었죠. 저는 이 고민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우연히 보육원 선배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무원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막연한 고민 속에서만 살았던 제게 진짜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자 이거였어요. 처음으로 크고 의미 있는 목표가 제게 생긴 순간이었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1, 2학년 때는 내신 성적 관리를 하고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저희 보육원 원장님이시죠.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에겐 가족과 같은 분을 잃게 된 그런 슬픔과 상실감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공부를, 제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또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력 끝에 제가 그토록 원하던 공기업이었던 서울교통공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분명 그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2월 제가 드디어 만 18세가 되어서 16년 동안 살았던 보육원에서 떠나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취업도 잘 했겠다. 이제는 진짜 자유라면서 들떠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든 보육원을 떠나야 된다니 좀 마음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퇴소를 하게 되면 이제 시설에서 관리해주던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을 하나하나씩 다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통장인데 이 통장은 어떤 통장이냐 하면 아동의 후원자께서 이제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주시면 국가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1:2 매칭을 통해서 추가로 돈을 더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그 통장의 내역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꾸준히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거기에는 낯이 익은 이름들이 몇 개 있었어요. 바로 시설 영양사 선생님과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름이었죠. 항상 밥을 맛있게 먹으라면서 챙겨주시던 영양사 선생님과 또 제가 집에 돌아오면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죠. 언젠가 제가 보육원을 퇴소할 날을 생각하시면서 매달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그때 저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든든한 감정을 느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자립수당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 다들 자취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살림살이라는 게 참 막막하잖아요. 저 역시 이 처음으로 살림살이라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외출을 하려면 옷을 사야 했고 또 빨래를 하려면 세제도 필요했고 잠을 자려면 이불도 필요했죠. 근데 서울시에서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는 것이 이 첫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자립생활은 주변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도움들로 하나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내가 받았던 도움들을 진짜 베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과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태어난 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쌍둥이들이 저희 보육원에 들어와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고 이 쌍둥이 되게 귀엽죠? 이 쌍둥이의 모습인데 정말 이 팔뚝만한 친구들이 보육원에 들어와서 항상 조만한 침대에서 같이 저랑 잠도 자고 분유도 제가 챙겨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아빠처럼 키웠습니다. 매년 선물, 생일 선물까지 챙겨줄 정도로 저에겐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어느덧 이 작았던 친구들이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키가 저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립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퇴소하는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너무 눈에 많이 밟혔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매달 이제 디딤시아 통장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 또 한 친구를 더 해가지고 이제 총 3명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것은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퇴소를 할 때 이 친구들이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저 역시 자립 전으로 어른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꿈을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멘토링을 하면서도 멘티들에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제 여러 지원들도 많아졌는데 특히 서울시는 이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첫 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 이거는 현재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00만 원까지 상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자립수당. 자립수당도 매달 40만 원까지 받게 돼서 제가 받는 것보다 10만 원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지원뿐들 아니라 좀 심리, 정서 지원과 함께 이제 앞으로 진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금융, 법률 등 이제 실생활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마켓이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전용 센터가 한 개 올해 지어졌는데 용산구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센터가 하나 지어졌습니다. 바로 영플러스 서울이라는 곳인데 이 센터에서는 이제 진로, 일자리, 교육, 그리고 자조 모임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종합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진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애물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 이제 혼자일 때보다는 더 쉽게 넘어설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어머니,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철 없을 때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담임 선생님까지 제 인생은 정말 많은 도움들과 감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누구든 처음은 분명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들만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자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립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자립 선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립이란 게 해보니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함께이기에 또 한 명의 어엿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송희석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힘든 시절도 돌아보면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도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송희석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21가 부른 21살의 비망록,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감상하셨고요.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황승호, 인비노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 부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황승호 대표는 답합니다. 있다고요. 그것도 세 번이나. 신혼초에 건설회사 부도, 두 번째는 수입주류 전문 유통회사 부도, 거기에 개인 파산까지. 이렇게 세 번의 부도와 실직을 겪고 황승호 대표는 그만의 평생 직장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의 부도와 실직을 겪은 한 가장이 평생 직장을 개척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부터 시작된 와인 전문 레스토랑

신비노 대표를 맡고 있는 요리하는 소믈리에 황승호입니다.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In vino veritas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와인 속에 진실이 있다라는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였답니다. 와인은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쁜 날, 특별한 날, 결혼 기념일 등등. 사실 이런 날에 저희 가게에 많이 오신답니다. 특별한 날에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날이 특별한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특별한 나날을 보낸답니다. 김치찌개 먹을 때도, 된장찌개 먹을 때도, 라면을 먹을 때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와인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마십니다. 매일 특별한 날을 아내랑 함께 하고 있답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인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공해서 와인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매일 특별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랑 매일 와인을 마시자, 매일 특별한 날을 만들자, 각자 매일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과정은 오래 걸렸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겪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첫 직장은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1998년 5월 달에 다니던 회사, 건설회사가 부도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달 만에 수입 주류 전문 유통회사라는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와인이라는 향기로운 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2003년에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라는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 모에 샹동 그리고 헤네시 꼬냑 본사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제공되는 향기로운 와인, 그리고 포도밭 전경이 눈앞에 쫙 펼쳐진 야외 레스토랑에서 와인 만찬, 특히 나폴레옹 영국 여왕 각국 정상들이 이용했다는 영빈관에서의 샴페인 만찬은 평생 기억에 남는답니다. 지금은 경험해보고 싶어도 하기 어렵고 돈 주고도 하기 힘든 경험을 아주 운 좋게 하였습니다. 꿈만 같았던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를 경험하고 귀국 후에는 더욱더 와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였지만 또다시 다니던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 부도로 인한 실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부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회사 은행 대출 보증인으로 제 모든 재산이 압류, 경매 처분, 개인 파산, 신청. 죄송합니다. 신용 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일자리를 할수 없게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두 딸, 사랑하는 제 아내를 생각해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닥친 대로 하려고 마음먹었고요. 다행히 아시는 분 도움으로 울산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일용직으로 어렵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겐 잠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집에 오면은 밤 7시, 8시. 한 2년 가까이 그 별을 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장, 그리고 집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 아는 와인 관련된 경험을 섞일 수는 없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다가 친한 친구의 배려로
친구가 운영하는 수입주

의류 전문 도매 회사에 취직을 다시 하여 와인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또 열심히 친구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서울에 있는 와인 전문 수입 회사로 이직을 하여 대구 경북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하지 않았던 지방 도매 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던 형태를 저는 와인 수입사 직거래라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회사 직거래를 많이 늘렸습니다. 서울의 영업 직원들보다 훨씬 매출도 많이 일으켰고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회사가 또 부도났습니다. 세 번째 직장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는 경험을 세 번이나 하고 나니 더 이상 회사에 몸바쳐 일할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직장을 내가 직접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와인 모도리터를 만들고 싶어서 부산 민락동에 위치한 작은 와인 레스토랑에서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요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부산에서 주방 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재밌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와인 수입사에서 일을 할때 제가 직접 관리하던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와인 레스토랑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도 없는 제 평생 직장을 2010년 10월에 만들게 되었답니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아내가 주방을 맡고 저는 홀을 맡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사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아직 부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평생 직장 와인 놀이터에서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와인을 좋아해서 함께 와인을 즐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내는 와인과 어울리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저는 그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골라 함께 시식하고 테스팅하고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볼수 있지만 과거에 힘들었던 또 어려웠던 경험들을 겪고 나니 하루가 정말 특별한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을 와인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엔 뭔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그 안에서 돈도 많이 벌며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들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는 과정에서 노력하는 나를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 즉 오늘을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In vino veritas, 와인 속에 진실이 있다. 제가 와인을 통해서 배운 진실, 진리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특별한 날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송희석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 황승호, 인비노 대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마멀레이드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른 Have I Told You Lately, 제이미 오닐이 부른 All By Myself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에이커 빌크가 연주한 Stranger on the Shore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힘든 시절도 돌아보면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도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홀로 설 수 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리미에르 서밋에 참석해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영화, 영상 분야에 각각 8천억 원과 5억 유로를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글로벌 OTT 확산으로 인한 극장 위기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저작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산업의 변화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임을 언급하며 독립영화 다양성 확보와 로컬 컨텐츠 상생을 위해 대한민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SNS에 한글로 된 성명을 올리고 한국의 작전 참여 검토에 대해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타국의 군사적 주도는 침략 행위 지지로 간주돼 심각한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평화를 위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근무로 가족 채용 논란이 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온라인상에서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센터가 대한교육기관으로 신고된 곳이며 실제 학교처럼 정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녀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가족기업이라는 야당의 공세는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김 후보자와 함께 사진이 찍혀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법 정인재 부장판사가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을 건넨 브로커와 만남을 가진 뒤 1년 10개월 뒤 해당 신약업체 대표의 사기 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담당 영장 전담 판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영장 청구 사실 등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정 부장판사를 단짝이라 부르며 양 씨를 술자리에 부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 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에서 비정상적인 해킹 공격으로 국내외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등록 사진, 희망 시술명, 실제 결제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의료 미용 정보가 다수 포함돼 사생활 침해와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힐링페이퍼 측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30일간 유출 조회 서비스를 마련하는 한편 병원이나 플랫폼을 사칭한 연락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400명 가까이 숨지고 5,500여 명이 실종된 대홍수 참사와 관련해 네팔 정부가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의 주요 사원과 교회는 희생자의 넋을 기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3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2: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13: the ideal.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3: 주방 싱크대도.
1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3: 어디로?
1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5: DS 대성하우징.
1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십자가 조각가 우예본 작가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국인입니다.
1: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새롭게 와서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름도 새롭게 그리고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를 누리시다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대요. 사업이 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셨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3: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썩은 나뭇가지를 보다가 썩은 나뭇가지를 보다가 썩은 나뭇가지

0: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십자가 조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네. 슈즈 공방의 우예본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우 작가님 새롭게 해서 출연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작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4: 제 특별한 준비보다는 네. 나무에 대한 십자가 예. 형상에 네. 따르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다양해요.
3: 예, 예.
4: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예. 특별한 나무로 제작해서 지금 왔습니다.
0: 제가 좀 갑박하죠.
3: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드신 거네요.
4: 네.
0: 야, 일단 이 작품부터.
3: 예. 그러니까 조각을 그렇죠. 다듬으면서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나요?
4: 네.
3: 네.
4: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딱 보이시잖아요. 예, 저를. 예. 그래서 여기 태초에 이게 창조물에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제가 주님께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3: 네네.
4: 제가 오늘 하루 일과를 네, 어떻게 네. 보냈을까?
3: 네네.
4: 그 주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에 어떤 감동을 주실까?
3: 예.
4: 그 왜냐하면 이게 참중나무에
3: 예.
4: 이게 참중나무는 딱 자르면은
3: 예.
4: 이게 붉은 피처럼 진액이 흘러요.
3: 아.
4: 그래서 제가 이미지적으로 아 이게 참중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은 보혈이 전체적으로 다 흐르는 느낌.
3: 예.
4: 예.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꼼짝 못하게 주님한테 구속당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3: 예.
4: 더 구속하소서 이런 아. 식으로. 그래서 예. 여기 제작 두 앉아서 아마 기도하면은 느끼 볼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 와요.
3: 아.
4: 그래서 제작.
3: 예. 예. 그리고 또 한 작품 좀 예. 작품 작품이 아주 이렇게
0: 새롭게 하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3: 아, 아 그렇군요.
0: 여기 새롭게 하소서.
3: 예. 예.
4: 여기 아, 보면은 예. 여기 안에 십자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3: 네.
4: 이거는 새롭게 하소서에 이 나무를 깎았을 적에 톱밥 나오는 걸로 여기 3개 넣은 겁니다.
3: 아~
4: 우리가 새롭게 나오려고 하면은 그냥 새롭게 되지를 못하잖아요.
3: 예.
4: 예. 그래서 한 나무에서 이 가루로 분진을 전부 다 모아서 여기에 중앙에 넣는 거는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3: 네.
4: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이런 십자가를 우상이 아니냐
3: 예, 예.
4: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도구라 생각합니다.
3: 네, 네.
4: 이걸 봄으로써 우리가 눈에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보이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내 눈에 딱 보이면은 마음속에 벌써 이미 나는 주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 네, 네.
4: 그래서 제가 이 여기 가까이 보더라도 이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3: 아,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0: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3: 예.
4: 그림에 대한 거는 제가 재능이 많이 있었든지 뭐 대회를 나간든지
3: 네.
4: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조례 시간 한 줄에 한 번씩은 꼭 호명이 됐어요. 공부는 참 못했는데 저 이름은 학생들이 거의 다 알았어요. 맨날 상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아마 그 통도사 그 절의 최고의 중일 선임을 하는 그 분은 보통 사람이 만나려 하면은 이게 삼천배를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경공선임 다음에는 뭐 성철선임 이렇게 뭐 대의 대단한 우리는 어렸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 선임이 저를 불러서 그림을 그래서 그 선임한테 제가 사군자 같은 거 근데 그 선임이 조금 특별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계속 멍멍 갈게 했어요. 갈게 했는데 제가 딱 딴전 피우면은 정말 처음에 딱 가면은 정확하게 1m짜리 되는 대나무를 반해서 잘 따듬어 놨는데 저게 왜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갈 적에 딴 생각하면 딱 이래서가 이 앞부분
0: 네.
4: 여기다가 정확하게 조준을 해요. 그 정도 계시고 네, 요 앞에를 그대로 해요. 보통 종아리 때문에 뒤로 때리잖아요.
2: 네.
4: 근데 앞에를 딱 올리라 그래. 딱 올리면 딱 서라 그래. 눈 감아 눈 딱 감으면은

0: 눈 감아도 겁이 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그 떠가이를 보면은 그 대나무를 활처럼 휘어요. 앞에서 아우. 본인이. 그래가 내한테 딱 튕기면은 한 대 맞을 끼 진동을 해간 한 열 대 정도 맞아요. 앞에 한 번 딱 본인이 튕기면은.
1: 다다다다다.
0: 그렇지 그렇죠.
2: 어떻게?
0: 그러면은 다음 날 가도 이게 뭐 어린 나이에 그거 잘 이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꼭 맞은 자리에 또 정확하게 진물 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제가 그 그림에 대한 어렸을 적엔 되게 깊이 제가 들여다보고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럼 이제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이제 미술 학교로 진학을 하셨어요?
0: 네.
1: 이대로?
0: 네.
1: 예, 그럼 미술계 통으로 이제 쭉 가셔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셨나 봐요?
0: 네. 근데 이게 사업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엄마에 대한 저는 제가 이게 태어나서 이게 부모에 대한 여섯 형제지만 유독 제가 전체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아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그냥 버는 게 아니라 엄청 벌어야 되겠다. 어떤 내가 어떤 돈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게 그때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형제라도 엄마가 그 지금 생각하면은 자파상인 것 같아요. 품목이 어마무상하게 많았으니까 그런 일을 할 적에 사실은 뭐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가 하라는 거는 제가 한 번도 거절했는 일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 엄마가 그때는 보통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보통이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구입해가 오시면 박스 보따리 이렇게 저녁에 막차 버스에 10시 정도 돼가 이제 정류장에 도착하면은 저는 밤 9시에 이제 니아카를 끌고 엄마에게로 가요. 그 가면은 이 니아카 뒤에 로프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몸무게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에 이렇게 꺼지고 가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로프줄이 뒤로 밀리가면서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를 정도로 이 두려움 그 깜깜한 밤에 마음속으로 제발 한 번만 이게 뛰어내리게끔만 안 다치게만 뛰어내리게 해주면은 제가 무슨 일인지 다 할게요. 그냥 살림만 달라고 바둥바둥 하다가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이게 팔이 이쪽이 부러졌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렇게 해도 제가 악착같이 득을 내려왔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가서 엄마 오면은 이게 여름이나 뭐 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은 그래도 차가 늦게 안 오고 빨리 온다는 자체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걸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아 나는 엄마를 저렇게 고생 안 시키고 어떠한 그래도 돈을 벌어서 제가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입반 그다음 뭐 중학생들 뭐 이런 미술 학원을 여러 군데 하면서 돈이 꽤 모아지더라고요.
1: 아 미술 학원을요? 그래서
0: 현금이 들어오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10억 단위 되면은 100억 쪽으로 도전해지고 100억 이게 단위 되니까 1000억 쪽으로 이렇게 도전이 되고
1: 학원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0: 학원하면서는 그 정도 돈 안 했지만 그게 그 단계가 거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도 해봤고요.
1: 그러니까 학원에서 번 돈 가지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 키워나가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망한 거군요.
0: 그렇게 해서 다시 아주 생활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생활을 하다가도 그래서 또 다시 재기를 해서 케미칼 쪽으로 나가시더라고요.
1: 근데 그런 거 다 되게 전문가들이 좀 있었나 봐요.

0: 없었어요.
1: 어떻게 그냥 케미칼 이런 건 전문 분야?
0: 그 케미칼은 저희 예. 남편이 제가 예. 이게 뭐 배속 정도 하면 자동차고 예. 뭐 케미칼 쪽 하면은 1,000억은 쉽게 올린단다. 그렇게 해서 본인 보고
1: 어디서 듣고 왔군요.
0: 네, 듣고 와서 이제 예. 본인 하니까 네. 어 그래? 그래. 너 시작해, 네 시작 잘하잖아. 해봐. 그렇게 시작했던 게 정말 뭐 탱크 큰 거 있잖아. 그런 예. 거 12개 그 프린트 설비 해서 1,000억을 했는데
1: 1,000억을 했어요?
0: 네. 와.
2: 그래서 뭐 해봐 예. 했는데 어떻게 1,000억이 돼?
3: 그러니까요.
0: 아, 되죠. 어. 그 전체 그런 게 1,000억이 아니라 2,000억도 예. 올릴 수 있고 3,000억도 올릴 수 있는 아. 네. 그런 거지만 예. 제가 이게 1,000억 단위 이런 게 주로 이제 그 바이오 상대이기 때문에
1: 네네.
0: 그렇게 와. 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주고 이제 세금 포털이라고 그래서 재판 시작되고 어느 날 재판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돈 한 푼도 수중에.
1: 그러니까 네. 1,000억대 매출을 올리던 네. 그 케미칼 회사가 또 망했어요?
0: 네. 왜냐 그러면은 예. 그 세금 포탈했다고 네. 국가에서 네. 저를 우리 회사를 예, 소송을 했으니까.
3: 네.
1: 그래서 다 잃었어요?
0: 네. 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재판하다 보니까 예, 예.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다 없어졌고요.
1: 예, 예.
0: 그 저는 지금도 이게 뭐 검찰 기업자도 보기 싫고요.
1: 예.
0: 아. 법원 피업자도 치가 떨리면 그건 보기 싫고.
1: 아, 올해 재판 기간이 좀 길었어요?
0: 네. 3년.
1: 3년.
0: 네.
1: 그 세금 와. 얼마 추징?
0: 세금이 아마 처음엔 300매덕이라 했다가 끝날 때는 419억인가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을 무혐의로 나왔을 적에
1: 네.
0: 그 전도자님이 그걸 받아왔는데 네. 나는 가기도 싫어서
1: 네.
0: 그거 뭐 판결문,
1: 판결문 예.
0: 네. 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세금 안 내도 네.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부도가 나니까
1: 네.
0: 아, 난 살 이유가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1: 아.
0: 네. 그래서 죽는 방법도 많이 생각했고요.
1: 예.
0: 죽으러도 갔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피신자에 대해서 이게 전도사님 저 동생이
1: 예. 예.
0: 기도를 해서 저보고 맨날
1: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촌 동생이에요?
0: 네. 아. 지금까지 함께 아. 동력하고
3: 네.
0: 지금까지 저를 예. 예. 날 함께 도와주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1: 네.
0: 제가 모르니까 수십 년 동안 본인이 저를 품고 기도했어요.
1: 네.
0: 저 온누리 교회에 가서 중보 기도함에다가
1: 네.
0: 저 이름 석자 넣고
1: 네.
0: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정말 죽어야지 정말 이렇게가 왜 사느냐 죽는 방법 죽으러도 가봤고요.
3: 네.
0: 여러 가지 다 했고 그래서 저 동생이 아 언니가 죽으면 안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근하면서 내가 자기 집에 가가 있었으니까 출근하면서 그 노트북에
1: 예.
0: 그 뭡니까 하영주 목사님 말씀을 항시 털어놓고 갔어요.
1: 혼자 있을 때 더 우울감에 빠질까봐.
0: 그때는 애 너무 비쩍 말라가 얘가 일어서면 내가 쓰러지고 일어서면 쓰러지고 하니까 얘가 항시 출근할 적에 점심 때 와가 봐요. 언니 혹시 죽었나 싶어서 많이 확인하러 왔다 가고. 그 저는 그래도 참 신기할 정도로 저 출근하면은 그 털어놨는 게 이 사단이 얼마나 제가 교만했나면. 손가락 힘만 있어갖고 다른 데는 귀가 가서라도 그 뭐라고
1: 예.
0: 그냥 들으면 될 거를
1: 예.
0: 그냥 이렇게 하고 꺼버린 거예요. 그냥
1: 아.
0: 이 손가락 힘이 어떻게 이렇게 셀까
1: 다른 힘은 하나도 없는데
0: 계속 말씀을 털어놓고 가니까
1: 예, 예, 예.
0: 계속 저는 끄고요.
1: 예.
0: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막 빙빙빙 돌고 죽을 것 같아서 토도 나오고
1: 예, 예.
0: 근데 딱 틀고 갔는데 제가 끌어 이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손가락 여기만 힘만 집중적으로 주야 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 노트북에서 무슨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나 이제 이래서 죽구나.
1: 네.

0: 노트북에 손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1: 손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손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0: 손 모양이 이렇게 손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1: 헛게 보이는구나.
0: 헛것도 보이고 나 이제 얼마 모니터가 죽는구나. 나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는 죽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가서 봤어요. 헛것 봐. 보니까 정말로 손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 저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오면 타이밍이다. 들어가기 전에 얼른 내가 이렇게 딱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딱 앉아갖고 노트북에다가 막 진짜로 집중 딱 해서 손이 이리 나올 적에 딱 하니까 없어지고요. 또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래갖고 어떻게 내가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는 모르겠는 거야. 정말로 내 몸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끊어졌던 게 다 이어지는 느낌? 내가 누구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고 왜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게 하는데 막 내 혼자서 막 한 번 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말을 입에 한번 담아본 일이었어. 근데 주님 예수님 막 지저스 배를 막 얼마나 혼자서 울고 울고 또 울고 막 얼굴이 콧물 막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전도사님 오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얼굴에 완전 콧물 눈물 마스크팩 했듯이 막 그 정도로 저 혼자서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주님과 너 언니 주님을 영접했는 거야. 주님의 언니를 만나줬는 거야. 언니 진짜 이제 이때부터 주님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언니 이제 집중해서 언니 주님을 들여다봐야 돼. 주님을 느껴야 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만큼은 제가 진짜 눈물 너무 흘리가 나 눈동자가 없는 줄 알고 놀래가 이거 눈은 만져보고 눈물이 저는 이만큼 굵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경험해봐서 지금도 얘기하면은 금방 지금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껴져요.
1: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어떤 회개가 나오던가요?
0: 제가요 정말 저는 이때까지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는 게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만큼 착한 사람은 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회개가 그것도 이렇게 방에서 회개를 안 되고요 꼭 앞에 베란다에 너무 추운데 거기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너무 다 회개거린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했다 하는 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큰 죄를 졌는 거예요.
1: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떠올랐어요?
0: 제가 가장 많이 이게 회개했는 거는 이게 돈이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계약서를 내가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 그래서 룸사롱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1: 작가님 여성분인데 가서 직접 접대하고 그랬어요?
0: 네네. 그 일본 바이어들 일본에만 수출만 했으니까.
1: 아, 그 케미컬 하실 때?
0: 네네. 그러니까 일본 바이어들 오면은 이게 평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300만원 400만원 나오니까 그러면은 만원 이런 거를 다발씩 그때는 이렇게 뭐 내가 술을 마시니까 계산할 적이 힘들잖아요. 그럼 다발을 딱딱 하면 알잖아요. 그게 다 룸사랑이 데리고 가갖고
1: 보통 남성들이 그런 거 하지 않나요?
2: 그러니까
1: 최대 누구 뭐 남편분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분이 없었어요?
0: 그러면 이제 2차는 이제 우리 이사급들을 하고 저는 1차만 계약서 채, 어떤 아, 방법이든지
1: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서
0: 그렇지,
1: 도장을
0: 계약서만 찍혀요. 도장 찍으면은 아. 술을 내가 폭탄주 40잔까지 마셔도 계약서가 안 나올 때 있어요. 네.

0: 그러면은
1: 아 이거 술을 먹여서 이걸 사인을 받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우리식 방법이죠.
2: 네네.
0: 근데 그게 방법이 정말로 되는 게요.
1: 아 돼요? 네. 어 돼요?
0: 술의 위력이 이게 제품에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다 알고 오니까.
1: 아 그렇죠.
0: 알고 오고 조금 얘들이 우월하다. 조금 우월하다. 엄청 우수한 게 아니라 우월하다. 그 정도만 알고 오니까 얼만큼 자기들한테 접대를 마음에 딱 맞게 해주느냐.
1: 아, 그러니까 접대를 아예 받을 생각을 하고 오는군요.
0: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은 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이미 내가 파악을 하잖아요.
1: 뭘 좋아?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7: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8: 여러분, 요즘 방문을 걸은 잠긴 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연결된 시대에 오히려 더 외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오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우리 손끝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듯한데 정작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보다 화면 속 인공지능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더 편하다는 청년들의 고백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처럼 느껴집니다. 인공지능은 화를 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완벽하게 반응해주는 대답일까요? 취업 걱정, 관계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눌 사람이 마땅치 않아 문을 닫아건 청년들의 마음을 저는 총장으로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뒤 거듭 좋다고 하셨던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처음부터 홀로 완결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지어

0: 주셨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의 참된 만남을 너와 나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그저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마주하는 만남 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대화형 기술이라도 그런 온전한 마주함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 서툴러도 진심 어린 사람의 눈빛과 손길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한 사람의 계절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오늘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문을 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을 문턱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K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서광원 소장님이 쓴 시작하라 그들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인의 향기, 여러분 아마 90년대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이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는 지오반니 아르피노의 원작 소설인 일 부이오 에 일 밀레, 이태리 말인데요. 어둠과 꿀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한 영화가 여인의 향기입니다. 거기 보면 프랭크 알파치노가 연기를,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도나 가브리엘 애니에게 탱고를 추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탱고 아시죠? 근데 그 탱고를 추자고 제안을 할 때 도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그러자 알파치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하면 다시 추면 되니까요. 예. 또

스텝이 꼬여도 그냥 추면 되는 거예요. 예. 알파치노가 이제 시각장애자 맹인으로 나오는데 완벽한 연기를 합니다. 예. 너무 눈을 깜빡 안 해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올 정도로 예. 그렇게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였습니다. 예. 가브리엘 애니는 당시 나이가 19살이었답니다. 훗날 인터뷰를 했는데 내 생애에 가장 눈부신 순간은 알파치노와 함께 탱고를 추는 순간이었대요. 여러분 그 몇 분 안 되는 명장면을 찍기 위해서 3주 동안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3주 연습도 중요하지만 알파치노가 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어찌 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두려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두려움이라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꼬일까 봐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위험에 대한 대처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또 사회적인 비교 평가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그런가 하면 자아 본능 때문에 이 존재 불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앨런 다운스가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리더가 두려움을 없애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폰을 예로 듭니다. 앨런 그리스폰은 미국의 경제학자요 제13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20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최장기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줄리아드 음대 유명한 음대입니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했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정치와 경제를 이끈 아주 유명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재능은 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오지만 재능의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예, 자기 안에 다 무슨 재능이 있든지 재능이 있대요. 그런데 그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재능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예. 그러면 그가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인가?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권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데 앨런 다운스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떤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가 아닌 만약을 위한 두려움 같은 따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을 기록한 다윗 왕도 한때는 여러분 두려움에 쫄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인생의 가장 참담한 시절을 맞았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른바 네임덕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주범은 누구냐? 요압 장군이요. 이 요압은요 아주 정치적 DNA가 엄청나게 있어서 잔머리를 잘 쓰고 아주 꼼수를 잘 부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0: 끝까지 자기 죽은 다윗에게 충성을 해야지. 무슨 압살롬 편에 서서 말이오. 에? 나중에는 아도니아의 영모에 가담을 해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간청으로 압살롬이 유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그냥 요압 장군이 뭐 압살롬을 불쌍 여겨달라고 해서 다윗이 그 세상에 자신의 노예를 범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압살롬에게 관대함으로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영모를 꾸밉니다. 저 헤브론에 가서 정예화된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다윗은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와 함께했던 신하들도 머리를 가리우며 울며 도망을 갔어요. 저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갔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1: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
0: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맨발로 걸어갔겠습니까? 예.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진짜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디로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3편 1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0: 지금 다윗이 쫓겨가면서 울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의 결핍, 뭔가의 부족,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게 간절함이고 절박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게을러요,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0: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수일기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간절하게 섬기는지.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탁이 풍성하고 물질이 부유하다고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0: 그래서

0: 이세 주옥 같은 시들은 대부분 광야 생활의 고난과 결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예. 오늘 본문도 다윗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3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1: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0: 그러면서 그는 이런 확신에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어디서 응답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서. 성산에서.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성산교회 우리 세대도 사실은 성산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예. 자 시편 3편 4절 봅니다. 시작.
1: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0: 그의 성산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나를 만나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시작.
1: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0: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에서는 사무엘 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그래요. 아히도벨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요 시대 흐름을 잘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세가 다윗왕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기울어진다는 걸 딱 촉으로 알고 세상에 다윗왕을 배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는 응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23절 시작.
1: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0: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 만 2천명만 주시면 내가 다윗을 추적하여 다윗 왕만 죽이고 군사들을 투항시켜서 데려오겠습니다. 자 17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1: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0: 여러분 그런데 아히도벨과 같은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전략가인 후세가 위장투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정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폐하 아니 되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폐하에 붙이는 용맹한 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를 모아서 다윗왕을 쳐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후세는요 교란작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멀리 도망을 가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정예화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열을 갖추도록 하게 했어요. 예. 여러분 전략적으로 볼 때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실은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압살롬의 마음을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세에

전략을 따르도록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의 괴멸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 되어진 줄 아십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

0: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셨나이다.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신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자 이유 없이 체포를 당하여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3년 동안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절망하였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대요. 예,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된 줄 아느냐? 366번이 기록되어 있단다. 내가 왜 366번을 기록한 줄 아느냐? 예, 1년 365일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하게 하여 내가 366번을 기록해놨단다. 그랬더니 범브란트 목사님이 또 물어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어떻게 366번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윤달 혹은 윤년을 모르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마침내 범브란트 목사님은 1989년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이 그래서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루마니아는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어.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도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소망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의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세대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인 영화가 굉장한 인기인데요. 그는 전장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고향 이타카로 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 험했죠.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이란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이타카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 여러분의 이타카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원 가는 길이라는 앨범에서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신 저 언덕을 넘어서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곡은 제가 그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자주 선곡하는 곡이기도 하고 가사를 듣고 있으면 탕자 이야기에서 비롯된 곡인데 정말 저 언덕을 넘어서면 내 고향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마음 이렇게 떠올리면서 뭔가 좀 먹먹한 그리움 같은 게 생기는 곡이기도 해요. 오늘 첫 곡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머 다음 주 벌써 추석 연휴가 있어 추석 명절에 딱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추석 명절에 여러분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미리 이번 명절에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보내주셔야 제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명절 특집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금방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움만 가득한 오늘이 아니라 자, 월요일에는 손과 머리가 바빠지는 시간이 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빵빵한 퀴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1부에 빨리 지금 소문내 주시고요. 오늘 CCN 캠프 빵빵한 퀴즈 있는 날이야. 지금부터 들어야 돼 하고 소문내 주세요. 오늘은 정석대로 빵빵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로 리메이크된 곡이고요. 하덕교의 풍경, 예전 시인과 촌장 풍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가사가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곡은 이렇게 고향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명절 즈음에 참 많이 선곡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CCM이라는 이름을 아주 널리 알리신 우리 하덕규 목사님, 시인과 촌장 그리고 역대 CCM 캠프 가장 초기에 초대 DJ이셨죠. 그리고 예전에 가스펠아워를 또 진행을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 CBS와는 아주 깊은 그런 연을 갖고 계신 오늘 하덕규 풍경이라는 곡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 두 곡 듣는 동안 벌써 많이들 들어오셨죠. 오늘 월요일 빵빵한 퀴즈 이제 시작할게요.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빵빵한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빵빵한 퀴즈의 오리지널 선물이죠. 강릉 BNC 초당 커피빵 4분 그리고 강릉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2분께 선물 드립니다. 퀴즈를 듣고 정답을 보내실 때는 가급적이면 레인보우 비공개로 정답 보내주시거나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쉬워서 꽁꽁 가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CCM 음악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을 듣고 성경 속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곡의 찬양이 끝나기 전에 빨리 보내주셔야 하니까 손가락 준비 운동 하시고 자,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구약에 등장하는 멋진 할아버지예요. 오늘의 이 명언은 그의 나이 85세의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벌써 여기에서 정답자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은 강중현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아마 여러 버전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멋진 말을 한 85세의 할아버지 누구셨을까?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고 오답자는 요한? 노아? 네네. 여호수아도 나왔고요. 모세도 나왔는데 자, 오늘 정답은 정답은 다 아시죠? 오늘 정답은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될 때 85세가 된 갈렙은 가장 험난한 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며 성읍 또한 크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멋진 믿음의 선포를 한 갈렙 장군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답자 중에 갈렙 장군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빵빵한 퀴즈 오리지널 선물이죠. 이렇게 두 개의 빵이 있어서 저희가 빵빵한 퀴즈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빵 선물뿐 아니라 뭐 예뻐지는 퀴즈 또 건강한 퀴즈 해서 지난주에는 햄버거 세트를 빵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가끔은 이렇게 선물을 좀 바꿔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조 빵빵한 퀴즈로 자 육족 마늘빵 받으실 두 분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0888님 갈렙 저희 청년부 이름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마늘빵 받으실 또 한 분은 정확하게 여호수아 14장 12절 85세까지 믿음 가지고 정답 갈렙이라고 운전 중에 잠시 주차하고 보냅니다. 9822님 당첨되셨어요. 자 마늘빵 두 분이시고요. 커피빵 받으실 네 분. 아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분 당첨이 끝났습니다. 자 먼저 5632님께서 당첨되셨어요. 정답 갈렙 아이들이랑 책 읽고 잠자기 전에 찬양 들으며 정답 보내봐요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당첨되셨고요. 1432님 당첨되셨어요. 빵빵 퀴즈 정답이면 좋겠어요. 갈렙 장군 아닐까요 하셨는데 정답 맞추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눈 비벼가며 이 시간에 말똥말똥 귀 기울이고 계신 8183님 갈렙입니다. 정답 잘 맞추셨어요. 커피빵 보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답 갈렙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여섯 명 안에 들고 싶어요 하신 0575님 여섯 명 안에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늘빵 두 분 커피빵 네 분께 선물 드리는 빵빵한 퀴즈 정답은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찬양도 함께 보시죠. 연평안 작곡집에서 홍의석 씨가 부르는

홍의석의 갈렙의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1부에서 진행한 빵빵한 퀴즈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재도전 외쳐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며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더 푸짐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 좀 계십니다. 먼저 정승아님, 최근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네팔 지역의 지진과 사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또 대전에 사시는 고모님께서 암이

발견이 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우님께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를 전승우 소울맨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두 분의 목소리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곡이 이렇게 부드럽게도 부를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 버전도 들려주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김명식 조화문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를 전해드렸는데 이 곡도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버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전승우 소울맨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하신 장장구팔님 장애가 있으셔서 늘 역할을 다 하시지 못하다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삐요삐요를. 아, 맞아요. 요즘에 주변에 정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저도 거의 한달 이상 이 계절 바뀔 때 고생했었던 것 같은데. 참 시간이, 그렇죠? 어쩜 이렇게 빨리 흘러갈까요? 5924님께서 연주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셔서 오랜만에 바이올린 연주, 박지혜 씨의 연주로 사랑의 종소리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30여 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첫째 주 주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회 그 원에서 성회가 있어서 교구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향하던 중에 CBS 기독교 방송의 능곡 송신소 건물과 또그 시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AM 837kHz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기독교 방송 송신소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CCM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것 축하한다고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 바로 이 박지혜 바이올린 연주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연주곡 함께 보시고요. 저는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쇼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교계 뉴스입니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신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강간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로서의 인적, 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도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JMS 2인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조력자 4명에게도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과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난에 빠진 네팔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전국 감리교회가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기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일 감독회장 명의의 긴급 위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갑작스런 자연재해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 관련 부서인 사회평신도국 긴급구호기금에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네팔 감리교회 측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지난 주말 서울 YMCA에서 이윤희 신임 사무총장 취임식과 비전선포식을 열고 화해와 통합을 통한 YMCA 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윤희 신임 사무총장은 함께 세우는 YMCA 비전을 제시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체와 청소년운동체, 글로벌 시민사회운동체 등 YMCA의 5대 핵심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와 개혁을 통해 전국 YMCA 운동의 회복에 나서고 미래 세대의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기 위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캠페인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100년의 품격,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YMCA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한국 YMCA가 다시금 시민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성숙한 웰다잉 문화정착을 위한 실전형 원데이 클래스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

0: 2026 리본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작은 장례 절차와 모의 추모식을 진행하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큰언니 신청곡 남겨봅니다. 조유진의 큰언니라고 준희빈님께서 쓰셔서 한참 네, 큰딸 네, 큰언니 너무 좋죠. 예, 언니의 마음으로 부르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저 언덕을 넘어서면 내 아버지 집 한웅재 목사님 곡을 전해드리며 탕자 이야기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큰딸은 어쩌면 그 탕자의 이야기에 또 다른 딸들 버전이 자매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큰언니 많이 웃었어요. 네, 큰딸 전해드렸습니다. 조유진 찬양이었고요. 자, 2부에서 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한 곡씩 전해드릴게요. 1089님께서 문자 여러 보내주셨어요. 그 당뇨 합병증인가요? 그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주님 손잡고 일하려고 합니다. 찬양 부탁드릴게요. PK 장광우의 찬양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함께 할게요. 5297님께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손 꼭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양아인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9653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은 It is well 크리스탈 루이스의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또 오늘이 51년 전 작고하신 친정아버지 생신이라고 경찰이셨던 아버지 많이 엄하셨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많이 그립습니다 하신 신혜숙님 신청곡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오늘은 에일리 우정훈이 부르는 버전으로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에일리와 우정훈의 목소리로 또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크리스탈 로이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PK 장광우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습니다. 1부에서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좀 계셨었어요.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관련된 비슷한 곡들을 주제로 하다 보니 이 곡도 정말 듣고 싶다고 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다시 2부에서도 8183님 내일 동생이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수술 잘 될 수 있게 기도드리고 시작 때부터 듣고 싶던 찬양 집으로 가자 신청해 봅니다 남겨주셨어요. 송명 집사님도 공교롭게 아들 승현이 4살 생일과 또 하늘나라로 이사간 남편 미우놀이 문지기 파묘가 같은 날이 되었다고 찬양 들으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까 신청했던 고 김성수 목사님의 집으로 가자 이 찬양에 듣고 싶네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일교차가 정말 커졌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코로나 재유행을 염려하셔서 마음까지 무거워졌네요. 폭풍 속의 주를 남겨주셨어요.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예수전도단 부흥 2000 마라나타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찬마음님께서 저는 휴일이지만 곧 출근해야 돼요. 평안한 하루 갈렙 같은 믿음으로 이 산지 곧 나의 직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해외 거주자분들께 파이팅 외쳐드리고 싶어요 하셨네요.

예수전도단 부흥 2000 들으셨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헤리티지 폭풍 속의 주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전해드렸는데 고울세울 아빠님께서 퇴근하려던 참에 집으로 가자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손은 들어주셨어요. 저녁 6시라고 아버지 앞으로 갈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은 이제 집에 가서 아들 밥 주려고 해요 하셨습니다. 자, 먼 곳에서 이렇게 찬양 들으며 귀 기울이며 또 같이 은혜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님께서는 거의 한 달을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오늘 새벽부터 기도를 되찾았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약해진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셨고요. 공호 이사님께서 CCM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신청곡 가능할까요? 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아이자야 61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흐르고 있어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고

0: 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터널에서 두 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 희미하게 대답이 들려왔을 때 대원들의 심장 또한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진흙을 헤치며 식사도 건너뛴 채 구조에 매달리며 힘겨워했던 시간이 한순간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두드리며 간절히 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응답의 소리도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 두드림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부드러운 소리, 그 두드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또 두드림. 그 두드림에 응답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 생존자 소식이 더 들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 바람이고요. 조준모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오프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이에요 하신 사과나무님 반갑습니다. 마야님 바쁜 월요일 시작해요. 네, 다른 요일에 비해서 월요일이 더 분주한 것 같죠? 폴라리스님은 한 주의 문을 열고 시작한 새벽 공기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고 또 청명했습니다. 백로라서 그랬을까요? 찬양이 우리들 곁에서 손 내미는 당향로에서 인사 나눕니다. 아니 백로라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달력을 다시 봤거든요. 그러네요. 오늘이 절기상 백로입니다. 흰 이슬을 뜻하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다. 이렇게 마음먹어도 됩니다. 날씨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 그 사랑 찬양하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파란 하늘의 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작품에 감사를 드립니다. 리빈님 정말 가을인가 봐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시원합니다. 성민님 네 한웅재 노을 가을 가을을 느끼며 들어봤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랑 그 전에 함께한 곡이었고요. 마음의 합한자님 날씨가 선선하니까 빨래할 맛이 납니다. 빨래도 하고요. 애들 가을 옷도 꺼내 놓으려고요. 그러네요. 또 숙제가 하나 늘긴 했네요. 그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당향도 들으면서 할게요. 네. 찬양 들으면서 쉼을 얻습니다 하신 어여쁜 자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에이니 김미라님과 함께 들을게요. 김소중이 부르는 고운 가루.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강아지 산책 나왔거든요. 찬양과 시원한 바람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권명진님. 그림을 그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예,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살랑살랑님, 저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라 방송 들으면서 빨래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날이 있어요? 아, 아까 그래서 또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날씨가 거기에 맞게 너무 예쁜 날이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쉬는 날이라 더 예뻐 보이는 걸 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쉬는 날, 날씨가 좋

면더 좋죠. 근데 푸른 하늘의 날이 항상 9월 7일이에요? 아니면 백로에 맞춰서 그렇게 날을 정했나? 근데 만약에 비 오면 어떡해요? 푸르러질 하늘.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푸르를 거다. 그래서 뭐 그래서 푸른 하늘의 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날에 맞게 딱 이렇게 하늘이 예쁘네요. 그죠? 신영규 님이 신청하신 강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들었고요. 다솔 님께서 저는 제 발로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족 냉증이 있는데 더위가 꺾이니까 바로 발부터 시린 거 있죠. 입으로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있어요. 그래도 그 무덥던 여름 흘려보내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신청해요. 네, 다솔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8월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안 좋아지셔서 보내드릴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기적처럼 기운을 조금 차리셨어요. 여전히 못 드시고 기력은 없으시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고 계시죠.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리면

아버지도 나도 사랑해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며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참 평안으로 오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최인혁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신청하신 분 하다샤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주님을 곁에 두었음에도 두 갈래의 마음인 지난날의 그 회개함 또 희미했던 시간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듯한 그런 날입니다. 소중한 이 당신을 향한 노래 시간과 함께하면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또 임하시길 바라면서 영진 예수로 살아갑니다 신청하셨어요. 장두보라님이 아마 FE님 수술 앞두고 있는 FE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네, 함께 들을게요. 예수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찬양이 러브유님께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은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 투성이지만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성숙했고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의 거리가 있었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내가 더 자랐다, 성숙했다. 내 안에 보이는 것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남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위안해 봅니다. 찬양해 주는 위로로 인생의 가장 성숙한 가을을 맞이하시려는 러브유님을 응원하며 함께 들었어요. 오늘은 참미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덕분에 예, 듣는 우리도 참 많은 위로를 받은 곡입니다. 섬김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새싹 표시가 예쁘게 옆에 피어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주여 후하는 광대하시도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데이브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대귀. 봄과 같아서 부른 예 이대귀 맞습니다. 가을이 다가와요.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파크리스님께서 햇살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시원한 하루. 오늘은 며칠 전 복부 초음파에서 좀 동그란 게 두 개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에서 CT를 촬영했는데 그 결과 보러 갑니다. 준비하는데 긴장이 되거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리라 믿고 가려고 합니다. 아멘.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면 적절한 치료로 깨끗하게 낫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할게요. 토토로님께서 토요일에 교환학생 가는 딸아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도 왔고요.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도 야무지게 드렸더라고요.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타국에 가서 혼자 씩씩하게 잘 해내는 걸 보니까 품 안의 자식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딸아이가 겸

오늘 넓혀 돌아오길요. 주님이 옆에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지켜주시고 또 성장하는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깊이 느끼고 누리고 오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기도 신청하신 곡 토토로님과 또 독일에서 들으실 수 있을까요? 따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손경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8주간의 마더와이즈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장미영 권사님, 이지혜 권사님, 허경숙 권사님, 박미애 집사, 김은자 집사 축하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신종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비공주님께서 이렇게 다섯 분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네, 그 은혜가 항상 내 마음에 넘쳐서 기쁨으로 매 시간 주시는 말씀 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만땅님께서 아들과 병원에 왔는데 진짜 가는 곳마다 10,000원입니다. 진료 뭐 물론이고 지하 식당에도 진짜 사람이 많고요. 와, 지금 몇 시간째 병원 안에서 대기하다가 외부 벤치에 앉아서 함께 있는데 솔솔 바람이 부는 게 오늘 바람이 좀 위안이 됐네요. 그죠? 노래도 좋고 아픈 사람 또 간호하는 사람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행복만땅님. 네.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지 않고 또 그 외에 사이사이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그 가는 자체가 사실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잖아요. 그 안에 주시는 위로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희라 님이 가을은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는 매력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막 퍼 부어주고 싶은 예 그런 날이라고 공감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거를 막 주고 싶은 그게 사랑이든 배려든 뭐든 막 주어주고 싶은 그런 계절이죠.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은희에 신청하신 곡 다빈치님도 신청하셨거든요.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르는 은희입니다.

이 가을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신청합니다. 신 코스모스님의 신청곡 골목길 걸을 때 이성균 이지혜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임선영님은 작은 시골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통성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시각장애인 남편 돌보며 또 시댁과 아이들과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속이 후련해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곳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주품쌤님 오늘부터군요. 대입 수시원서 접수. 아, 저도 떨립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이 시간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지난 토요일 친정아버지의 기일이었거든요. 살아생전 좋아하신 음식을 준비하며 그리움 또 죄송함이 있었죠.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항상 듣고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고통으로 힘들어하실 때 제가 등을 쓸어드리며 불러드렸고요. 그래서인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더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찾으셨다는 걸 알지만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민 희승 마음님께 이 찬양을 남기셨나 봅니다. 아버님이 이 찬양을 나 대하듯 그리고 항상 부를 때마다 생각해 주렴이라는 뜻 아니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양하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임선영님과 함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유 함께 들어서 더 좋네요. 섬김님도 함께 들었던 양아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크리스티인님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찬송을 들으니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멘. 주아랑님이 91세 어르신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이 아주 명료한 어르신인데 주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으니 또 여러 번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아마 주아랑님을 그 어르신과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딸기바구니님께서 원희에 신청하셨어요. 이번 주에 교회 성가대 찬양곡이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르는 원희.

아이노스 장단 원해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부터 일할 기회가 생겨서 출근합니다 하신 리비님 잘 해내시리라 믿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워서 시계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데요. 속상한 마음이 쉬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준희빈님의 마음.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샘마음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적으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닿길 새 힘을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고기철님이 수술을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수술 받을 예정인데 여러분께서 잘 되길.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기를, 깨끗하게 나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경숭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계절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지만, 또그 뒷면에는 비염 환자들이 괴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비염의 계절. 계절이 바뀔 때늘 변함없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또 병원에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코도 가렵고 막히고. 이 가을은 좀 수월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라고 병원에서도 잘 치료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님께서 하늘파랑, 구름하양, 나무초록, 너무 예쁜 날입니다. 주님의 솜씨에 반함, 더더더 반함을 이어가는 가을이에요. 아멘. 주님의 솜씨,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그 솜씨 안에서 볼수 있는 귀한 계절입니다. 아까 1부에 우리가 푸른 하늘의 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니920님도 너무 예뻐요, 이름. 그러니까요. 이 날이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유엔이 지정한 첫 기념일이래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예니 김이라님 귀한 정보 감사하고요. 아, 또 우리나라가 지난해 따르니까 더 의미가 있는데요. 푸른 하늘의 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보내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6067번님의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다 더 남아있는 상태라서 전화 받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가가 잘 태어났고 좀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엄마는 오늘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엄마가 이제 병원에 아이를 놔두고 가는 마음이 좀 무거울 텐데 거기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는 또 조리 잘 하시고요. 곧 올 겁니다. 아가가 엄마 곁으로 예, 곧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며느님을 사랑하는 6067번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끝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 태어난 거 축하하고 건강하게 이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귀한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신청하신 곡을 박찬미와 초이가 부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입니다. 이 찬송가는 모리스 부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모리스는 재능과 유머 감각이 풍부해 그녀가 있는 곳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부남매가 되는 동기들의 우애가 남달랐던 것도 모리스 여사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학으로 오르간을 배워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는 한편 재봉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여성용 모자 가게를 경영하던 어머니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교회의 신실한 청년인 찰스 모리스와 결혼했는데요. 모리스 부인이 30세가 됐을 때 한 캠프 집회에 참석해 스스로가 찬송과 작사, 작곡에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평생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리스 부인은 37년 동안 방대한 찬송곡과 가사를 발표했는데요. 그녀는 나는 단지 매개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연 내 영감 속에 작품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나는 이를 정리해 발표한 수고밖에 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리스 부인의 경건한 신앙 자세와 작가적 양심은 길이 후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0: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오케이, okay, here we go. Oh, I do. Oh.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8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대홍수가 휩쓸고 간 네팔 땅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이재민들의 탄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남겨진 이들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열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평안으로 감싸주소서. 끊어진 도로와 유실된 교량이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고립된 마을에는 삶을 이어줄 구호물자가 제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막힌 길들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는 봉사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구호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수몰된 삶의 터전 위에 전염병의 위협이 찾아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필요한 의약품이 순조롭게 공급되게 하소서.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삶의 기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수많은 이들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국제사회와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상처 입은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8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좋은 날 풍경이 부르는 목자의 심정. 이어서 이윤화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8장 성자의 귀한 몸.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84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84편.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 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8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73장 듣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정주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지명현이 부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내비게이터 주제별 성경암송 구절 189절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아래 묶인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행복을 맛보는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천국 같다고 느끼는 그런 찰나나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전해줍니다. 아는 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깊이 경험하는 것이며 세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되어주셨다고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깊이가 깊었고 높이가 차원이 달랐으며 그 넓이가 가히 측량할 수 없었을 만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계가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맺고 있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수박 거닳기식의 관계라도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이름만 아는 것으로도 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사돈 내 팔촌의 이름을 들먹이며 안다고 하면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관계에서

돈 거래를 하고 누구 이름으로 안다는 이유로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 정리되지 않는 관계들이 여전히 우리 관계로 잘못 자리 잡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는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나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가 나를 잘 모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관계에 관해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당연히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서로를 더욱 알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분의 보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 왕을 만나기 전 양을 칠 때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고 갈 때도 그는 양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구원해 냈습니다. 아니,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만난 후 괜한 오해로 쫓겨다닐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왕에게 그는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잘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 대함이 아닌 마지못해 왕이기 때문에 잘 대해줌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좋을 때도 힘겨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지팡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뜻과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꼭 붙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으로 끝남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많은 것을 대표합니다. 돈도 의미합니다. 세상 것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흔들리게 하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향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흔들어댄다는 사실 또한 몰랐을

0: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귀히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간질하여 멀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 사탄 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놓으려는 악한 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 즉 왕과의 관계도 깨버리려고 하는 거짓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를 무너지고 이간질시키고 혼란 속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괴계 속에서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지도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일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팡이 아래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향력 안에 머무르는 것. 다니엘은 그래서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마음과 말들을 내려놓고 여전히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선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 경험되는 선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고 교회 오래 다니며 주님을 경험한 것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안다는 것 또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돼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유선식이 부르는 찬송가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김지혜의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블렌딩 노트가 부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신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강간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로서의 인적, 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도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JMS 2인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조력자 4명에게도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과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난에 빠진 네팔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전국 감리교회가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기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일 감독회장 명의의 긴급 위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갑작스런 자연재해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복구

0: 세대의 핵심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세대의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기 위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캠페인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세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이 되고 아람 군대 외적이 침입을 해서 그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이후에 두 나라로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꼭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북쪽은 극히 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큰 죄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남쪽은 그나마 간혹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재앙 중에 희망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없이 왕들이 다시 세워지지만 또 제거당하고 죽임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처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왕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북왕국을 형성한 거죠.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왕국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런데 그 악한 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잘못했냐면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국가 종교를 바꿔버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정말 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군사력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지만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후 왕조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가 했더니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개혁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거니 했더니 웬걸이요. 똑같습니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는가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계속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 이러할 때 신기하게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이제 아람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도 안 되고 뭐 외교도 실패하고 모든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나서는 어떨까요?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즉시 곧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타락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아스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즉시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악을 행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즉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 같잖아요. 불과 1년 안에, 몇 년 안에요. 그 전 정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예후의 가문이 오므리 왕조를 그렇게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심판한 도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인생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했다고 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악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나도 죄에 오염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예외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본적인 사람의 내면에,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외부적인 문제, 세상의 악의 구조 다 바꿔도요 인간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 죄의 욕망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로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고요. 나는 정의를 구현했지만 세상이 정의는 구현했고 나는 악에 빠져있는, 정의를 실행한다고 나는 더 잔인해져 있는, 세상이 죄를 지적하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는 너무너무나 사악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참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만 가득하지 내 속에 있는 죄를 망각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느라고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많은 어려운 재앙들이 닥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 때문에 니네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그렇게 더디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구원 받아들 이유도 없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해 줘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악이 강한가? 하나님은 왜 악을 방관하시는가? 왜 내 기도는 속히 응답하지 않는가?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은 분명히 죄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과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재앙이 여기저기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건 막을 수 있잖아요. 죄 못 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질병이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든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든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발원지가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고통, 전쟁의 비극이 일어난 게 뭐 때문이에요? 하사엘이 악해서요? 지금 성경은 먼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넘기셨다,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사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을 성경은 과감하게 조금도 서슴치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노하셔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적이 강해서 악이 너무 횡행해서 내가 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근본적인 발원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잊으셔서 내가 고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대적자들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물리적인 사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돼 있다. 영적인 원리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당연히 받을 일이다,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영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사건을 섭리처럼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지 아람 왕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해답을 못 얻어요. 그런데 놀랍게 3절 다음에 4절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상식과 전혀 다른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4절. 인간적인 측면의 또 다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었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이 넘기셔서 이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 말에 바로 이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거 하신 것 같은데 또 인간 측면에서 뭐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간섭도 없이 절대적으로 아람 왕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잖아요. 4절은. 근데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왕 대신 그분의 주권자의 자유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주도적으로 하시면서도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로서 완벽하게 자기 자유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앙 중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말세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악의 힘만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최종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만의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적이 강해서만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악함 속에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대적과 나의 힘의 균형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게 해서 채찍질에 온몸이 상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삶은 완벽했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게 안타깝게 고난을 당하시면 넘겨주고 넘겨졌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인류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왜요?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주고 넘겨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악의 근원을 말리신 거예요. 사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내 대적이 강해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주관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성숙시키려고, 그래서 정말 높은 차원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거고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여호와 앞서처럼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런 거죠.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학대를 하니까 이제 뭐 자기가 우상 숭배한 거, 정치적인 외교 노력 모든 게 다 물거품으로 날아가니까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라. 여러분 기도 능력 대단하죠. 지금 여호아스가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로 가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으셨어요. 부르짖으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악한 인간 학대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학대를 허용하셨느냐면은 여호아스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생각 한순간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는 악인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 한 명도 없어요. 먼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눈에 만족스러워서 기도 응답받을 만한 자격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착한 아이가 있고 못된 아이가 있잖아요. 어때요? 달라요? 못된 아이가 부르짖으면 너는 착한 일 한 다음에 요구해.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상관없어요. 부르짖으면 바로바로 응답하고 아니 부르짖기 전에 줄 것 준비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뜻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가 학대받는 것과 아픔으로 끙끙거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악인이 고난받는 걸 보면은 영화 보면서 통쾌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다 착한 주인공이 칼로 죽이려다 한 번만 살려달라면 그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러죠. 왜요? 돌아서면 또 돌 던질 줄 아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반복적으로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죄악 중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도마저 응답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응답에 늦는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늦추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기도도 응답하셨는데 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지 않겠어요? 지체 속에는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느니라.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간구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간구했다. 이것은요 위기 속에서 간청하는 건데요. 왕의 군대가 무너졌고 외교도 실패했고 병거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황폐해졌냐면요. 그들이 그냥 재같이 흩어질 정도예요. 지금 남아있는 병사들의 숫자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들으시고 보신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가 학대받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음소리 내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찰하십니까?

0: 되는가? 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이야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통증 옆에 사람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감하는 능력이 인간하고는 달라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는 우리와 한결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구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는 악이 횡행하는 이때에도 기도만이 희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렇게 나왔어요. 구원자를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정말 하나님 놀랍죠?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6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6절이 뭐가 돼야 돼요?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제 하나님만 예배했더라. 그래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다시 보냈는데 그래서 전과 같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더니 즉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자마자 아니 구원받는 순간에 아니면 죄를 짓고 있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건강해지면 요짓해야지 하고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요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죄의 그 유형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전에 여로보암의 죄의 그 안에 갇혀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한순간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영원토록 감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뻔히 다시 돌아갈 줄 알면서도 잠깐 권한 때문에 나오는 그 순간에 막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바로 도와주셔요. 도와주니까 바로 죄에 빠져요. 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서라도 또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 아픈 상처를 받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돼요. 늘 은혜로워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한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억울하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간적인 기도를 영혼처럼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의 세계,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불같이 기도함으로 이 더근 지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역사를 예수뿐인 교회가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2: CBS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0: 있습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이거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가면 좋은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맨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지요. 그런데 자기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고대하게 보이던 가나안 족속이 왕처럼 보였어요. 이것을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 여러분들이 아는 개역성경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1장 1절에서 여쭈어 보았다면 마지막 21장 25절도 여쭙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그걸 그려나가면 되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사사기는 안전한가입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라 했는데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나왔다가 장례식 끝나니까 갑자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열을 받으시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사야에 이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열받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화상 조심, 열받는 거 조심. 그런데 이 열받게 하는 이상한 백성,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순간 이 이상한 백성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사기의 1차 목적입니다. 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상하게 하나님 멀리하는 이 백성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에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그 화가 났다고 하는 게 원어로 코에서 불이 나간답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알기 때문에 이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코에서 불 나는 거 보셨나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가끔 불이 나갑니다.

나갑니다. 불이 나가는 게 부모입니다. 아이 때문에 열받고 너무 속상해서 불이 나가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냐, 그렇게 고난 속에 또 울부짖으니까 사사를 줍니다. 그 사사를 주는데 사사가 끝나서 평화가 오면은 또다시 또 집 나갑니다. 또 나쁜 짓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열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하시냐면 배반할 줄 알면서 또 구원자를 주십니다.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상한 백성, 그리고 더 이상한 하나님. 자, 먼저 한번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칠 게 뭐냐면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이 백성은 태어나니까 가나안이에요. 태어나니까 전쟁이 없어요. 이 말은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아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만나가 내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르베듬에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 때 우리가 이겼는데 손을 내리면은 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전쟁의 이야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더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우리 눈에 들어오죠. 자, 두 번째 2절에도 보니까요,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전쟁 모르는 분도 많고 가난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태어나니까 너무 집이 풍족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학원 보내주고 그냥 알아서 그냥 결혼시켜주고, 이 전쟁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전쟁인데 이 전쟁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이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봐야지만이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지만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몇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소중합니다. 고난은 예기치 않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해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과 순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들을 주셨구나.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도 옵니다. 물질의 강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남겨진 고난 때문에 낙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여 믿음과 순종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금방 됩니다. 내 인생의 사사기를 더 잘 싸우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민족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워야지만 승리하고요, 싸운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열이 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이제는 몸이 다 끝났다고 하는 사인이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시죠? 여러분은 남겨두신 가난, 아픔, 연약함, 자녀, 무엇이든지 이 부분이 오늘 나를 성장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고 가르쳐 주시해서 남겨주신 부분도 있는데,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잠깐 볼게요. 1장 27절이에요. 자, PPT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Jean?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시는 거죠. 가나안 사람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대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몰아내지 않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그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8절에는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쫓아내지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아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몰아내지 않은 것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사사기에 하나님 없는 불행한 지도를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내지 않거나 못하면은 이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는 점의 개념보다는 방향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방향이 좀 이상해집니다.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목사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함께라고 하는 베케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한 가운데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구별되지 않고 아무런 경계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 한가운데서 침몰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섞여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구별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6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를 준 거예요. 아내로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배경이나 다른 성경에도 여기 앞에 보면은 여러 민족이란 말과 함께 여러 신들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아, 그들의 올 때는 그들의 신이 함께 왔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민족들이랑 여자들을 많이 거두죠. 그때 이 민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왕비들이 올 때 신들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신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좀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면서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또 보세요,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 신들에게 주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청년부 어제 그 금요성예배를 금요일날 끝나고 올라가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곧 바쁜데 저한테 오더니만 아주 짧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이미 그 아이는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깊어지기 전에 제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미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었는데 이미 지혜로워요. 이미 자기 안에 이 부분을 놓고 청년 아이였지만 분별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디가 있지? 자기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됐는데 신들이 왔다. 마지막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들어왔을 때 좋은 쪽으로 동화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마음이 뺏겨서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잘 알고 있나요? 사실 세상에 나가면 이게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크게 보이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직장을 주는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택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 6학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제일 상급반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당번이나 임원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거를 좀 이제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문 앞에 서는 뭐 선도부, 그리고 각 교실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환경미화를 맡게 하고, 또 여름에는 폐지를 가져오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학생으로 삼고, 또 겨울에는 여러분 석탄, 갈탄을 가지고 난로에다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베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가난한 시절에 살았군요. 젊은 청년이 모르는, 여러분 옛날에 다 갈탄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반해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맞는 이제 이 제비를 뽑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무실을 일찍 가서 청소하고 선생님들 오는 거 슬리퍼를 이제 체인 이제 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쪽지 같은 거 주면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맡기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부서가 어디였을까요? 그 부서였습니다. 교무실에 일찍 가서 청소하고. 이게 다들 알고 있어요. 거기 오면은 선생님들한테 눈도장도 찍을 수 있고, 지나가던 선생님이 껌이나 이런 과자도 주고, 아 왔구나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참고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직이 꿀보직인 겁니다. 그 제비를 뽑으면 이게 뽑아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이 뽑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전통이 있는 게, 제가 가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알고 있어서 애들한테 시킨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교무실 보직을 받은 아이의 제비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보름빵 그 당시 그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받은 애들도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줍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너 그거 못 뽑히면은 그거 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저희 몇 명이 교무실 거를 뽑고 야 박수 쳤는데 이미 몇 명이 팔았어요. 옆에서 이미 떡과 그 우유와 빵을 주고 이거를 사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6학년짜리에게는 그 당시 빵과 그 우유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미 어떤 놈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참기가.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니까 너무 우유가 맛있어 보이고 빵이 맛있어 보이니까 팔려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지금 양분으로 지금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죠? 학교 가면 선생님 옆에 붙어 있어라. 선생님 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면 꿀이 또 떡이라도 더 떨어진다. 그럼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우유도 초코우유, 딸기우유 너무 맛있고, 그 떡빵 너무 맛있는데, 제가 그 떡을, 그거를, 그 교무실 그 티켓을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덕분에 매일마다 교무실에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6학년 내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가만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때 내 인생의 사사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20대에도 내 인생의 사사기가 있습니다. 30대에도 내 인생의 사사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이 됐을 때는 내 인생의 사사기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노년의 내 인생의 사사기는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사기는 안전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0: 네, 오늘 말씀은 또 다르게 이제는 사사기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동원합니다. 그들에게 넘기고 8년이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1: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0: 자, 이사야 이 사사기에는 매 절마다 어떤 사사기 전체가 어떤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8절과 9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졌는데 8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네,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이 곧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우는 사람을 놔두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많이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거는 실패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울면 안 돼. 왜 울어? 울면 실패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사 한 명을 세우는데 동그라미 한 구원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복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그도 온전치 못해요. 물론 온니엘은 일대 사사로서 사사 중에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치 않죠. 즉 완전한 사사이신 완전한 왕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모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듯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약은 한 권,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한 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낱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66개의 배경과 저자로 나눠졌지만 성경은 한 권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재미없고 신약이 재미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도 한 권입니다. 이 한 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에피소드와 스토리를 보고 교훈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훈으로는 깨닫지만 내 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영이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만이 내 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갈렙의 조카요 나중에는 사위가 되는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사가 되었다고 무조건 승리하고 전쟁에 나갔다고 무조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11절 보면은 뭐가 임했다고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모든 전제 조건이 뭐죠?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들의 삶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고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목장 헌금 현황 말고 또 다른 삽지가 있는데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묵상하는 사사기.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좀 쭉 보면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장면을 보시고 묵상 질문을 보고 한 문장으로 하시면은 매번 사사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봐도 재밌질 않나요? 아직 재미가 없었구냐. 네, 좀 더 볼게요. 자, 여러분 1장, 2장.

0: 3장 보시면은 3장에 오늘의 장면이 사사의 모델 온옐 찾으셨나요? 묵상 질문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가? 한 문장이 뭐죠? 최고의 욕,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여러분 이거 목사 아닐까요? 성도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뭐죠? 내 영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이 뭐냐? 온예를 통해 보여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삶에서 승리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2: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초대형 교회 목회자가 영성이 뛰어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영성이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 나름입니다. 초대형 교회 목회자지만 아주 초라한 영성을 지닌 이도 있고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어떤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지닌 분도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가끔 교회 건물의 크기, 재정의 규모, 출석 성도수로 교회의 자랑을 삼는 경우를 봅니다. 또 큰 교회 다니면 자신의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는 큰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재정이 없어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동산, 부동산, 금, 은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 주인,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움직이는 교회요, 또 그들이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 엄청난 재정,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선명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신앙과 삶의 자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불이 불법한 일들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많고 출석도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를 부모가 자식에게 세습하고 또 목회자 가족과 친지 친척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요직에 세우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허다한 문제들이 있는 이면에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빠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주, 주인, 주관자로 모셔야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장로도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군포, 어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갑 목사입니다.

0: 여기는 CBS입니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

0: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도 열흘을 훌쩍 넘긴 시점. 무너진 터널과 주택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됐단 소식이 들렸죠. 멀리 불빛이 보일 때마다 그들은 힘껏 소리를 냈고 또 누군가는 그 작은 외침을 끝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아직 어둠 속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며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하기를, 오늘도 그 작은 신호가 구조대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길 간절히 기도를 보태게 되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학교를 다니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집 앞 교회가 새벽 예배를 위해 불을 밝히는 시간. 우연히 남동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새벽별을 보다가 하늘 가득 총총한 별들을 보게 되네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과 청량함인지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이순꿀님. 와, 그 순간의 감동, 기쁨. 마치 도화지에 검정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듯이 어두운 하늘인 줄로만 알았는데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단다.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같이 그 별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순꿀님 신청하신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고요. 출근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귀하게 써야겠죠. 고은하님 주신 노래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까지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하루하루가 가는 게 굉장히 아깝고 아쉬운 계절이 돌아왔어요.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았죠? 이때가 가는 게 너무나 아깝다. 가을이 짧은데 귀하게 써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Love Divine,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방 출장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아침에 활기찬 찬송이 좋네요. 유세배 꿈님.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며칠 사이에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일교차가 큰 가을날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백합님. 최선자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을이라지만 올해 가을은 최고입니다. 해도 적당히, 바람도 살랑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쵸? 제가 봄과 가을에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뭐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제 가을이 여름 뒤에 있기 때문에 더 환영을 받는 거다. 봄이 겨울 뒤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거다. 힘든 여름을 지냈을수록 뒤에 오는 가을은 더 환영을 받기 마련이죠. 9월 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6529님은 와, 우리 아드님 만나서 반가우셨겠어요. 아들이 군입대한 지 77일 만에 첫 외출.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고 문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책을 손에 놓은 지 14년 만에 아들이 군에서 준 성경책을 다시 손에 들고 읽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아 고맙다 이 말만 했습니다.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영국 정년 조지프 스크리브는 결혼을 앞두고 연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들아, 너에게는 지금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단다. 아들이 누구도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잊었느냐. 지금이야말로 그분께 나아갈 때야. 스크리브는 그제야 주님을 의지하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진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이별에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춥고 깜깜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다른 게 있죠. 욥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둠이 짙을수록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We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에. 좀 색다른 느낌으로 들어본 폴 깁스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였습니다. 행복만땅님, 요즘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열어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삶이 지쳐있는 날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네요. 8일차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일상이 됐어요. 제가 먼저 보고 가족 톡방에 공유하고 시어머님께도 공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에 걸쳐 시편 전편을 낭독했고요.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루 10분씩 40일간 이어지는 시편의 은혜. 아시듯 성경의 다른 권들은 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은 사람이 드린 기도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권이 시편이잖아요. 150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끝내고 나면 성경의 어디 권도 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매일의 찬양 예배 1탄 그리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 매일의 말씀 예배 2탄. 이걸 우리의 루틴으로 삼아보죠.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9월 8일 화요일 아침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들려온 생존자 구조의 소식과 관련된 희망의 내용을 오늘 6시 방송 열며 나누었는데요. 시원한 설레임님께서 오늘 오프닝이 개인적으로는 참 무겁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다가왔다고,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 맥락클란의 I Will Remember You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노래합니다. 사라 맥락클란 I Will Remember You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죠.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0: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조금 전 김성원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여당 의견 들어봅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승원 후보자 논란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코너 국내 경제 이슈를 다루는 금융치료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매주 고정으로 출연합니다. 오늘은 대출금리 인상과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현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케이하신 분 박순문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네, 박순문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9: 부정청탁은 없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정리를 해보죠.
9: 네, 일단 본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6: 예.
10: 결론은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9: 부정청탁은 없었고 단순한 민원 전달이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고요.
6: 예.
9: 방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6: 예.
9: 그리고 이외에도 민원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전화를 딱 한 번 식약처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다. 중립적으로 드라이하게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6: 예.
9: 이전에 청문준비단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우연히 한번 마주쳤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뭐 사진이 같이 있다라던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한번 마주친 걸로 보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설명이 나갔던 거는 면밀하게 소통을 못한 과정

0: 해서 나간 보도였고
1: 예.
0: 그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에 변호도 맡게 됐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고 또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의 관계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찍은 예. 사진도 좀 공개가 됐었고요.
1: 이거는 그 양모 씨, 그러니까 사업가 양모 씨와 같이 찍은 사진에 나온 거죠.
0: 그랬는데 그 제넨셀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후에 다른 판사는 또 영장이 나왔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일종의 역공을 펼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다.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어제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길게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네. 내용도 정리를 해보죠.
0: 9시 반에 출근길에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10시로 바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국회의원 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십시오.
0: 근데 이건 조금 그 주고받은 게 다른 게 김승원 후보자는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답하는 자리로 나와라. 근데 한동훈 의원은 묻는 자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이외에도 민주당이 지금 고발도 했고 자료 출처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출처가 공익 제보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1: 예.
0: 그리고 불법 같은 걸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표현들도 쓰면서 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특히 김 후보자 의혹을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추가 의혹도 폭로를 했는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다.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이렇게 한번 예고를 페이스북에 한 다음에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아까 제약사 대표 강모 씨하고 양 씨가 있잖아요.
1: 예.
0: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길 보면은 양 씨가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에 내일 온다. 그리고 최 의원님한테 조르겠다. 근데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 예.
0: 그래서 최 의원은 최쟁성 전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특보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거론을 하면서 연루가 돼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최 의원께 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르는 건 앞서 이제 강 교수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이 강 교수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돼서 이걸 조르겠다는 거군요.
0: 네. 승인이 되도록 조르겠다라는 취지였고 예. 송영길 의원은 이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선별적으로 일부 대화를 공개를 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는 김승원 의원도 모르고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청문회 예.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1: 예.
0: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청문회 전에 용해인 후보자가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김승원 후보자 포함해서 모두가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김승원 후보자, 용해인 후보자 다 뭐 사전에 지명체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아침에 길게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정리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정리했다는 건 쭉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답변을 쭉 했는데 그럼 의혹은 이제 해소가 된 거냐 이게 의문인데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던 점은 사과했지만 부정청탁은 없었다. 가 김승원 후보자 입장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평가해 주신다면
3: 어제 자리에서 최소한 이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원석 전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1: 예.
3: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박성태 뉴스쇼가 워낙 저명한 프로그램이고 다들 듣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1: 제가 말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예. 네.
3: 아 워낙 아니, 이제 그 유명한 프로 아니 본론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말려야 되는데
4: 고정된 거 아니에요 이미?
1: 예.
3: 고정이라는 것은
1: 거의 간단하네요.
3: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중하지 못했.

0: 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예.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은 뭐 뒤에 좀 말씀하시겠지만 이 양모 씨와의 관계라든가 어디서 만났는데 뭐 후배로 알고 지나왔다 이런 거는 또 이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도 카페와 음식점 많이 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후배로 지내느냐 그건 이제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신중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1: 예.
0: 이게 지금 뭐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으니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게 치료제라는 점을 내가 어떻게 검증했고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라는 게 어제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1: 예.
0: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익을 위해서 이제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게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을 위한 민원 전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사적관계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하는 사이에 사적관계의 사익을 위한 부적절한 청탁이었다는 건데 어제 김승원 후보자 입장 표명이 이게 의혹을 다 해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0: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입장 표명으로 의혹을 다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라는 게 지금 이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에서 뭐 이게 분명한 거면은
1: 예.
0: 그러면 의혹이라는 게 해소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보는 거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1: 예.
0: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어저께 예를 들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나온 거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1: 예, 정광재 소장님.
2: 이 논란이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한 3, 4일 침묵했어요.
1: 예.
2: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이 대중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비대면 회의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었느냐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말이었느냐 이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파적 이익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김승원 의원이 했었던 것이 여전히 이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청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청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양심에 기대서 대답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논란과 물론 기소 유예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부적절한 사적 그 관계를 바탕으로 했었던 청탁이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예.
2: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이게 기소 유예가 됐고 나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나의 좀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법 기술자로서의 얘기라고 봐요. 헌법소원도 전 헌법소원의 뭐 95%가 기소 유예와 관련해서 잘못됐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본인 법을 잘 아니까 헌법소원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만 지금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서영주 소장님.
3: 일단 그 한동훈 의원의 그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저는 짚고 싶은 게 지금 공익제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료들을 지금 폭로하는데 의인 공익제보. 근데 이제 공익제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생각해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걸 주장하는 게 공익제보가 아니라
1: 예.
3: 자료와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판단해 주세요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 검찰에서 썼던 공소장의 내용을 다시 재가공하는데 일부의 자극적인 것만 떼내서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요. 전형적인 인상 조작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1: 예.
3: 뭔가 부적절한 뭔가 있어요. 그건 있다라는 식인데 이게 무슨 그 특혜가 있었다거나 뭔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압력을 가해서 안 될 걸 되게 만든 결과치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3: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다툴 게 꽤 많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동안
1: 결과적으로 봤을 때
3: 내용이요.
1: 이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3: 그렇죠.
1: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시험 승인은 받았지만 최종 치료제로서의 판매 그렇죠.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3: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다툴만 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3: 다툴만 하고 저는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쓸 수 없다. 왜냐면 자신이 없거든요.
1: 잠시만요.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
3: 네, 그리고
1: 쟁점이 섞이면 복잡해지니까.
3: 네. 근데 이제 거기

0: 중에서 이제 왜 한동훈 의원을 꺼냈냐면 그렇기 때문에 김승훈 의원이 증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라.
1: 예.
0: 증인으로 나오면 내가 좀 맞서주겠다라는 것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 이게 민원이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공익민원이라고 한 게 좀 첫 단추가 꼬였어요.
1: 예.
0: 이거는 국민들을 눈높이에서 공익민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이냐. 순수한 민원보다는 청탁에 가까운 사안이에요. 왜 예. 그러냐면 민원은 그냥 어떤 여러 보통 사람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고 툭 던지는 게 민원이라면 청탁은 특정한 개인
1: 예.
0: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적인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그건 청탁이 됩니다.
1: 예.
0: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민원이야 청탁이지. 그래서 저는 그 김승훈 후보자가 이걸 처음 발언을 할 때 국민들한테 더 소상히 송구함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분량이 너무 적었어요.
1: 예.
0: 차후에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이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더 머리를 숙일 부분들은 존재한다. 다만 내용 자체만으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전혀 뭐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예. 낙마의 이유로는 저는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말씀은 이제 공익적 민원은 아니고 부적절한 청탁이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만한 일이다라는
0: 네.
1: 말씀이신 거예요. 다만 뭐 청문회를 못 통과할 건 아니다 정도로
0: 내용은 전혀 그 통과 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봅니다.
2: 예. 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요약하면은 뭐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도 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1: 예.
2: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더 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 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작 기소로 다 이 지지자들이 몰려갈 거다. 그러니까 과거의 검사들이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1: 예.
2: 그리고 어제는 일단 원래도 김승원 후보자는 당연히 지킨다.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크게 또 변동된 상황도 없는 예. 그런 분위기예요.
1: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이건 용혜인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 근데 김승원 네. 후보자는 일단 지킨다.
2: 근데 사실 이거군요? 지킨다보다도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줄 대상이라고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부
1: 예.
2: 쪽에서.
1: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문제, 뭐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 이거는 뭐 일각 아니고 거의 주류 쪽 분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도 포함해가지고요.
1: 알겠습니다. 일단 양모 씨 브로커 양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여성 뷰티제품 제작 기업가로 존중하는 친한 선후배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알던 지인에 그냥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3: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세계인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법조인이 자주 가는 카페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법조 카페인가 보죠.
3: 그 카페가 제가 생각하는 카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예를 들면 뭐 옛날엔 자주 갔는데 이제 갈 수 없는 S모 카페라든지,
1: 예. 네.
3: 그다음에 뭐 T모 카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카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1: 예. 그러니까
3: 일반 유권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카페지? 왜냐하면 그런 카페에 가면은 가령 이제 누군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트북 타이핑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자인가 생각이 들어요.
1: 예.
3: 그러면 기자면은 아는 체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만나서 선후배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1: 잠시만요. 노트북 들고 타이핑 치는 카페 스터디 카페.
3: 아닙니다. 카페를 안 가셔서 그런데 그냥 뭐 동네 카페 가도
1: 아, 예.
3: 일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워낙. 어디 언론인만 가는 카페가 있나요? 거기 주로 다니시는지.
1: 아무튼 그런 카페는 영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유권자들이 볼 때 좀 의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보니까 뒤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양모 씨라는 분은 굉장히 폭넓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뭐 추가로 여당 의원들의 얘기도 했다도 있지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을 언급하고
1: 예.
3: 했다. 는 일부에 이제 지적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이 기업가 강모 씨가 이제 동아일보에다 하고 있거든요.
1: 예.
3: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양모 씨가 실제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러한 뭐 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1: 예.
3: 그러면 이게

0: 선후배의 만남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 정치권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만남인지에 대해서는
1: 예.
0: 여러 이제 판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요 해명만 가지고 이 두 명의 관계가 해명이 되는 거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혹시
2: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1: 예.
2: 우리가 흔히 가는 음식점에서 여성들이 와서 뭐 술 따라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1: 예.
2: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에서 뭐 술을 마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제가 이 여러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제가 이런 방송 활동을 하니까 지인 중에서도 전화를 통해서 자기도 그 카페 자주 가봤다. 라고
1: 아, 얘기하는 양모 씨가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네. 자주 가봤다는
2: 그
1: 말씀이시군요.
2: 양모 씨도 잘 알고 거기에 제가 단골로 다녔었는데
1: 예.
2: 김승원 후보자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건 자기가 정말 양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한 분도 있어요.
1: 그러나 아, 정 소장님한테 제보를 네. 받았다.
2: 그분이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 예.
2: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건전한 음식점이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는 아니었다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김승원 후보자가 이 양모 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서 변호를 했었던 판결문에 보면
1: 예.
2: 이른바 로테이션 바라고 나옵니다. 로테이션 바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 아, 예.
2: 여성들이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술을 마셔준다 이런 종류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난 사람을 뭐 건전한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죠.
1: 예.
3: 근데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조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게 친분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특혜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친하다는 게 어떤 특혜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1: 예.
3: 친할 수 있잖아요. 그 친분 때문에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결과가 특혜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나 지금 한동훈 의원의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걸려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카페에서 만났든 아니면 어떤 술집에서 만났든 간에 이 양모 씨라는 사람의 어떤 발언이나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로비 활동이 중요한 거지 그게 부적절했다면 비판해도 되지만
1: 예.
3: 그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사업가로 변신하고 뭔가 여성 사업가가 됐다면 그냥 현재 그 양모 씨의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이 어떤 본질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그 법조인들 판사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될 수는 있겠으나
1: 예.
3: 그거는 그들의 어떤 문화니까 그게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한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저는 사건의 본질이 있겠으면 좋겠다. 양모 씨가 지금 뭐 송영길 의원 얘기 나오고 최재성 의원 얘기 나온 것도 그 업체 대표 강모 씨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서 설명을
1: 예.
3: 하면서 마치 본인이 많은 정치인들과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뭘 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송영길 의원 자체는 아예 그 양모 씨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1: 예.
3: 송영길 의원이 뭐 여우 같다. 여우 같지는 않잖아요. 공 같고 그냥 황소 같지. 그러니까
1: 예.
3: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모 씨의 녹취가 진실에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일부만 잘라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1: 예.
3: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인상 조작에 가까운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해당 여성의 직업을 가지고 얘기할
3: 그렇죠.
1: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의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것을 식약처에 문자 또 전화로 얘기한 게 민원 전달이냐 부적절한 청탁이냐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제보자의 경우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0: 한동훈 의원이 뭐 이것을 예를 들면은 검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부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공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1: 예.
0: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현직 의원인 신분에서 이 전후 맥락을 확실하게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칠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간에 검증 대상인 거잖아요.
1: 예.
0: 그것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 대상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0: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검증이든 간에 다 갖고 와라. 내가 예. 다 대답해 주겠다. 그 어떤 것든지 간에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 저 사람은 할 말이 확실히 있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역공을 편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없는 거냐 이런 인상 줄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김승원 후보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거다 여당 입장에서. 다만 이제 뭐 여당 전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충분히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는 검찰 내부 자료가 실제로 있잖아요.
1: 예.
0: 처리 계획서라고 하는 앞으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자료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2: 예. 그러니까 사실 저거 부분을 지금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검사랑 그냥 현직 검사랑 딱 관련되는 사람은 아닌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검사들이 거의 연루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 계획서라고 해야 되네요. 이
1: 예.
2: 부분은 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려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내부자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 자료들은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검사들은 보더라고요. 뭐라고 예. 하냐면은 일단 파일을 주거나 이제 언론사 보도 보면 이제 음성들도 나오거든요. 파일을 주거나 하드카피 자료를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1: 검찰에서 뭐 대충 내용을 흘릴 수는 있지만 문건 자체나 파일을 넘겨주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뭐 거의 없다라는 얘기군요.
2: 맞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은 지목받을 게 거의 뻔한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검사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때 그 주인 검사 포함해가지고 김모 부장인데 계엄 이후에 거의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1: 예.
2: 현직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소 계획서만큼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어제 보도가 좀 공교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문화일보에서 오후에 나왔던 보도가 공익신고자 단독 인터뷰가 나와요.
1: 예.
2: 여기 보면은 조모 씨라고 나오는데 컨설턴트를 했던 이 회사의 컨설턴트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녹취 자료 같은 걸 제공하고 검찰 수사를 뭐 같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공익신고자 쪽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1: 파일은?
2: 네,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거는 기소 계획서 부분이다
1: 기소 계획서
2: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녹취 파일은 그런 부분이죠. 앞서 이제 이 브로커인 양모 씨가 한 투자 컨설턴트와 대화하는 내용,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임상 시험을 어떻게 누구와 누구와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컨설턴트가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고 이게
2: 맞습니다.
1: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네요.
2: 네, 그 나머지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설명을 하기로는 변호사가 흘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당연히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1: 예.
2: 상황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검사들이 리스크가 커서 잘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1: 예, 다만 이제 기소 계획서 관련된 부분 이건 내용으로 이제 밝힌 건데 원래는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다라는 기소 계획서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서 소장님.
3: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던져줘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데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민주당 이 김승원 후보자가 유죄였는데 뭔가 그 좀 기소유예가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이런 그냥 느낌만 주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만
1: 예.
3: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리계획서도 기소유예를 하게 된 부분에서 원래는 이제 그 불구속 공판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처리계획서가 존재해요. 1안과 2안이 있었답니다.
1: 예.
3: 그러면 그걸 모두 다 공개해야죠.
1: 근데
3: 그렇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증인석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위원회 나와야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
1: 예.
3: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예전에 그 최혜병 특검 사건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규현 변호사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때 한동훈 그 당시 대표였죠. 국민의힘.
1: 예. 국민의힘 대표.
3: 뭐라냐면 제보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규현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로서 당시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의 그 이 내밀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정말 결국에는 박정원 대령을 지금 현재 살아나게 만든 제보자이던
1: 예.
3: 말이에요. 이런 게 공익 제보지.

0: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의인과 공익 제보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공익 제보가 공익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개하는 거 다 예.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자료들이거든요.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1: 정광재 선생님. 네.
2: 아니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될 텐데 한동훈 의원 그거 자료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또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쓰여갖고 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한동훈 의원은 이제 검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300명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제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회의원은 공익제보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의 출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밝힐 의무도 없고요. 만약에 자신 있다면 본인의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래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라.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전례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정치권에선 그런 전례가 없으면 새로운 선례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한동훈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그 임명해 준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러면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토론과 인사청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좀 볼썽사납습니까?
1: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워낙 치열한 논쟁들이 있으니까 광고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수많은 제보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제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 흘러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박수문 기자가 물론 다 추정입니다. 제보자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추정인데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공익제보입니까? 기밀누설입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5: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인 거죠 지금? 네.
1: 그게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아 고르는 게 낫다. 네. 네. 야 진행자가 고르는 게 낫다고 하면 근데 저는 뭐 둘 다 고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 표현하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는 공익제보고 뭐는 이제 기밀누설이다.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지금 갖고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격을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의 성격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의인이 검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예. 들면 그 검사가 한동훈 의원의 세계관에서 한동훈 의원의 기준에서 의인인 검사가 예를 들면 내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아 나는 김승원 후보자가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해서 한동훈 의원한테 줬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건 동시에 기밀 누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또 피의 사실 유포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뭐 분리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양쪽이 얘기하는 표현의 문제인 것이지 본질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는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의 문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 그 부분이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2: 근데 재밌는 건요.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법안을 냈었냐면 공익 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그 주장을 강하게 했던 분이에요.
1: 예.
6: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익 제보라면 결국에는 그 의도가 검찰의 기소유예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부자라면 많이 예. 하나. 그러면은 그게 뭔가 외부에서 압력을 통해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총장이 봐줬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1: 예.
6: 이건 공익을 해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줬다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 그 공익 제보의 이 화살은요.
0: 김성원 후보자가 아니라 박성재하고 심우정한테 가야 됩니다.

0: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런 면에서 공익제보로 포지셔닝 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마침 이 기회에 당시에 외압으로 이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는데 물론 이제 대검에서는 수사 주의라고 할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당 일선 검사들은 이거 외압이 있었어라고 제보하면 이게 또 공익제보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냐는 생각도
0: 들어요. 그래야 공익제보가 되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재판부도 오염이 돼서 이 양모 씨나 이 강 그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청탁금지법은 무죄를 준 거. 이거 예. 판결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논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재판부는 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거를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걸 좀 뒤집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법률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예.
0: 결국에는 공익제보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게 공익제보인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자료를 보니까 유죄 같아요.
1: 예.
0: 자기가 주장하는 거 유죄라고. 이건 공익제보의 그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국민들한테 파편적인 자극적인 내용만 던져서 그냥 후보자의 인상비평만 나쁘게 하겠다. 이건 좀 약간 예전에 특수부 검사식의
1: 예.
0: 국민 호도 방식이다.
2: 그런데 재판부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무죄를 준 적은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은 거고 재판부가 무죄를 줬다고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식약처장과 식약처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았다는 거고
1: 예.
2: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업가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목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에요.
1: 예.
2: 근데 뇌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걸 받기로 한 김승원 후보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왜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 궁금하잖아요. 아, 실제로 왜 검찰이 그런 판단했는지 그럼 그때 당시가 아무리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때는 기소 의견을 냈는데
1: 예.
2: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뀐 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0: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가서 살펴보고 김승원 후보자한테 살펴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엔 기소유예를 내린 판단이 양모 씨, 강모 씨 이 두 사람의 재판이 김승원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1: 예.
0: 그걸 재판부가 다 봤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근데 결국에는 양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에 무죄를 내리니 검찰이 8일 뒤에 기소유예 결정을 합니다. 이걸 해봤자 본인들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억지 기소를 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건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뭐가 궁금한지 난 모르겠어요.
3: 근데 이제 기소유예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측 주장 저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왜 됐는지가 궁금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밝혀라. 이거 똑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 예.
3: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다라고 할지라도 차기 대선에서 뭐 꼭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40몇 퍼센트 거의 이제 따라잡는 그런 수준까지 됐잖아요.
1: 예.
3: 그리고 그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럼 민주당 편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냐?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당신 딸은 어떻게 저기 유력한 자리에 간 것이냐? 그다음에 왜 계엄 때 이 분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느냐? 뭐 이런 비난받던 때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작용을 했다면 이 뭔가 수사를 뭔가 강하게 해봐라라는 게 뚜껑이 없어진 것이지 뚜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휙 나오게 된 것이지 그걸 뭐 억누르던 뚜껑이 새로 생겨가지고 뭐 그걸 억눌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의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할 건 아니지 않나 느낌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1: 예, 당시 기소유예가 24년 12월 불법 계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기소유예 결정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검찰총장이 심우정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불법 계엄 이후에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초선을 위해서 애압을 행사했을 것 같진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3: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이분들이 계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제외하더라도
1: 예.
3: 박성재 장관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내란 중의 임무로 실형을 받았죠.
3: 그렇죠. 그리고 심우정 총장도 이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이고 특검 수사 결과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아 이제는 민주당 정권으로 예. 바뀌니까 민주당 편이 되자 이랬겠습니까? 그럴 수
1: 알겠습니다.
3: 없는 거죠.
1: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외압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원이냐 청탁이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검찰이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0: 뭘 흘리는 거냐 이 쟁점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1: 예.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얘기 드리면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이 될 수 있나 없나
0: 아, 예.
1: 이걸 좀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소속 간의 변동이래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들 간에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권한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좀 협조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몫을 빼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
0: 예.
1: 주류 의원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나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싸워주면 좋긴 한데 좀 과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싸우다가 양쪽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 아, 같이 이제 싸우다 멱살 잡으면 구경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좋다 이 얘기네요.
1: 그리고 비당권파 쪽에서는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이 그래도 장동혁 대표 대비 훨씬 잘 싸운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맨날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운 의원들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고 장 대표는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한동훈 의원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2: 최근에 제가 재밌게 들은 얘기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갖고 괜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복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0: 예.
2: 그래서 다소 정치적으로 조금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그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이번 그 인사청문 기간이 도움이 됐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러게 이제 느끼면은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 같고
0: 예.
3: 길게 봐서는 아니 길게 봐서는 지금은 좋겠죠. 주목받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근데 이게 다 정치라는 게 업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보니까 막 열 몇 개씩 페이스북에 써놨더라고요. 그거 다 쌓여요. 나중에 본인이 정상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지도자 반열을 올리려면 이게 다 돌아옵니다.
0: 예.
3: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산에 가서 검사 한동훈을 어렵게 벗고 저는 올라왔다고 평가해요. 정치인 한동훈으로 이제 변신하는구나. 검사 한동훈의 안 좋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친분입니다. 윤석열과의 친분이 남아있어요. 검사는.
0: 예.
3: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한 형제처럼 지냈고 출세를 했던 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때문에 출세를 했어요. 이거를 한동훈 의원은 지웠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가는 것인데 다시 특수부 검사 한동훈이 돼버렸습니다.
0: 아,
3: 저는 이거는 이거 김승훈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낙마 못 시켜요. 왜? 국민의힘이 안 도와주면.
0: 예.
3: 그런 상황임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야 되나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면 살 예. 이유가 있나라는
0: 일단 생각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정광진 소장님이 네. 이제 친한 게
2: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메시지를 지금 잘 네. 던지고 있는데 그 메신저가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 정치검찰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의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그럼 국민들이 아 한동훈 역시 검사 출신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0: 예.
2: 아니면 야 정말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잘 싸우는구나 이렇게 판단할지는 그건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뭐 정치검찰 이렇게 얘기해봤자
0: 예.
2: 민주당 사람들이나 듣는 거예요.
3: 나는 정치검찰을 한 적이 없어요.
2: 아니, 지금
3: 그게 뭔 말이냐면 그 국민들의 인식에서 그렇게 다시 과거의 검사 한동훈으로 인식된다는 얘기와 내가 지금 한동훈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태도들이 정치검찰의 뭐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 적은 완전히 구분해서
4: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예. 조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정리할 작용은
0: 짧게
4: 없지만
0: 짧게 해주세요.
4: 네. 아, 또 짧아야 되는구나. 제가 워낙 길어가지고.
0: 아, 예.
4: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볼 때는 아 한동훈 의원 저렇게 잘 싸우는데 국민의힘은 왜 복당 안 시켜주는 거야? 장동혁 지도부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0: 예.
4: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에 가까운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요 영역에서 볼 때는 아 역시 한동훈 의원은 검사네. 뭐 계엄선포 안 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0: 예.
4: 이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1: 저는 사실 정 소장님 이제 친한계라고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친한계 내에서는 글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는 내부에 없나요?
4: 하루에 30개씩 쓰니까 친한계는
2: 뭐
4: 조금, 맞죠?
2: 뭐 조금 줄이셔야죠.
3: 30개를 써요?
4: 오늘
2: 30개를 썼다기보다 아니 효과적으로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0: 예.
2: 저는 뭐 글이 너무 많다.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0: 잖아요. 그게 뭐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줄여주셔야겠다라는 얘기도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논란 또 한동훈 의원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쭉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2: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죠.
2: 네. 김민석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읍시다. 당별로 말고 가다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 당 저 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2: 방금 들으신 것 중에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1: 예.
2: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금 정당별로 나눠서 앉아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섞어서 앉자, 협치하자 이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청 관계는 그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고 수락연설 때 얘기했던 대로 창조적 당정 수평 관계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1: 예. 야당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2: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중간에 자리를 떴거든요. 그리고 나서 글을 썼는데 그 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개헌의 선. 그 예. 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그 선일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개헌 해가지고 연임할 거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고 연임 불가 선언을 해야지 그래야지 개헌이 이뤄질 거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네 분 패널과 함께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대표의 연설 권력구조 개편 관련돼서는 서로 동의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섞어 앉자 좀 보면 이제 민주당 자리가 쭉 있고 한쪽에 또 국민의힘 의석이 있고 이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마치 분단처럼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영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사실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1: 예.
4: 이게 위치나 자리 배치가요 또 환경을 달리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던 적으로 제가 기억해요.
1: 예.
4: 우리 섞어서 앉자 그랬는데 이게 합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섞어 앉아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막 앉아서 서로 간에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상상을 하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쪽 편 무리져서 있고 우리 편 무리져서 있으면
1: 예.
4: 사실 이게 또 의도치 않게 이 집단의 이 당론이나 이런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1: 예.
4: 현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시험 삼아서 이번 그 100일 동안 정기국회 때 한번 100일만 해보자.
1: 얘기를만 해보자.
4: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실상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국가 운영의 예. 어떤 운영 설명서에 있는 헌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5.18 정신도 정신이지만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소멸 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
1: 예.
4: 그 장동혁 대표 그 연임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임 불가능해요.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제일 힘센 친구들이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국회도 보면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항상 뒷자리더라고요.
2: 네.
1: 앞자리엔 초선원들이 앉게 마련이고 그냥 뭐 추첨을 그냥 쫙 해버리면 섞어서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본회의 입성은 못 해봤지만 정광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동연 정치연구 소장에
5: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갖고 여야 구분해서 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게 여야 갈등이 첨예해질 때 옆에 있으면 괜히 또 뭐 어떤 시비가 발생해갖고
1: 예.
5: 벌성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그 개헌이라는 카드를 김민석 당대표가 던졌으니까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수 소장은 뭐 연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연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개엄한다고 했었을 때
1: 예.
5: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21세기의 개엄이냐. 개엄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0: 결과적으로

0: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경영 있었어 갖고 정권 뺏겼잖아요.
1: 예.
0: 저는 그런 것들 딱 그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언제든지 연임과 관련해서 개연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니까 됐고 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얘기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기엔 국민의 불신이 많다 이거죠.
1: 아, 고위직 기본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놀란 가슴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말씀을
2: 그러니까 비교해야
0: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 본인이 그거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자신이 약속했었던 거니까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한 번도 나는 그 얘기 한 적 없어 이렇게 시침이 되는 건 다르죠.
1: 예, 김민하 평론가님.
2: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죠. 그런 이제 정당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든지 가능하다.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아, 우리를 왜 이렇게 무시해? 참다 못해. 당원들을 동원하여 수십만 당원들을 동원하여 뭐 청와대를 점거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관련해서는 아까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강원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문석 그 당시에 이제 뭐 홍보석 등이 나와서 이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장도혁 대표를 불러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헌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야당은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임 개헌 얘기를 막 하니까 아니 그것은 국민의힘이 100석 넘게 갖고 있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예.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직접 이 연임을 안 한다라고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연임을 할 방법이 없는데 연임을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연임은 가능한 것인가? 이게 오히려 이 오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노림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전까지의 여당이 좀 뭐랄까 여당이 집권 세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그다음에 뭔가를 여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데 이제 좀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은 이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굉장히 이제 통치를 책임진 어떤 세력으로서
1: 예.
2: 이 통치의 상을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청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에 방점이 이제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1: 여야 협치에 좀 찍혀 있다.
2: 그러니까는 건. 나라를 뭔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덕목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당도
1: 예.
2: 그 대통령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을 보여준 거는 좋고 좀 주목 이 여러 사람이 개헌 얘기에만 주목하지만 좀 주목한 부분은 그러니까 뭐 석거 앉자 그럼 아이슬란드 의회가 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진보 개혁하고는 연대하고 중도하고는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전에 이제 설명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떤 걸 제일 김민석 대표가 강조했냐 이걸 물어보니까 방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게 좀 주목이 되는 게 우리가 소개는 안 했는데 총체적 0.2동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끌 것이다. 담대하게 K-황금시대로 가겠다. 이게 김민석 대표가 제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3: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싱크로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시절보다 정부와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게 하나 좀 주목이 되고 그리고 이 개헌 연임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한데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거의 유일하게 입장이 같은 것 같아요.
1: 예.
3: 비당권파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개헌 연임 안 한다, 연임 안 한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개헌 얘기하는 거는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국민의힘이 좀 일치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0: 전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건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개헌 예,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사청문회 전국에 묻혀서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던졌는데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영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2: 아니 뉴스소에서 크게 다뤘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많은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

0: 3.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4: 예, 1부 55분 동안 용해인 후보자에게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2부에서 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5: CBS 휴식 같은 라디오.
6: Oh, the good life.
5: 여기는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0: 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어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 오늘은 고란 기자, 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다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다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5: 예, 김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지만 야권의 추가 폭로와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예, 일단 김승원 후보자,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주신다면요.
6: 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때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고 난리였습니까? 다국적 회사가 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신약 개발을 또 방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획기적인 약효가 있다고 하니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5: 예.
6: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출신의 정통 법률가입니다. 만일 법에 가장 민감한 이분이 자기가 캥기는 게 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식약처장한테 증거가 될 문자를 남겼겠습니까?
5: 예.
6: 저는 그래도 식약처장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좀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생면부지이더라고요.
5: 예.
6: 그런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건 그만큼 본인이 떳떳하다. 자기 약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상적인 민원이냐 아니면은 부적절한 청탁이, 이게 제일 쟁점인 것 같아요.
6: 네.
5: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치 못했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네, 사실은 대화 내용 중에 보면, 그러니까 네,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제넨셀이죠. 이 회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게 되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과연 공익적 민원 전달이냐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6: 네,
5: 보세요?
6: 저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예. 전체 맥락을 이 주고받은 내용의 전체 맥락을 보면요.
1: 예.
0: 내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1: 예.
0: 야, 이거 뭐 수천억 원 이익을 벌 수 있는 거다.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처럼 암시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실제로 오고 간 내용의 그 전체를 보면,
1: 예.
0: 이런 겁니다. 야, 이게 김승원 의원의 이제 표현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승인되면, 야, 수천억을 벌 수 있는 큰 사업이야.
1: 예.
0: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다 복마전이야.
1: 예.
0: 그런데 내가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1: 예.
0: 내가 무턱대고 다 들어줄 수는 없어. 내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볼게.
1: 예.
0: 요런 맥락의 대화입니다.
1: 아,
0: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서 무슨 복마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1: 예.
0: 앞에 수천억 원짜리야.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요 멘트만 딱 따서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
1: 예.
0: 그 멘트만 받은 느낌은, 어라? 김승원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이권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1: 김우겸 의원님 말씀은, 네. 이 수천억 원이라는, 네. 표현이 나온 게 수천억 원대 이익이나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봐야 된다.
0: 그렇죠.
1: 이 맥락에서, 네.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1: 예.
0: 그 코로나 치료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다들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연구소가 뛰어들었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지금 고인허가 또 임상시험 과정 자체가 다 복마전이다. 그러니 내가 섣불리 뛰어들 수는 없는 거고,
1: 예.
0: 네가 부탁한다고 내가 꼼꼼히 살펴볼게 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받고 또 그걸 본인은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1: 예.
0: 그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승원 의원의 후배에게 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1: 예.
0: 물어봐서 그 후배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을 받은 뒤에 생면부지인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다른 거죠.
1: 그러면 관련돼서 몇 가지 의원님 말씀에, 네.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은 워낙 큰 사업이니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혹시,
0: 네.
1: 전체 풀 녹취록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0: 네.
1: 아, 전체 맥락을 쭉, 네. 보셨고요. 네.
0: 그 부분, 오고 간 부분 중에서,
1: 예.
0: 그걸 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네, 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멘트만,
1: 예.
0: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네.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멘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 앞서 풀 워딩을 보셨다고 하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0: 들었습니다.
1: 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제 눈으로, 네, 보진 않고.
1: 보진, 네. 않고 그러면, 네. 김승원 후보자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사실 김승원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차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3상에 대한 시험 승인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부탁한다. 그럼 앞서 얘기한 수천억 원짜리니까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과는 사실상 배치되는 메시지가 간 거예요.
0: 그걸 전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신중하게 하면 더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요?
0: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1: 예.
0: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과연 이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지, 그 사안인지를 자기가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뒤에
1: 아니면, 예.
0: 부탁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1: 예.
0: 여기서 속도 빨리 처리를 해달라, 절차를 밟아달라,
1: 예.
0: 이 이야기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 예.
0: 지금 신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1: 예.
0: 거기에 임상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0: 약초가 있어 보이는 약인데 왜 절차는 그래도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1: 예.
0: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1: 예.
0: 그 무슨 이권이나 또 외압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에 또는 공익적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라고
1: 예.
0: 하는 성격 정도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다른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성원 후보자가 아침에 도어스태핑에서 얘기한 거는 코로나 네. 임상 이 치료제 제넨셀의 2상과 3상 시험 결과가 자체 시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고받은 뒤에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2상에서 뭐 95% 효과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건 제넨셀 회사 홈페이지에 그냥 자신들이 올린 공지문이었고 이것도 검증도 안 됐고 사실상 조작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0: 네,
1: 과연
0: 뭐,
1: 이 부분을
0: 네,
1: 김성원 후보자가 신중하게 봤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0: 이제 김성원 의원이
1: 예, 예.
0: 그 식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김성원 의원은 그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1: 예.
0: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서 그걸 그 분야 전문가인 자기 후배한테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1: 예.
0: 물어봤고
1: 예.
0: 그 후배가 그걸 보고서는 아, 이 정도면 그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이건 말하자면 임상시험을 절차를
1: 예.
0: 밟을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1: 예.
0: 아,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 이런
1: 예.
0: 게 나왔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그랬던 거고
1: 예.
0: 그 김성환 의원이 그 당시에 그걸
1: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0: 말씀이죠.
1: 볼
0: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게 그런 약효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가 할 일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식약처가 할 일을 공정하게 같은 기회를 주면서 해달라
1: 예.
0: 그런 취지였던 거죠.
1: 예.
0: 네.
1: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0: 네.
1: 사실은 전문가인 식약처 관계자들이 이거를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세심하게 표현은 나오는데 세심하게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판되는 최종 시판 허가는 못 받았지만 사실 임상 2상 3상 들어가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 네, 뭐, 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 전문적인 분야까지 저희들이 뭐 김승용 의원이나 제가 코멘트하는 건 지금은
1: 예
0: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어제 그 김우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수사 검사 측에서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녹취록들이 나왔다면. 이건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0: 네,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1: 예.
0: 뭐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네. 그런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서울 서부지검이 작성한 기소 계획 문건이라는
1: 예.
0: 건데요.
1: 예.
0: 이건 아주 검찰의 철저한 내부 자료입니다.
1: 예.
0: 뭐 외부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1: 예.
0: 그냥 서부지검 캐비넷에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걸 이번에 공개한 거잖아요.
1: 예.
0: 저도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기소 계획 문건이라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1: 예.
0: 저는 오히려 불법성을 보면서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이게 위험한 건데
1: 예.
0: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세상에 공개할까? 이건 본인은 피해갈 수 있겠죠. 특히 뭐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1: 예.
0: 그런데 그 자료를 준 후배 검사. 또 후배 검사는 다칠 수가 있는 건데
1: 예.
0: 아니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1: 예.
0: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의문점이 드는데
1: 예.

0: 제가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뭐 들은 이야기인데요.
1: 예.
0: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과 직접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1: 당원 게시판 사건이요?
0: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있잖아요.
1: 예.
0: 그 한동훈 의원이 가족들이 게시판에 띄웠던 것.
1: 예.
0: 네.
1: 예.
0: 지금 이 사건이 한 달 전에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관리 업체들, 그 서버 관리 업체 직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당직자들도 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1: 예.
0: 거의 수사가 지금 막바지의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조여오는 그 수사망 이걸 이게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 이 내부 배신자가 되기보다는
1: 예.
0: 대정부 투쟁을 아주 격렬하게 해서 탄압받는 희생양
1: 예.
0: 이런 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후배들이 다치든 말든 뭐 이런 태도로 지금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게 아닌가
1: 예.
0: 스스로 불법의 영역에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1: 예.
0: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 말씀 이제 추정인 거죠?
0: 네, 네
1: 추정인 것이고
0: 제 추정은 아니었고요.
1: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0: 관계자가 네. 다들 지금 궁금해하니까
1: 예, 예.
0: 그래도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이런 이제 추정을 예. 들은 거죠.
1: 한동훈 의원은 어제 역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익 제보자가 목숨을 걸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취전을 제보원을 밝힐 이유도 없고 밝히지 않겠다.
0: 그런데요, 그게요.
1: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본인은 안 밝힐 수가 있죠.
1: 예,
0: 본인은
1: 예.
0: 입 다물고.
1: 예.
0: 그런데 예전에 고발사주 사건
1: 예.
0: 기억나시죠? 고발사주
1: 예.
0: 사건에 손준성 검사가 하여튼 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1: 예.
0: 그때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가 다 그 컴퓨터 로그 기록을 통해서 다 거의 다 드러났어요.
1: 예.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뭐 제보자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검찰 로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1: 예.
0: 그걸 유출한 최초의 제보자 뭐 검사겠죠? 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예.
0: 이런 말씀인 겁니다.
1: 이게 지금 아직은 기소 계획서가 제가 알기로는 문건으로 나오진 않았고 한동훈 의원이 24년 8월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징역 8월을 구형하려고 서부지검 검사들이 계획을 했다. 그렇게 계획서에 올렸었다라는 전원 형태로 나와서 이건 또 문건 유출과는 다르게 뭐랄까요 제보를 밝히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뭐 그래서 원본을 안 보이고 본인이 다시 타자를 쳐서
1: 예.
0: 문서를 재작성을 했던데.
1: 예.
0: 문제는 하여튼 내용은 유출이 됐다는 거고.
1: 예.
0: 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그 기소 계획서라고 하는 게 컴퓨터 파일에 있을 텐데 내부에.
1: 예.
0: 그 부분이 하여튼 누가 검찰 대검 서버에 있는
1: 예.
0: 그 기록을 봤느냐 열람했느냐
1: 예.
0: 그건 로그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1: 로그 기록에 남을 수가 있다라는
0: 네.
1: 말씀이시고요.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0: 네.
1: 이제 이게 검찰에서 또 법무부 장관 또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뭐 자료를 유출하고 기밀을 누설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그 신약 로비 코로나 치료제 로비 관련 의혹과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팩트는
0: 아니요,
1: 팩트니까요.
0: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1: 아, 예를 분리가 들면요. 되지 않나요?
0: 예. 네네.
1: 예.
0: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김승원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 예.
0: 김승원 의원이 불법적인 로비를 했고
1: 예.
0: 말하자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전제로
1: 예.
0: 지금 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소계획 문건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면요.
1: 예.
0: 이건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
1: 예.
0: 이렇습니다.
1: 한동훈
0: 사단 검사들이 이 사건을 집요하게 취재를 한 게 수사를 했어요.
1: 예.
0: 한 2, 3년 동안.
1: 예.
0: 그래서

0: 23년 8월이죠. 23년 8월에 징역 8월을 구형하겠습니다라고 예. 대검에 올렸어요.
1: 예.
0: 그게 23년 8월입니다.
1: 예.
0: 그런데 대검에서 이걸 보니까
1: 예.
0: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검의 반부패부장 구승모 반부패부장입니다.
1: 예.
0: 구승모 반부패부장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죄 나올 것 같은데?
1: 예.
0: 너희들 자신 있어?
1: 어.
0: 야, 이게 지금 서로 뭐 말만 좀 오고 갔지 돈이 오고 간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
1: 예.
0: 이런 상태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 징역형 선고가 나올 수 있어?
1: 예.
0: 하라고 서부지검 한동훈 사단한테 물어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동훈 사단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요.
1: 예.
0: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판례를 뒤져보니까 말로 약속만 하고 돈이 오고 간 게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석 달 뒤에 23년 11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올립니다.
1: 예.
0: 그러면서 1안, 2안 이렇게 올리는데
1: 예.
0: 원래 징역 8월이었던 안이 2안으로 빠지고
1: 예.
0: 1안이 기소유예로 올리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예.
0: 꼬리를 내린 거죠.
1: 예.
0: 검찰 내부의 스크린을 통해서.
1: 예.
0: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대검에서 봐,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곧 저 강아무개 교수 있잖아요.
1: 예.
0: 그 사람 선고가 나오니까 재판이 있으니까
1: 예.
0: 그거 한번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12월 20일에 강 교수가 이 김승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 무죄가 나와요.
1: 예.
0: 구승모 반부패 부장의 지적이 맞았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주일 뒤에 12월 27일 날 징역 8월 구형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1: 예. 지금 말씀은 이제 기소유예가 된 게 외압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대검의 판단?
0: 내부에.
1: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네.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0: 네,
1: 부분이
0: 네.
1: 많이 작용, 그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나왔던 부분이어서 많이 작용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민주당 전체 한동훈 의원은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전 의원도 양모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최재성 전 의원이 뭐 사업을 도와주려 하거나 그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양모 씨가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고 얼마간의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것도 받으려고 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정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이 사건이요.
1: 예.
0: 그 양아무개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1: 예.
0: 양아무개가 자기 모든 통화를 기록을 했어요. 녹음을
1: 예.
0: 해놨어요.
1: 예.
0: 그래서 4년치의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1: 예예.
0: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양아무개가 자기의 친분, 정치적인 백이 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
1: 예.
0: 라고 하는 걸 다시 하는 내용이에요. 최재성도 마찬가지고요.
1: 예.
0: 제가 여기 한 말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연인 관계처럼 지금 한동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룸살롱 여동생이니, 무슨 오빠 데이트니,
1: 예.
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 4년치를 털어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양아무개의 연인 관계예요.
1: 예.
0: 이 사건의 본질을 수사한 게 아니고 남녀 관계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걸로 약점을 잡아서 수사를 들어가는 아주 비열한 수사 방법을 썼는데
1: 예.
0: 그런데 그 별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남자들이 등장을 해요.
1: 예.
0: 그런데 양아무개의 연인은 서아무개라고 따로 검찰이 밝혀냅니다.
1: 예.
0: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하고 김승원은 아예 그 연인 관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아예
1: 예.
0: 김승원 의원이 그런 남녀 관계 이상한 로맨스로 양아무개와 엮여 있었다면 아마 김승원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검찰에 코가 꿰어서
1: 예.
0: 말 한마디 못하고 하고 싶어서 제대로 의정 활동을
1: 예.
0: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1: 예.
0: 네. 그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과 허준영의 금융치료.
1: 네,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왜 뛰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국내 금리도 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좀 진정되기 마련인데 실제 어떤지 오늘 금융치료에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안녕하세요.
1: 예, 일단 금리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면 지난주 계속 미국 우리나라 금리를 다뤘는데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
4: 네.
1: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4: 일단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을 보자면요. 예. 많이 받으시는 게 아마 5년 고정, 이게 5년 주기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1: 예.
4: 연 4.74에서 7.12% 이렇게 된 이유는 은행채 5년물이 이제 상승하면서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니까 가산금리 더 붙여가지고 금리가 예. 이 정도 된 거고요. 변동금리 6개월 코픽스 기준입니다. 연 4.1에서 6.87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1: 예.
4: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느끼시기에 어? 4.1? 4.74?
1: 예.
4: 이거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실제 현장에서는 더 조금 높은 부분. 네. 이건 지금 하단인 거죠? 지금
4: 네.
1: 이 부분
4: 말씀드리는 4.1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4.1을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신용이 아주 좋고 무슨 카드니 뭐니 하여간 은행에서 그 충족하라는 여러 가지 우대금리를 다 충족시켰을 때 예. 받을 수 있는 금리고요. 평균적으로 한 5% 안팎 5% 정도 금리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상단으로 가면은 이미 7%대 금리가 고정형에서 나왔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두 번 연속 올려서 8%대 금리 안 오는 거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1: 예.
4: 그리고 실질적으로의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코픽스 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요. 아울러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최근에 이제 대출 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예. 요거 적용 받으셨을 텐데 이 스트레스 DSR은 DSR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1: 예.
4: 그런데 여기에다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1: 그게 뭐냐면 아, 스트레스를 줘보는군요.
4: 네, 스트레스를 줘보는 겁니다.
1: 예.
4: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현재 금리가 내가 예를 들면 5%로 받을 수 있는데 6% 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1: 예.
4: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리가 6%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6% 상황을 가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발생하는 일이 뭔가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1: 예.
4: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주택담보 대출 금리 대출 주택담보 대출 시장에서 보자면요, 금리는 올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부담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실제 받은 사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받으려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고 받은 분들도 금리가 오르니까 부담이 좀 커지겠네요.
4: 이게 그냥 되게 평균적으로 완전 여러 가지 가정을 다 쳐내고 개인별 사정 다 쳐내고
1: 예.
4: 그냥 말씀드리자면 대출 만약에 3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기 전에 3%대로 받은 3.5로 받았다고 하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봤을 때 134만 원이 나갑니다.
1: 예.
4: 그런데 5%가 되면 161만 원이에요.
1: 예.
4: 그런데 6.5가 되면 190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금리 그 아마 그 약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저금리 시절에 받으셨던 분이 이게 이제 새로 예. 새로 이제 5년 주기형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5년이 지나면 새로 금리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3.5에 받으셨던 분이 이제는 뭐 6.5, 5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0: 이렇게 되면 연간 그 월간으로 보자면요. 대출 아까 3억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억 원 기준으로 되면 연 3.5일 때와 금리가 평균 연 6.5일 때 보자면 월 부담액이 원리금 상환액 부담액이 91만 원이 늘어나는 꼴입니다.
1: 한 달에 90만 원 정도씩이요?
0: 네네. 물론 이건 대출은 5억을 받았고 5억을 금리가 3.5에서 6.5로 뛰었다라는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한데요.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월간 부담액이 한 50만 원 안팎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출 항목이 없던 예. 돈 50만 원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이 한 달에 90만 원을 저축하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 부담이 5억 정도 빌렸다면은 이자 분담이 금리 상승으로 이 정도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여유 자금이 없었으니 다른 데서 빼야 되겠군요. 네.
0: 뭐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내가 저축하고 있었다라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꼴이고요. 예. 아마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발생하는 일은 뭐냐?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럼 다른 소비를 뭘 줄이냐? 당장 뭐 극단적으로 줄일 수 없는 거는 못 줄이고 줄여야 되는 거. 당장 나가는 게 외식비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면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 자영업자 경기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돈의 수혜가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1: 더 어려워지는 네. 거네요.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허 교수님.
2: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금 반도체발 경기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뭐 올해 성장률만 해도 3%대 중반대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고요. 예. 지금 고란 기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수로 연결되는 채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때 가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예. 이게 소비 제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얘기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쓰였더라고요.
1: 예.
2: 근데 그 뇌관이 지금 20몇 년째 안 터진 거예요. 그 뇌관이 터진다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얘기냐면 그게 뭔가 금융권의 부실로 가서 경제가 뭐 금융위기와 같은 일이 한번 터지는 게 이제 가계부채가 뇌관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1: 예.
2: 20몇 년째 이제 뇌관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뇌관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금 갉아먹고 있느냐고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뇌관은 아니지만
1: 예.
2: 고지혈증처럼 저희를 조금씩 건강을 나빠지게 만드는 뇌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비 둔화, 경제를 전반적으로 더 활력 없게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저는 가계부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확 갑자기 터지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우려되진 않지만 계속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듯이 쌓여서 경제 순환이 안 되는 가계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들 다 장사가 안 되고
2: 네.
1: 연쇄적으로 또 다 안 좋아지고 그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예, 아유 한 달에 90만 원씩 정도 뭔가를 새로운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사실 뭐 TV나 냉장고를 사도 한 세 달 할부 정도 되는 건데.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무섭군요. 그래서.
0: 그렇죠. 말씀드린 게 근데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예. 연 3.5에서 금리가 연 6.5로 만약에 롤오버를 하면서 그렇게 받게 되신 분의 극단적인 예. 가정이긴 하니까요.
1: 예.
0: 평균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지출 여력이 줄어든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1: 예. 네. 이제 금리가 인상이 계속된다면 계속 부담이 더 네. 커질 수 있고
0: 네네.
1: 아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빚내서 자꾸 집 사는 거 좀 신중해라 신중해라는 것도 물론 주택가격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자꾸 많아지면 취약해지게 되네요.
0: 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22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22년에 네. 저희가 주택시장에 한번 조정을 특히 수도권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네. 그때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결국은 이건 속도인 것 같아요.
1: 네.
2: 2022년 때는 사실은 0.5였던 금리가 불과 한 7번의 인상 연속으로 한 다음에 3.5가 1년 정도 후에 돼 있었던 거고
1: 예.
2: 지금은 시장의 예상은 금리를 올려봤자 한 3.25에서 3.5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올리는 거에서 끝날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2.5였던 금리가 3.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 예.
2: 이제 0.5에서 3.5가 됐던 2년 전, 3년 전이랑은 굉장히 다른 스토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뭔가 굉장히 막 주택 시장이 급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가계 부담으로 오히려 오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예.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0: 오르는 건 물가가 갑자기 오르는 걸 좀 막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시장 과열을 좀 진정시키자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 주택시장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1: 사실 금리를 올려서 그러면 가격, 집값 하락이 나타나냐라고 예. 보자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냥 살 사람은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예. 너무 비싸서 빌릴 수도 없고요. 팔 사람은 안 팔고 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의 시장을 현장을 보자면요.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530건이에요.
0: 예.
1: 전달에 5,810건이거든요. 반토막이 났어요.
0: 예.
1: 5월 달에는 8,900건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지금 2,500건으로 내려온 거예요. 2,000건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0: 예.
1: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이자가 비싸졌잖아요.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릴 수 있으면 빌린다는데 빌릴 수가 없어요.
0: 아, 기본적으로.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도 오른 데다가 여기다 아까 스트레스 DSR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대출 한도도.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이자 상황을 가정하고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겁니다.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매도자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매도자 역시 뭐 호가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0: 예.
1: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표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일부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뭐 오히려 더러운 게 주변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값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0: 예.
1: 때문에 살 사람은 살 돈이 없고 팔 사람은 안 파니까 그냥 거래량 절벽 상태에서 굉장히 매수 공백기, 그냥 거래 공백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지금은 거래 뭐 사기도 힘들고 팔 사람도 뭐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런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교수님? 저는 가끔씩은 평균이 주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이어도 사실 저희가 느끼는 체감이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0: 예.
2: 그 3.5라는 숫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고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이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20인데 5월 달에 거의 9,000건이었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계속 급감은 하고 있는 근데 이 8월에 2,300건 거래되는 것 중에 비강남권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0%가 넘습니다.
0: 아.
2: 90.9%가 비강남권입니다.
0: 비강남권이요.
2: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서울시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권 주변에서는 한 번 더 지켜보자. 이거 종부세 어떻게 될지도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강남권이 많이 올랐으니까
0: 예.
2: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대에서는 서울의 조금 외곽 지역 이런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저평가 받았던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변부에서 이제 밀려나서 전세는 내가 살다가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 이거 전세를 딴 데 가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갖고 어떻게 집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변으로
0: 예.
2: 가시는 분들이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등등등등 하고 어쨌든 저희 15억 미만에 대해서만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외곽으로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외곽 지역은 지금 가격 상승률로 최근 들어서는 신고가 찍고 있고 등등 보면
0: 예.
2: 결국은 키높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숨 고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지역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접근 가능했던 지역으로 그동안 가고자 하셨던 분들 혹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셨던 분들이 점점
0: 예.
2: 갈 데가 없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키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 막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거기는 별천지니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키를 조금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가장 특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쪽 일부 주택 지역 여기랑 비교하면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랄지 거는 키 맞출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으로는 또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는 투자의 관점에서 누군가 그런 걸 조장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모습도 어떻게
2: 그게 보세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요.
0: 예.
2: 저희는 뭐 2022년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코로나 바로 이후 국면 보면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0: 예.
2: 등등등 해서 그 당시는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많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해보면 갭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0: 예.
2: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결과적으로 실거주라는 세 글자로 요약이 된다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조차도 지금 1주택자라도 실거주를 해라라는 정책이고
0: 예.
2: 그리고 사실 사실 실거주가 아닐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0: 들어가기 너무나도 힘들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실거주다. 그러면 금리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갭투자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하다가 금리 부담 너무 높네 하면 약간 유보할 수 있지만 실거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금리 한두 푼의 문제가 사실 아닐 가능성이
1: 그건 내가 부담을 조금 더 질 수도 있다.
0: 그럼요.
1: 이거군요.
0: 당장 우리 아이를 좀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길 좀 덜 건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꺾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의 일부 이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가를 뭐 5억, 10억씩 낮춘 집들도 원래 이제 100억 이렇게 했던 집이긴 하지만
2: 매도가를 5억 낮춰도 워낙 접근 불가능한 가격대라서 그렇죠. 진짜 내 얘기가 아닌 거죠.
1: 사실 그분들은 이제 종부세 부담이랄지 양도세 네, 부담이 커지는 네. 거니까 남들이 더 싸게 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내놓는다 그렇죠, 이 심리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서 말한 서울 주변에 서울 아니지만 그래도 강북 쪽에 일부 지역들이 오르는 거는 여기는 더 오를 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일단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오를 거니까 일단 서둘러 산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2: 그렇죠. 오를 거라기보다는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니까 내가 현재 감당 가능한 집을 찾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 이제 주변부 집값이 이제 오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아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주택 시장의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저는 항상 그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주택은 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왜 롱이냐 숏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아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라고 하면 롱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 포지션을 갖고 가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중립 포지션이거든요.
1: 예.
2: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저는 생각에 1주택이 중립 포지션이다. 만약에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무주택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 주택 시장에 있어서 이 중립 포지션, 기본은 1주택이다.
1: 1주택이다. 네.
2: 그런데 지금 현재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다 실거주, 1주택. 1주택.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1: 예.
2: 이 때문에 아까 말한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1: 금리가 뭐 아주 짧은 단계 아주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한 더 급한 건 중립 포지션에 일단 들어가는 네. 그 수요자들이 많다는
2: 그쵸.
1: 말씀이시군요.
2: 왜냐하면 게다가 이 중립 포지션을 갖기 위한 분들한테 약간 공포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정말 나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1: 예.
2: 게다가 이 중립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의 약간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주택이 없으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집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구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전세거든요.
1: 예.
2: 이제 요즘 전세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전월세 시장이 더 어려워지니 아유 집 구하기도 힘든데 그냥 또 앞서 이제 너무 초고가는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들은 안 그렇다고 하니 그냥 좀 더 부담을 지더라도 내 집 사자 이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원하시는데
1: 예.
0: 그럼 점점 눈높이를 좀 낮추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하셨던 동네도
1: 예.
0: 어떻게든 매매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수요들 그게 결국 저희가 보는 지금 주변부로 집값의 상승이 확산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주변 저를 아는 분들은 되게 놀랄 텐데 제가 예전에 경제 매체 했을 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재테크 상담 이렇게 질문 올라오면 답변 쓰는
2: 네네네.
1: 그런 걸 잠깐 했었어요.
0: 아, 네. 네.
1: 근데 그때 항상 1번을 쓰는 게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직장인들 그거 들어라.
2: 네네네.
1: 그게 그쵸, 이제 그쵸. 세금 공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주택은 무조건 안전판이다.
2: 그렇죠. 맞아요.
1: 요게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조건 써야 되는 재테크 원칙.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재테크 상담을 했다는 건 많이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는 실패하면서 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1주택이 가장 중립 포지션이다.
2: 저는 얘기. 그렇게 생각해요. 1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1주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나 살 집 마련해야 돼 이런 관점이지 투자
1: 예.
2: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실거주 관점에서 저는 어쨌든 1주택은 네, 중립 포지션이다.
1: 중립 포지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3 뒤로도 전혀 안 오른 집이지만

0: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따라가면 일단 리스크 헤지는 조금 된다.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마음의 안심. 그래서 1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가 좀 기본적으로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 이 말씀하신 수요와 금리에 대한 부담 여기 간에 이제 힘싸움이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금리 오르고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약간 정체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 이제 내용이 뭐냐 보자면 실수요 대출 및 PF 자금에 대한 숨통을 열어준다였어요.
0: 예.
1: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연간 가계 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1.5였거든요. 근데 이걸 3%로 두 배 올렸습니다.
0: 예.
1: 이유는 뭐냐면 그때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 대토론회 했을 때 그 예. 어떤 이제 여자분이 나와서 중도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안 나온다더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DSR 요건들은 다 맞췄는데 그 해당 은행이 대출 총량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수요자분들이 은행 대출 총량에 걸려서 대출을 그 못 받게 되니까 갑자기 집에 내 집에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걸 이제 풀어준 거였거든요. 대출 총량을.
0: 예.
1: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PF 금융 지원 규모도 47조 8천억 규모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유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고 뭔가 중간에서 삐그덕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풀어준 건데
0: 예.
1: 하지만 요거는 약간 정부가 풀어준 거는 모든 이 정부가 풀어주는 것의 근간은 뭐냐면 공급에 도움이 되는 것만 풀어줬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 수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대출 안 나옵니다.
0: 약간의 투자나 좀 올려가는
1: 거고. 거는 그건 안 되고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예. 대출을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요거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기자분들 전화 많이 받는데요.
0: 예.
2: 그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 총량을 좀 늘려줬는데 여전히 대출론 있다던데 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냐 조금 우선순위로 내주는 대출이 은행들로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제 새로 집 사서 기존의 구축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좀 대출이 후순위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0: 예.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도 얘기했던 거는 뭐 계곡 정비보다 사실은 부동산은 쉽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1: 쉽지 않죠.
0: 구두개입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정부가 사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신뢰가 무너져 있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2: 사실은 문제. 이게 저는 어떤 정책이 어떤 타이밍에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2: 지금 실거주 중심의 정책 저는 이상적으로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서울의 공급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도미노 효과가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부터 전세시장, 월세시장까지 다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0: 예.
2: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도 사실은 답이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중동 같아요.
0: 서울이 제한적이니까.
2: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당장 이번 9월에 정부에서 7만 3천 가구 신규 택지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서울시랑 협의하는 부분들은 다 빼고 아마 경기도 쪽으로 나올 것 같다. 아니 경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전혀 예. 아니고요. 다만 지금 실수요자들이 직주근접에서 원하는 그동안 눈높이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마 공급이 더 실망스러울 거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저는 이게 약간 이상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 그 부동산 정책이 예. 정치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바꿔 얘기하면 정권이 막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은 저는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그래 왜냐하면 그래서
0: 체제가 필요하다.
2: 20년 30년 가야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냥 서울 차량 산맥 이북은 다 서울로 그냥 행정구 개편을 해버리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농담입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필요는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4: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6: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5: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6: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5: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의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 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었습니다.

0: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7.8도로 어제보다 좀 더 낮았고요. 그 밖에 대관령 7.5도, 봉화 8.3도, 철원 11.6도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29도, 춘천 28도로 특히 서쪽과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도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지역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으로는 높은 물결을,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주 후반에는 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8: 고향 특례시.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바야흐로 연애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소개팅이나 데이팅 어플 말고 모르는 남녀가 우연히 만나기 좋은 장소, 이런 장소는 어디일까요?